만나기로 했는데 저는 부산 살고 친구는 서울 살아서 공평하게 중간 지점인 대전에서 만나기로 했대요. 못다한 얘기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겠습니다 하셨는데 3년 만에 대전 그러니까 얼마 전에 거기 유명한 빵집 있잖아요. 그 빵집에 입학하는 학과가 생겼대요. 대학에.

0: 듣고 있으니까 이보다 좋은 여유가 또 있을까요? 해주신 0715님. 네, 오늘 또 주말이라 게으른 소파의 노래가 바로 준비될 테니까 느긋하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정님은 건강 챙기려고 지난달부터 수영을 시작하셨대요. 근데 갑자기 이가 아파가지고 치과 가서 충치 치료받고 입술에 포진까지 생겨서 수영은 좀 쉬어가기로 했어요. 일단 그쵸. 그런 특히나 이가 아프고 이러면은 집중하기가 어렵죠. 빨리 치료 잘 하시고 그래도 어렵게 시작한 결정이니까 파이팅 하십시오. 3979님이 우리 딸은 사춘기도 이렇게 조용하게 지나가나 했는데 다 커서 지금 뒤늦게 사춘기를 치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우쭈쭈 해주기로 했습니다. 만난 밥상으로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근데 예, 누구나 그렇게 좀 어른이 되고 그러면 좀 복잡한 시기가 있을 테니까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조용히 응원해 주시는 거 따님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힘내십시오. 3979님. 그리고 5649님은 남편이 고기국수집을 오픈한 지 4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고기국수 3박 4일 연수한다고 제주도로 왔는데요. 하루 종일 국수 투어 중이에요. 저 너무 물려요. 아니 오픈하시기 전에 보통 그렇게 투어하고 아 우리 집은 이제 이런 스타일 이런 거 아닌가 좀 오픈하신 다음에 근데 원래 제주가 고기국수가 유명한가요? 오 맞다. 오영우에서도 거기 나오는 국수집 제주도였던 것 같은데 저 같으면은 한 이틀 정도는 계속 고기국수 먹어도 상관없는데 자 아무튼 힘내십시오. 자 그럼 광고 듣고 게으른 소파의 노래 준비하고 돌아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5: 따

0: 슬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4: 백조 싱크.
5: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6: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분들을 위한 게으른 소파의 노래. 아, 오늘따라 뒤에 하와이안 기타 소리가 낭만적으로 들리는데요. 자, 오늘 첫 주인공은 원래는 첼리스트로 음악을 시작해서 여러 가수 앨범의 세션으로 참여를 했고요. 하지만 싱어송라이터의 꿈을 이루고 있는 박찬영이라는 뮤지션의 볕뉘라는 노래인데요. 좀 생소한 단어잖아요. 근데 이게 나뭇잎 사이 같은 그런 작은 틈에서 비치는 햇빛을 뜻하는 순 우리말이라고 하네요. 가족들과 공원 산책하고 돗자리 깔고 누워있다가 그 틈에 보여지는 뼛뉘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만든 노래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작년 여름에 공개된 곡이거든요. 자, 박찬영의 뼛뉘, 게으른 소파의 노래 이 곡으로 시작할게요.

기분 좋은 날, 빅마마의 노래, 앞에 박찬영의 변 위에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가 딱 20살이 됐더라고요. 이번에는 지난번 언젠가 우리 세윤 작가가 네, 영화 대사관한테 이 배우는 꼭 함께 출연한 여배우와 사귀는 걸로 유명하다라는 TMI를 들려주신 이후로 계속 그 생각이 나요. 제프 굴

올드블룸이라고 하는 네, 주라기 공원에서의 인기 캐릭터 이안 말콤 박사. 그 외에도 예전 영화 플라이라고 파리와 인간이 몸이 합체되는, 합성이 되는 아주 좀 끔찍한 데이비 크로넨버그 감독의 아 그때 생각이 나는데 반전은 이분이 무려 재즈 피아니스트이기도 하다는 거죠. 낭만 있네요. 네. 최근에는 더 밀드레드 스니처 오케스트라라는 팀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두 달 전에 새 앨범까지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Mean to Me라는 노래. 이 곡은 20년대에 만들어진 스탠다드 재즈곡인데요. 영국 출신 싱어송라이터 도디가 노래로 또 참여를 했습니다. 이어서 신승훈 씨 노래 중에서 신승훈 씨의 어머니가 가장 싫어하는 노래라고 넌 나이가 몇 살인데 계속 엄마야 그러면 어떡하니? 근데 이 노래를 어머니 이렇게 하면 또 그거 철없어 보인다고 그렇게 꾸짖으셨다는 신승훈 씨의 엄마야까지 편안하게 이어드리겠습니다.

0: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0: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낮의 열기가 밤까지 이어지면서 열대야가 이어졌는데 아침부터도 기온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경남 양산의 기온은 35.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열기가 집중되고 있는 경남에는 폭염 중대경보 지역이 더 많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은 심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바람의 방향이 서풍에서 동풍으로 바뀌면서 서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화요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37도가 예상됩니다.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들면서 고속도로 나들이 차량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총 44km 구간,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총 28km 구간 정체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사연을 쓰고 있는 오늘은 저희 엄마의 70번째 생일이에요. 칠순이시죠. 원래는 외가 식구들을 불러 식사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집안에 아픈 분들이 많아 취소됐어요. 그 대신 12시 땡 하자마자 엄마에게 용돈을 푸짐하게 보내드리며 축하한다고 했더니 아이고 벌써 70이라니 나이가 많아서 어디 가서 나이 말하기도 부끄럽다 얘 우울해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제 나이를 말하며 깜짝 놀라는 터라 이해는 갔죠. 그래도 엄마 위로는 해야겠기에 엄마 100살 되면 아이고 70 정도는 아직 애기지 애기 이럴걸? 아서라 어? 100살까지 산다고? 아이고 징글징글하다. 분위기 풀어보려고 했던 말인데 오히려 분위기 폭망. 저는 당연히 축하받으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얘기에 위로의 말까지는 준비를 미처 못해서 어색하게 전화를 끊었거든요. 용돈을 반만 먼저 드리고 우울하실 때 반을 드릴 걸 그랬나 봐요.

아무리 100살 징글징글하다 하셔도 예, 말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 용돈 다 드렸으면은 우울해하실 때 조금 더 보태드려도 되죠. 뭐 굳이 반만 드리고 네, 조금 더 쓰셔도 어머니가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아, 나이가 바뀌는 거 저는 사실 30대 때까지는 오히려 나이 드는 게 뭔가 훈장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 역시 예, 이 정도 되니까 좀 반갑지는 않더라고요. 자, 또 어머니도 어머니 나이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고 또 사연 주신 진아님도 네,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정작 오늘 사연에서 중요한 건 어머니 칠순 생신 축하드리는 거니까요. 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행복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이렇게 8월 1일 토요일 문득 너에게 답장 전해봅니다.

알고 보면 권진원 님도 강변가요제 출신 아티스트시죠? Happy Birthday to you. 네. 백진화 님의 사연과 함께 이어드렸습니다. 얼마 전 아침에 친구가 생일 축하 메시지와 함께 선물을 보냈는데 제가 음력으로 내년 생일을 보내거든요. 그래도 잊지 않고 꼬박꼬박 챙겨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권지현 씨의 노래를 7094님이 신청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저희 아침 가족 스태프분들과 도대체 음력으로 생일을 셀때 장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못 찾았어요. 그냥 여러분 중에 혹시 음력으로 생일을 보내시는 분들 장점을 요즘에 왜냐면 뭐 1940년대, 30년대 태어나신 분들도 그때 다 음력 역산하면은 그때가 양력으로 며칠인지 다 나오잖아요. 예. 반론 해주실 분 있으시면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은 문자 게시판에 장점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 생신이라 고향 섬에 다녀오셨다는 5437님. 아버지께서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내시고 맞이한 첫 생신이라 앞으로 계속 건강하게 가족들 곁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 아버님 항암 치료 잘 받으시고 쾌차하시기를 오늘 아침에서도 함께 응원 드릴게요. 예전에는 사진 찍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진 찍는 게

없습니다. 나이 먹은 저의 모습을 마주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나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라지만 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까요? 가끔 찍으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매일 찍으면 3186님 하긴 저도 유독 나이가 느껴지는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별그램 안에 있는 사진들 중에서도 유독 어떤 사진들은 좀 나이보다 젊게 나온 사진이 있는 반면에 정확히 제 나이로 나온 그런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꼭 들킨 것 같죠. 자, 딴 얘기였고요. 0049님이 이 노래 들으면 잠시 더위도 잊을 것 같아서 신청하신다고 했어요. 영화 칵테일에 흘러서 아주 큰 사랑을 받았던 더 비치 보이스의 코코모 함께 들어요.

0: 웸의 노래 Wake Me Up Before You Go Go. 이 곡도 오랜만에 들었네요.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이 곡 신청하신 분이 또 계셨어요. 8143님도 계셨었어요.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부산으로 휴가 가신다는 7008번님. 저 부산 30년 만에 가요. 어떻게 보냈을지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고요. 진짜 밀면과 돼지국밥 꼭 먹고 오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돼지국밥 줄 서서 먹은 집 진짜 맛있었는데. 네, 너무 오랜만에 가시네요. 또 전남 신안으로 휴가를 떠나신 이차자님. 남편과 애들은 바다에 들어갔고요. 저는 라디오 들으면서 책 읽고 있습니다. 아, 너무나 소중한 휴식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께는 진짜 꿀 같은 시간이 되시길 응원하면서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

0: 서비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9: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5466 님이 샐러드를 사진으로 보내주셨어요. 요즘 건강하게 샐러드로 아침을 시작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임산부인데요. 라면이랑 과자를 너무 많이 먹었더니 몸이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방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래도 잘 바꾸셨네요. 자, 아이와 행복한 만남이 있을 때까지 건강하시길 응원 드리고,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명동을 다녀오신 강미라님,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3학년인 딸이 제 뱃속에 있을 때 다녀온 이후로 처음이더라고요. 저도 명동을 걸어본 거는 진짜 좋게 20년은 된 것 같아요. 차 타고 시청 쪽으로 갈 때 지나는 같이 그 백화점 있는 쪽에 내려서 예전 일본 대사관 있는 골목, 진짜 많이 변했겠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너무 많고 구경할 것도 너무 많아갖고 18,000보나 걸은 거 있죠? 아유, 그래도 더운 날 양산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쿨의 One Summer Drive 2부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네, 이 노래 듣고 잠시 후 3부에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림킴과 윤상이 함께한 Through the Glow 가장 많은 하트를 받은 곡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나오자마자 23일날 들려드리고 또 27일 월요일에 림킴 씨가 저희 오늘 아침에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서 노래에 얽힌 얘기도 나눌 수가 있었는데요. 전주부터 딱 이 노래다 싶은 느낌이 왔다고 1402님 특히나 상디 목소리 나올 때 너무 귀가 편안해지고 림킴의 매력적인 음색과도 잘 어우러집니다 라고 걱정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7253님도 선후배가 보여준 너무 놀라운 콜라보 각자의 개성은 그대로 살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조화로울 수가 있는지 신기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처음에 이제 림킴 예림 씨가 쭉 부른 노래에서 이제 2절 부분을 제가 부르고 다시 보냈을 때 예림 씨가 제 느낌하고 좀 더 비슷하다기보다 좀 더 어울리게 2절을 다시 불렀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함께 녹음은 안 했지만 정성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탄생된 노래이고요. 저도 뭐 제가 작곡이나 작사에 참여한 곡이 아니지만 들을수록 좀 약간 처연한 분위기 네 저를 같이 파트너로 연락을 줘서 저도 고마운

0: 마음이 드는 애정이 가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아, 또 쑥스럽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오늘 아침 3부 이어드릴게요.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우말

0: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9: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들으신 곡은 노르웨이 출신 싱어송라이터 니콜라스 무뇨스라는, 어차피 솔로인데 또 보이 파블로라는 스테이지 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니콜라스의 댄스 베이비였습니다.

동생 부부가 맞벌이라서 6살 조카가 유치원 방학해갖고 우리 집에 맡겨졌거든요. 살짝 말은 안 듣지만 조카 덕분에 집안에 활기가 도네요. 라고 9213님. 아유, 그래도 그죠. 네. 아유, 6살이면. 닉네임 행복님이 주식도 잘 모르는데 겁도 없이 한 녀석을 아주 높은 가격에 모셔왔는데요. 제 마음보다 주가가 먼저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공부를 해야 하나요?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주식 공부 자체가 어렵지 않나. 도대체 이번에는 전문가들도 앞으로 국내 코스피에 어떻게 될지 전망을 내놓지를 못한다라는 뉴스를 봤는데 그래도 좀 기다려보시죠. 네. 이은희님, 약속이 있어 외출하는데 감성을 좀 챙겨보려고 광역버스를 타봤습니다. 지하철 타면 창밖이 가는 내내 어두컴컴한데 버스 타면은 풍경을 볼 수 있거든요. 자, 행복한 나들이 되셨길 바라면서 노래는 The Carol in the Morning이라는 예, 영국 출신 밴드 The Carol의 노래 그리고 Can't Be Blue. 이 팀은 24년도에 데뷔한 인디밴드입니다. 평균 나이 22, 5인조고요. 상사화라는 노래 이렇게 두 곡 이어드립니다.

노래가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평균 나이 22에 5인조 밴드 Can't Be Blue 상사화라는 노래.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팀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름 작가님 덕분에 알게 된 노래였고요. 한 달 전에 친정엄마가 아파트 화단에서 꽃구경을 하시다가 갑자기 날아든 벌에 놀라 뒤로 넘어지시면서 척추가 골절이 됐어요. 이걸 제가 놀랄까봐 이틀이나 비밀로 하다가 털어놓으셨는데 다행히 조금씩 치료받으며 좋아지고 계십니다. 76이신 우리 엄마 병원복도 힙하시죠? 라고 선글라스를 끼고 휠체어에 앉아계신 사진을 하나도 안 아파 보이세요. 골절이라서 큰일 난 줄 알았는데 좀 뭐 진짜 말 그대로 뭐 이렇게 부러지고 그런 건 아니시겠죠?

어서 쾌차하시기를. 네, 9156님의 사연이었고요. 자취 중인 4852님이 제가 씻는데요. 갑자기 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수도가 터져서 물바다가 됐습니다. 집이. 아니 겨울도 아니고 왜 여름에 수도가 터졌을까. 거의 워터파크 수준이 돼버려서 급하게 친구 집으로 피신했습니다. 날벼락이 따로 없네요. 아니 근데 아무튼 잠그고 나오신 거겠죠? 그게 갑자기 궁금해서. 저도 기러기 초창기 때 살던 집에 샤워 노브가 이게 이제 샤워기 헤드가 떨어지면서 그 노브를 건드린 거나 봐요. 몰랐어요. 저녁 때 퇴근해서 들어갔더니 와 물바다가 돼 있는데 하필이면 그 샤워기가 떨어지면서 이제 그 수전을 건드린 거죠. 다행히 아래층에서까지 물이 새지는 않아서 정말 가슴을 쓸어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잘 해결되셨기를 바라고 엔플라잉의 옥탑방 1402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했고요. 이어서 정용화의 사랑빛 두 곡 이어드릴게요.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씩 위기를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폭염 중대경보 지역이 더 늘었습니다. 오전 11시를 기해 경남 밀양과 의령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 그리고 경북 고령과 영덕, 포항, 전남 보성과 여수, 광양, 그리고 울산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고요. 강원도 횡성과

0: 원주 건남 화순과 신안 일대, 경북 일부와 대전, 그리고 경기도 김포를 비롯한 대다수 지역에도 폭염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더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도 폭염은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서울의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면서 수도권에도 극심한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정체 계속 심해지고 있습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을 들으면 또 한 곡이 따라옵니다. 주말엔 원 플러스 원. 자, 오늘 원 플러스 원의 주제는요, 눈이 바빠지는 뮤직비디오입니다. 야, 보니까 1981년 8월 1일 와, 이때가 미국의 음악 전문 채널 MTV가 개국을 했대요. 자, 지금은 뭐 글쎄 국내에서는 MTV가 그렇게 큰 상징성을 느낄 수는 체감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당시에 MTV의 등장으로 인해서 정말 이제 수많은 보는 음악들 탄생을 했었죠. 마침 그때 버글스라고 하는 영국 출신 밴드가 Video Killed the Radio Star라는 곡을 발표했었는데요. 이게 가장 처음 MTV에서 방영된 뮤직비디오라는 얘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뭐 예, 지금은 이제 음악 채널 자체가 문을 닫은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 40년이 지났으니까 어쨌든 비디오 킬더 라디오 스타는 가사가 저도 한번 꼼꼼히 찾아봤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나 곡은 아기자기하면서 예쁜 것 같은데 정말 라디오 스타들의 비극적인 최후를 마치 잔혹동화처럼 노래한 그런 곡입니다. 이 버글스의 주인공이 프로듀서 트레버 혼이라는 인물인데요. 사실 MTV에서 버글스의 노래가 한참 플레이 될 때 버글스는 해산한 상태였습니다. 제프리 다운스라는 멤버는 후에 이제 그룹 에이샤라는 팀의 키보디스트로 활동을 하고요. 트레버 혼은 그 후에도 뭐 프랭키 고스트 홀리우드라든지 지금 원 플러스 원의 주인공인 Seal이라는 또 아주 매력적인 가수의 Kiss from a Rose라는 곡도 프로듀싱을 했는데 예, 이 곡을 Seal은 창피해갖고 안 들려주고 있었는데 트레버 혼이 이걸 듣고 설득을 해서 오히려 Seal의 대표곡이 되고 말았죠. 자, 버글스, 트레버 혼의 시작을 알린 비디오 킬드 라디오 스타 그리고 그가 찾아낸 보석 같은 씰의 키스 프롬 어 로즈 두 곡 원 플러스 원으로 듣습니다.

네, 세일의 Kiss from a Rose까지 들었습니다. 주말엔 원 플러스 원, 오늘 눈이 바빠지는 뮤직비디오라는 주제로 노래를 두 곡씩 이어보고 있는데요. 자, 이 곡은 정말 30년 전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지금 봐도 어떻게 저렇게 비디오를 찍었을까 하는 그런 뮤직비디오가 한 편 있죠. 바로 자미로콰이의 Virtual Insanity. 벌써 30년이 됐고요. 이게 그 보고 있으면 방이 막 움직여요. 예, 마치 그 귀멸의 칼날의 무한성처럼 옆에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막 배경들이 움직이죠. 근데 이게 특수효과 이런 게 아니라 그래픽이 아니라 거의 아날로그로 연출을 했다라고 해서 또 많은 화제가 됐는데 30년 만에 이걸 그 당시 예산 때문에 포기해야 됐던 세트를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새롭게 찍어서 예, JK도 30년이 지났지만 나이가 느껴지지 않는 무색함, 그런 건재한 몸놀림을 보여주는, 그래서 한번 형편되시면 Virtual Insanity 새 뮤직비디오를 찾아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여기에 플러스 원 할 노래는 JK 자미로콰이의 이 뭐 거의 프론트맨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이 사람의 음악을 너무 좋아했다라고 밝힌 스티비 원더의 노래를 한 곡 준비했습니다. Higher Ground라고 73년도에 발표된 곡인데요. 당시 스티비 원더의 앨범은요, 거의 모든 악기를 심지어 드럼까지 스티비 원더가 직접 연주할 만큼 이 곡도 3시간 만에 만들어서 대부분의 악기를 혼자 연주해서 녹음된 곡이라고 합니다. 자, 정말 두 천재들, 자강 두천, 자미로콰이의 Virtual Insanity, 스티비 원더의 Higher Ground, 1 플러스 1으로 듣죠.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오늘 마지막 곡은 배경음악으로 틀어놓고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임스 브라운의 I got you, I feel good. 오늘 토요일 8월 1일 오늘 아침에 마지막 곡입니다. 자,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일요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상대에 대한 마음이 클수록 내가 준 것만큼 되돌려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거기서 기대감이 생기니까 사소한 갈등에도 더 쉽게 부러지더라고요. 일거수일투족 다 알아야 하고 매 순간 끈끈해야만 좋은 관계인 건 아니죠. 저는 대나무처럼 유연하게 휘어지는 약한 연결을 좋아합니다. 가끔 보더라도 서로를 알아보고 부러지지 않고 오래가는 약한 연결, 저랑 한번 맺어보실랍니까? 잠깐.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MBC 생활정보. 본격적인 여름 더위와 함께 불청객도 찾아왔습니다. 바로 습기인데요. 눅눅한 실내 환경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곰팡이 유발로 호흡기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주기적인 환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낮 시간대에 맞바람이 치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실내 습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옷장이나 신발장에는 신문지를 뭉쳐서 넣어두거나 다 쓴 커피 찌꺼기를 말려서 넣어두면 천연 제습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샤워 후엔 욕실 문을 바로 닫지 말고 환풍기를 가동하거나 문을 열어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도 곰팡이 방지의 핵심이겠네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첫 곡 본조비의 It's My Life였습니다. 이 곡이 그 너튜브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본조비 동영상 1위라고 합니다. 조회수가 16억 회. 예. 상상이 안 되는 예, 조회수인데 가사 중에 Like Frankie said, I did it my way. 예. 프랭크가 말한 것처럼 내 방식대로 했어. 여기서 말하는 프랭크가 바로 그 프랭크 시나트라 마이웨이를 부른 가수 아시죠? 네. 그 가수 프랭크를 프랭키라고 그러니까 친근함의 표시로 이름 뒤를 이렇게 발음을 프랭키 뭐 이렇게 합니다. 프랭크를 그 가사를 그대로 썼고 오마주 같은 뭐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 예, 윤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도현입니다. 윤도현만의 느낌, 우리만의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도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

0: 구워서 지쳐요.
1: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0: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3: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음악이 사는 곳, 여기는 MBC FM4U. 안녕하세요, 윤도인입니다.

스웨덴 아카펠라 그룹 더 리얼 그룹의 I Sing You Sing 들으셨습니다. 아, 이 노래 들으니까 그냥 크리스마스가 다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 목소리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아카펠라 그룹들이 조금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더 리얼 그룹의 I Sing You Sing 들으셨고요. 이상숙님이 조금 전에 홈쇼핑을 보다가 마감임박 지금 아니면 못 삽니다 소리에 홀린 듯 결제 버튼을 눌렀구나 눌렀네. 그렇게 산 물건들을 막상 택배로 받으면 내가 이걸 왜 샀나 싶어 헛웃음이 나올 때가 있는데 윤디도 무력이 있나요? 뭐 살 때 돈 안 아끼세요? 무력은 뭐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아이템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근데 뭐 저희가 뭐 그렇게 막 무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돈 아끼죠. 되도록이면 가성비 제품을 많이 쓰는 편이고 하지만 저도 밤에 잠이 안 오거나 하면 들어갑니다. 일단 들어가서 한번 쭉 둘러보다 이건 없는데 이러면서 사기도 하죠. 저는 성공률이 최근에 보면 한 70% 정도는 7, 80%는 되는 것 같아서 이제 내가 좀 이제 뭐 좀 식별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도 좋은 물건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원님, 세계로 뻗어나가실 우리 락스타 응원합니다. 도윤 오빠, 저는 월요일부터 열청하고 있어요. 저 자랑할 거 있는데 아파트 노래자랑 나가서 나는 나비 부르고 대상 탔었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축하! 드립니다. 야, 아파트 노래자랑 가서 아파트를 안 부르고 나는 나비를 불러서 대상을 탔었다니 더욱더 의미가 있는 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 기분 좋겠네요. 자, 오늘 같은 토요일에 들으면 딱 좋은 또 기분 좋은 곡을 한 곡 더 듣죠. 호주의 싱어송라이터 올드맨 리버의 라.

더 노츠의 사랑의 바보 들으셨고요. 이전에 들으셨던 그 곡은 올드맨 리버의 라였습니다. 정미란 님이 남편이랑 종일 붙어서 일하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더워서 짜증이 나는데 남편이랑 붙어 있으니 더 살벌하네요. 화나고 짜증날 때 쉽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제가 저 부부 상담이나 이런 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여기 주신 그 문자에 답이 있는데요. 붙어 있으니까 짜증이 난다. 그럼 떨어져 계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잠깐 어떻게든 상황을 만들어서 잠깐 두 분이 떨어져 있다가 뭐 잠깐 나가서 드라이브라도 하고 오시든지 산책 또는 뭐 커피를 마시고 온다든가 이렇게 그럴 때마다 잠깐씩 떨어져 있으면 야, 내가 너무 짜증냈나? 뭐 이러면서 또 마음이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미라님 아무튼 뭐 예. 뭐 심각한 건 아니겠죠?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렇게 또 사연을 보내주셨겠죠. 좋은 관계 유지하시길 바라고요. 8546번님 대전도 너무 더워서 주말에도 자택근무하는 남편 꼬셔서 조기 퇴근시키고 계곡 가는 중이에요. 아 이게 앞에 사연이랑 너무 이게 상반되네. 여긴 또 계곡 가면서 라디오 들으니까 더 좋은 거 있죠. 야 너무 다른 상황 같은 부부지만 예 계곡 좋죠. 이제 여름엔 계곡 가는 게 참 재밌어요. 근데 계곡에도 저는 이제 계곡 그 많이 찾아다니는 편인데 많이 가진 못하지만 많이 찾아봅니다. 사람 없는 계곡을 찾기가 요새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제 발품을 팔아야만 할 수 있는 예, 성과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곡이랑 산 바다 중에 1위가 저는 산,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계곡, 그 다음 바다. 왜 바다가 꼴찌냐면 바다는 대부분 사람이 많습니다. 여름에. 그래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토토의 로잔나 들려드리고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3: 버스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지난밤 강원 동해안에서 올해 처음으로 초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밤 최저기온이 30도를 넘었는데요. 낮더위가 밤더위로 이어지고 다시 낮더위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 지역이 더 늘었고 폭염경보로 강화된 곳들도 많습니다. 어제 경남 양산의 기온은 41.4도를 기록하면서 관측사상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당분간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 소식은 없는 상태고요. 다음 주에는 수도권의 극심한 더위도 찾아올 전망입니다. 고속도로 나들이 차량도 많은데 사고 구간도 많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북창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근 2km 구간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낭만을 위해선 낭비가 필요하다. 낭만이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효율을 따지지 않고 시간과 물질, 마음을 기어코 낭비하는 거라고 합니다. 시험이 끝난 뒤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무작정 떠났던 여행. 더위에 찌들고 모기에 물려도 별이 가득한 밤에 캠프파이어. 어깨 한쪽이 다 젖어 찝찝해도 작은 우산 하나 쓰고 걷는 비오는 날의 데이트. 이렇듯 사람마다 떠올리는 낭만은 제각각이겠지만 낭만은 그 사람의 취향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낭만적인 추억이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정말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신대철 씨가 메인 보컬로 활동했던 밴드 자유의 앨범에 실린 곡인데요. 제 청춘의 자유와 낭만이 함께 떠오르는 특별한 곡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도현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저의 추천곡 신대철 씨가 메인 보컬로 활동했던 밴드 자유의 멀어져간 사람아 들으셨습니다. 이 노래 아마 박상민 씨 노래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원래는 이제 자유라는 밴드가 먼저 발매를 했죠. 작사 작곡이 제가 알기로 신대철 씨인 거로 알고 있고요. 저한테는 진짜 이 노래만 들으면 생각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낭만들.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친구들하고 오토바이, 이거 좋은 것도 아니죠. 예. 좀 작은 오토바이를 타고 파주 쪽에 있는 시골길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노래를 많이 불렀거든요. 우리끼리 이제 이 노래 지금 아마 제 친구들이 혹시 듣는다면 다 같이 아마 입을 모아서 외칠 말이 파주의 기암절벽.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야 저런 파주에도 저런 기암절벽이 있다니 하면서 거길 그렇게 맨날 갔었습니다. 같은 장소에. 저에게 낭만이 있는 추억이 떠오르는 그런 곡 자유에 멀어져간 사람 오늘의 추천곡이었고요. 아이들 지금 방학 기간인데 뭐하면서 지내는지 문자가 왔어요. 좀 보겠습니다. 0906번님 도현 형님 동탄에 사는 한스입니다. 초삼 우리 딸 방학맞이 수영 특강 수업 따러 왔습니다. 사실 저는 수영 경력 22년 차로 물개지만 딸아이 수영 강습은 전문가에게 일임합니다. 하하 세상 편하네요. 그렇죠. 아무리 22년 차에 정말 선수 경력을 가지신 분이어도 자식을 뭔가 교육시킨다라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이혜림 씨, 아이가 방학 시작하고 나니까 엄마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엄마 배고파, 밥 줘, 간식 줘. 하,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윤디, 저를 위해 노래 하나 틀어주세요. 그렇다면 이 노래 어떨까요? 제 노래인데요. 노래를 듣는 동안 엄마가 해야 할 일은 잠시 잊을게. 어때요? YB의 잊을게.

미국의 컨트리 팝 그룹 레이디 앤터벨룸의 I Run To You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YB의 잊을게 였습니다. 사연 보겠습니다. 9848번님. 저는 이동하면서 일을 해서 점심시간이 항상 애매한데요. 주차장에 차 세우고 차 안에서 밥 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괜히 이런 제 모습이 촬영하기도 한데 이번 주는 윤디가 밥 친구 해줘서 행복했어요. 아, 제가 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제 밥을 드시는구나. 식사를 하실 때. 근데 아까 뭐 제가 그 앞에 뭐 낭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물론 뭐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기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제가 이가 좀 이렇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밥을 맘대로 먹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야 아무 음식이나 우걱우걱 씹어 먹을 때가 참 좋았다. 되게 감사하다. 근데 우리 9848번님 그 시간에 맛있게 식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감사하고 또 낭만일 수 있으니까 차 안에서 라디오 들으시면서 힘내서 또 식사하시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최아름 씨, 윤디 저희 중딩 아들내미 방학 숙제 중에 팝송 하나를 불러서 녹음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부르기 쉬우면서도 기깔나는 팝송 하나 추천해 주세요. 아, 야 이거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부르기 쉬운 거 그거 어떨까? And the end of the world. Why does the sun go on shining? 약간 그 이게 뭐라 멜로디가 굉장히 좀 서정적이지만 동요 같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가사도 되게 좋고 요거나 아니면 Let it be? 비틀즈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이건 좀 어렵다. 뭐 아니면 Imagine all the people. 예.

0: 뭐 그 정도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가 되셨을랑가 모르겠네요. 광고 듣겠습니다.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후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네, 오늘 끝곡은요, 그 최여림님의 중딩 아들내미 방학 숙제를 좀 제가 해결해 드리려고 고민했는데 레리비가 좋아요. 이게 알아야 돼요. 이 노래는 알아야 되고, 중간에 레리비 레리비 여기가 굉장히 쉬워서 그 아이들이 따라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정했습니다. 그 끝곡으로 비틀즈의 레리비 들려드리면서 지금까지 저는 윤도현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한곡 스페셜 DJ 나비입니다. 정의가족 9530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인터넷에서 멋진 시를 발견했는데 신디보단 나비씨한테 맞는 것 같아 추천해요. 제목 수박. 수박씨를 버리려다 문득 멈춰섰어. 이렇게 작은 것도 언젠가는 여름 하나를 만들 수 있다니.

문득 그 수박 씨는 음식물 쓰레기지라고 생각하죠. 너무 감성 파괴였나요? 예, 왜냐면 또 분리수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8월의 첫날이에요. 시원한 수박 파티로 행복한 여름날 보내시길 바라면서 정호의 희망곡 출발할게요.

정호희만 곡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세븐틴의 박수였습니다. 아, 수박을 거꾸로 해서 박수를 선곡하신 건가요? 피디님? 예, 놀랍네요. 많이. 수박이라는 노래는 없었어요? 없었다고 합니다. 예, 수박을 못 찾아서 박수로 대신했어요. 자, 안녕하세요.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운 신디, 김신영 씨를 대신해서 이렇게 8월의 첫날에도 함께하는 저는요. NAVI 나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예, 이렇게 또 자리를 비운 신영 씨를 대신해서 또 일요일까지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저에게는 허락된 자유시간이 늘어나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1230님, 버터플라이 DJ 버디. 버디는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요? 코인 노래방을 갈까? 찜질방을 갈까? 고민 중인데 저 뭐 할까요? 스트레스 쌓이셨어요? 1230님, 무슨 일이에요? 왜 고민하세요? 두 군데 다 가시면 되지. 일단은 코노 가서 쫙 시원하게 노래를 불러. 시원하게 샤우팅하고 땀을 아주 쫙 흘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씻어야 되잖아요. 씻어야 되니까 찜질방으로 2차를 가는 거야. 2차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샤워하고 몸도 좀 지지고 맛있게 미역국이랑 돈가스랑 구운 계란 식혜까지 때려 먹고 목마르니까 거기 또 이제 캔맥주가 팔거든요. 캔맥주까지 하면은 그냥 하루가 아주 알차 쭉 가요. 그러면 이제 뭐 더위도 날리고 스트레스도 날리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요즘에는 그 찜질방 안에 노래방 있는 곳도 있고 또 아이들 데리고

많이 가기 때문에 키즈 카페가 찜질방에 있어요. 키즈 카페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찜질방은 수영장까지 딸려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어디 이렇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한 공간에서 한 코스로 풀 코스로 즐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세러데이. 저의 날, 제 구역 아니겠어요? 추억의 탑10 오늘도 가열차게 달려볼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먼저 광

0: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1: 제조원
13: 현대 오피스.
14: 지긋지긋 무조맨
15: 티 어실 원스야
16: 딱

0: 특허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3: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4: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5: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6: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5: Walk it, walk it 안전화.
7: 여러분은 지금 환상을 사랑하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도 즐기는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놀라움과 감동을 전하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정혜는 정말 오랜만에 놀러왔는데요. 제가 올해 데뷔 30주년을 맞아 준비한 공연 원 오브 원에 오시면 또 정의만큼 또 재미있고 환상적인 시간을 보내실 수 있거든요.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또 공연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뭔가 제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공연의 클라이막스들만 모아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에 정오의 희망곡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골라온 추천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M83의 아우트로라는 곡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그 곡을 들으시면 정말 눈앞에, 바로 앞에 마치 우주가 펼쳐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 곡을 평상시에 정말 답답할 때, 정말 좀 뭔가 일이 좀 안 풀릴 때 이걸 들으면서 별거 아니야! 까짓 거 이런 생각 하면서 막 하거든요. 제가 이게 스케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 꼭 무대에 올리고 싶다고 생각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이 곡을 이 곡의 스케일에 맞는 그런 스케일로 무대 연출을 해서 실제로 올립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또 궁금하시다면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루시아니스트 연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축제는 계속된다. 다음 주를 꽉 채울 주인공은 누구? 기대하시라. Who's next? 다음 주 정의에 찾아온 손님들.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드는데 8월 4일 화요일 고막을 호강하게 만드는 보컬들 이보람 그리고 힌. 8월 5일 수요일 보컬의 신 레전드 이승철 그리고 그가 선택한 후배 이산까지 컴온. 그럼 다음 주도 꽉꽉 채워줄 정화희망곡 기대해주세요.

0: 기억 저편의 소식들을 모아 모아 시간 여행에 빠져보는 시간. 추억 급소환 뉴스 추금뉴. 안녕하십니까. 고광용 아나운서의 하나뿐인 동기 건치 아나운서 강다은입니다. 아, 이제 고광용 아나운서가 곧 휴가에서 돌아올 텐데 아마 무겁게 선물을 가득 사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번에 놀러 갔을 때는 없었거든요. 이번엔 들고 올 수 있길 바라면서 작은 기대 안고 즐거운 추억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소환해볼 연도는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죠. 바로 2004년. 지금 출발합니다. 뽀뽀! 여러분, 이 대사 기억나시나요?
1: 어찌 홍시라 생각했는데 하시면 그냥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 생각한 것이온데.
0: 바로 드라마 대장금의 명대사죠. 평균 시청률이 와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데 46.2%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그러니까 두 명 중 한 명은 봤을 정도로 정말 큰 사랑을 받은 드라마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던 게 드라마가 종영된 2004년에 해외로 수출이 되면서 전 세계 대장금 신드롬을 일으킵니다. 일단 이란에서 평균 시청률이 90%에 육박하면서 와 방송 시간에 도로에 아예 차가 다니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고요. 루마니아에선 심각한 재정난을 겪던 방송국이 이 대장금 덕분에 경영위기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아, 이런 얘기 들으니까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뿌듯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코너 속의 코너, 코코너, 추억의 퀴즈 한번 나갑니다. 정희 선생님들, 주 퀴즈! Step by step. 아, 대장금과 함께 한류 열풍의 시초가 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2004년 일본 공영방송에서 네 차례나 재방영될 정도였다는데요. 욘사마 배용준 씨와 지후 힘의 최지훈

씨를 최고의 스타로 만든 이 드라마 제목 과연 뭘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강다은 힌트 나갑니다. 대사 힌트로 좀 드릴까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준상아, 너 준상이 맞니? 아, 이 명연기로 제가 너무 다 알려드린 거 아닐까 싶은데 오답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무료인 미니로 마구마구 참여해주세요. 10분 추첨해서 아주 매콤한 매운 김치 세트 쏘아드립니다. 자, 그럼 정답 기다리면서 이 드라마의 OST죠. 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듣고 올게요.

0: 여러분, 주파수 돌리면 안 돼요. 준호, 신디가 잡으러 갑니다. 엄마의 깨끗 그림 말린 못 가지 마. 난 다 깨끗게 또 놓치지 않아.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웃음 사냥꾼 신디가 청취율 향해 쏩니다. 탕타랑 탕탕탕타랑
1: 지금 잡으러 갑니다.
2: 네,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희망고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번 주 축구뮤를 책임지고 있는 MBC 아나운서 강다한입니다. 아, 추억의 퀴즈, 즉퀴즈 정답 바로 알려드려야죠. 윤사마, 지우희매가 출연했던 한류 열풍의 원조 드라마는 바로 겨울연가였습니다. 아, 당첨자분들 방송 후에 게시판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빠르게 추억 급소한 뉴스 추금뉴 2004년 두 번째 소식 나갑니다. 여러분은 전국 반나절 생활권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 그쵸. 2004년 4월 1일 만우절에 진짜 거짓말처럼 이 꿈의 초고속 열차 KTX가 개통됐습니다. 최고 속도가 무려 시속 300km, 무궁화호로는 5시간, 기존에 제일 빨랐던 새마을호로도 4시간 10분 이상 걸리던 서울에서 부산 구간이 KTX로 2시간 10분 이렇게 대폭 단축됐었죠. 서울에서 아침으로 설렁탕 먹고 점심은 마 부산에서 이 돼지국밥 먹은 뒤 저녁에 다시 서울에서 치맥을 한다, 요런 말이 그 당시에 생겼다고 해요. 아, 요즘은 뭐 이게 너무 흔한 일이기도 한데 그때 KTX의 등장으로 삶의 속도가 많이 빨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기차에선 사실 그 삶은 달걀이거든요. 아, KTX 관계자분들 이 추금료 듣고 계시다면 강다은 간식 키트 뭐 이런 거 안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억의 급소환 뉴스 추금료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는 스페셜 DJ 나비 씨와 솔지 씨가 오늘의 소환 연도 2004년의 인기 가요들로 함께하니까요. 마구마구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2004년에 방영됐던 드라마 파리의 연인 OST죠. 조성모의 너의 곁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MBC 건치 아나운서 강다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사느라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0: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0: 경농이 만듭니다.
2: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현재 경남 양산의 기온은 39.9도까지 올랐습니다. 경남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 지역이 많습니다. 폭염 경보 지역도 경남, 경북 그리고 전남 일대 대부분 지역에서 발효 중입니다. 낮 동안 극심한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야외 활동은 피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생존과도 직결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도 극한 더위는 계속됩니다. 서쪽 지역으로도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다음 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총 47km 구간이 어려운데 특히 옥산에서 남이 분기점 구간 정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정의가족 3021님이 주신 사연이에요. 요즘 아이들 여름방학이잖아요. 저 때는 방학 숙제로 신문지죽으로 탈을 만들었거든요. 바가지 위에 신문지죽 붙이고 남자들은 하회탈,

0: 여자들은 각 식탁을 만들었었는데 두 분 기억나시나요?
1: 아유 기억나다마다요. 이거 너무 알죠. 마무리는 포스터 컬러로 색칠을 딱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수깡으로 안경 만들고요. 하드보드지로 전통 보석함도 제작했고요. 찰흙으로 요강 같은 항아리도 빚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때가 우리네 생애 정말 최고의 금손 시절이다. 지금은 돈 주고 삽니다. 못 만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아련한 추억 떠올리면서 추억의 탑 10 출발할게요. 아이고 이분이 오셨습니다.
0: 아이고 아이고.
1: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저와 정말 친한 동생이자 최고의 보컬리스트 EXID 솔지 씨 어서 오세요.
0: 후, 정의 가족분들 감사 아 정의 가족분들 안녕하세요. 솔지입니다.
1: 아유 솔지 씨.
0: 네.
1: 아니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에
0: 네.
1: 그 솔지 씨가 저희 생방 정의 생방을
0: 맞아요.
1: 듣다가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냈잖아요.
0: 그쵸.
1: 어떤 저, 상황이었어요?
0: 저 팬심으로 보냈고요.
1: 네네.
0: 아 제가 이제 지방 스케줄을 가던 와중에
1: 네네.
0: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네. 너무 신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어? 누구지? 하다 나비 언니다. 언니다. 이 텐션은 언니다. 언니밖에 못한다 하다가 제가 재밌게 듣고 있었어요.
1: 예,
0: 듣다가
1: 예.
0: 저도 그걸 주체를 못하고
1: 어.
0: 아 문자를 하나 보내야겠다.
1: 바로 보내야지.
0: 예, 바로 예. 바로 보냈습니다.
1: 그러니까. 그래서 예. 우리 제작진들이 그걸 그날 물고 솔지 씨 섭외까지.
0: 아니 제가 이제 스케줄 하고 나왔는데
1: 예.
0: 매니저님이 바로 예. 정의에서 연락이 오셨다고. 그래서 아니, 너무 웃긴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이. 아니 아 이렇게 바로 연락을 주시는구나.
1: 예.
0: 아 또 반가운 마음으로
1: 그러니까.
0: 달려왔습니다.
1: 아, 저도 오늘 함께 한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많이 되는데
0: 너무 좋습니다.
1: 제가 항상 우리 솔지 씨를 소개할 때
0: 예.
1: 내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이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는데
0: 예.
1: 우리 첫 만남 기억나시죠?
0: 기억납니다. 화장실이었어요.
1: MBC 화장실이야.
0: 맞아요. MBC 화장실이었습니다.
1: 예, 예.
0: 그때 이제 저희가 같은 프로를 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언니를 너무 이제 팬으로 또 알고 있고 또 실용음악과
1: 네.
0: 예, 또 굉장히 명문을 나오셨어요. 아. 그래서 저희끼리 또 유명했거든요.
1: 예, 예. 레전드였죠. 예.
0: 그 나비라는 분은 있잖아. 동덕을 나왔는데 동덕을 나가면 이제 실용음악과에서 굉장히 탑이에요. 그리고 또 여자들이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그래서 나비 언니가 노래를 진짜 잘한다라는 소문을 많이 들었고 또 저는 또 하나로는 좀 무섭다.
1: 무섭다라는 소문도 있었어요.
0: 있었어요.
1: 야, 이거는 들어가 봐야 돼. 어.
0: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만나면은 내가 인사를 굉장히 잘해야겠다. 이제 알고는 있었죠.
1: 네네.
0: 근데 화장실에서 딱 언니가 야 솔지야
1: 긴장했겠다. 긴장했어.
0: 예 선배님 이러면서 인사드리고 공손하게 인사드리고 하다가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됐죠.
1: 네.
0: 이제 회사 얘기하면서
1: 맞아요.
0: 저희 회사에 이제 작곡가 오빠가 언니 프로듀서를 맡으셨었나요?
1: 맞아 맞아.
0: 그쵸?
1: 곡을 써줬죠.
0: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물꼬가 터지면서 뭔가 결이 맞다는 느낌을
1: 맞아요.
0: 좀 받았어요.
1: 네.
0: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활동하면서는 그런 일이 저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언니랑 몇 마디를 나눠보니까 언니 성격 너무 좋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밖에서 한번 보자.
1: 맞아요.
0: 예. 야 이러지 말고 밖에서 한번 보자.
1: 밖으로 가자. 우리 루프탑 가자.
0: 그래서 우리가 첫 만남이 이태원이었죠? 이태원으로 가서
1: 이태원 가서 와인을 많이 깠어요.
0: 아 네. 정말 처음에 이제 한 잔만 주는 와인들 있잖아요. 하우스 와인. 이렇게 한 잔만 마시다가 아 그래 아, 한 잔만 더 마실까? 한 잔만 더 마실까 하다가 거기
1: 야,
0: 이제
1: 병으로 시키자.
0: 그래서 그냥 병으로 시키면서 몇 병을 마셨는지
1: 예.
0: 모르겠습니다.
1: 아, 왜냐면 한 잔만 가다가 끝도 없이 이게 너무 더 금액이 더 나올 것 같은 거야.
0: 큰, 네.
1: 야 이럴 거면 병으로 가자 해서
0: 아,
1: 예,
0: 추억이 많아요.
1: 맞아요. 우리 솔지 씨 뭐 워낙 유명하죠. 털털하고 진짜 뭐 성격도 너무 좋고 솔지 씨를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없는데
0: 아유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저 나비와 솔지 환상의 티키타카 기대해 주시고요. 노래는 우리 솔지 씨가 최근 한일광전에서 부른 곡이죠.
0: 네.
1: 정말 고음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예, 솔지의 Tears 시원하게 듣고 본격적으로 추억의 탑10 달려볼게요.

0: 함께하는 추억의 탑 10. 자, 오늘의 준비된 차트는요,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입니다. 2004년 8월 첫째 주 달려볼게요. 솔지 씨.
1: 네. 10위는요, 보아의 My Name.
0: 오, 와.
1: My Name.
0: 벌써 아는구나, 아는구나.
1: 알죠, 알죠. 예. 와, 정말 많이 따라했었는데. 네. 아시아의 별, 보아 씨의 4집 타이틀곡인데요. 네. 기존에 곡을 끼고 발차기를 하던 깨발랄 소녀에서 파워 섹시 댄스로 대변신을 했습니다. 화려한 골반 돌리기와 털기춤 기억나시나요?
0: 네.
1: 서인영 씨 전에 보아 씨가 먼저 털었습니다.
0: 맞아요.
1: 덕분에 넘버원과 함께 많은 패러디를 낳았는데요. 특히 코미디언 김영철 씨가 줄기차게 따라해서 보아 씨한테도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0: 아, 그렇구나. 우리 뭐 보아 씨는, 네, 우선 퍼포먼스
1: 정말 최고죠.
0: 따라올 자가, 예, 없죠. 세상에나. 우리 보아 씨 성대모사 돼요?
1: 저요?
0: 네.
1: 저는 안 되고요.
0: 예, 예.
1: 나비 씨가, 네네, 굉장히 잘하기로 유명한데.
0: 저 거기까지 소문 났어요?
1: 네. 네. 예. 전문 성대로 인정받고 계신다고. 예. 한번 보아 씨의 보아 창법을 씨 쪽집게, 예, 강의를 해주신다면.
0: 일단 이제 보아 씨, 네, 그다음에 이제 그 SM 라인들이 있어요.
1: 네네.
0: 아, SM은 약간 발음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네. 정확하게 그 보아 씨 아이디 PCB.
1: 예, 예. 오.
0: 원래는 이제 약간 우리 스타일대로 소울풀하게, 네, 가려면, 네, 뭐 세상 무서운 걸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겠죠. 이런 식으로
1: 좋다.
0: 부드럽게, 네, 간다면, 네, 네, 보아 라인부터, 네, SM 라인.
1: 벌써 웃겨.
0: 입을 쫙쫙 찢어줘야,
1: 아,
0: 돼요. 세상 무서운 걸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겠죠.
1: 너무 잘한다.
0: 맞아 이거.
1: 맞아요. 맞아요. 딕션을 항상 그 발음을 딱딱 짚잖아요.
0: 맞아요.
1: 어머나 어머나.
0: 요거.
1: 아, 거기에 약간의 비음과.
0: 그쵸,
1: 어머,
0: 그쵸.
1: 어머,
0: 예, 제가
1: 정말 전문성대.
0: 맞아요. 요거를 전문성대로 많이 하는데, 네, 언젠가 한 번쯤 보아 씨랑 같이 대기실을 쓴 적이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1: 그 이후에 만나셨나요?
0: 항상 전 많이 하고 다녀요.
1: 별일은 없으셨죠?
0: 별일은 없었는데, 예, 카리스마가 있으시더라고요.
1: 아, 동갑이시지 않나요?
0: 동갑이에요. 8학년생인데,
1: 아,
0: 또 워낙 데뷔를 일찍 하셔서 대선배님이시잖아. 13살에 데뷔했잖아.
1: 맞아요.
0: 예. 보아 씨에 이어서 또 SM 라인 또 나옵니다.
1: 네.
0: 예. 9위는요?
1: 9위입니다. 동방신기의 마이 리틀 프린세스.
0: 와우. 이 노래 부제가 있잖아요예요.
1: 아, 전 처음 알았어요.
0: 저도 있잖아요.
1: 아, 있잖아요. 말하고 싶습니다.
0: 그렇죠. 와.
1: 전 이 무대가 기억이 참 납니다.
0: 그래요?
1: 네, 약간 왕자님들처럼 입고 이렇게 무대를 하셨었는데.
0: 네네.
1: 동방신기가 데뷔를 한 게 2004년입니다.
0: 네.
1: 이 노래는 허그가 있던 음반에 수록된 노래인데요.
0: 네.
1: 허그의 가이드와 코러스를 우리 형수 오빠 케이윌 씨가 했었다고 하네요.
0: 아, 윌 오빠가 이걸 했어요?
1: 네, 이거 사실 좀 유명한 얘기긴 해요.
0: 그래요?
1: 네, 올해 가이드 보컬과 코러스를 많이 하셨다고.
0: 맞아, 케이윌 씨는 그쪽에서는 뭐 왕자님이었어요. 코러스계의 왕자였어.
1: 왕자, 왕자님.
0: 예, 예, 예, 예.
1: 동방신기는 세계 기네스북에도 등재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0: 어떤 걸로요?
1: 2008년 세계에서 팬이 가장 많은 가수. 2009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사진이 많이 찍힌 연예인. 와, 이런 게 또
0: 이걸 기네스북에. 누가 세요 이거를? 사진 몇 장 찍혔는지 어디서 집계를 하는 거예요?
1: 집계하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네요.
0: 그렇구나. 요즘에는 또 워낙 뭐 이제 동방신기 때부터 이제 쭉쭉, 네, 뭐 K-pop 아이돌들이 워낙 많으니까.
1: 그쵸, 네.
0: 이 기네스가 아직도 깨졌나 어떻게 됐죠?
1: 깨지지, 네, 않았을까요?
0: 그러니까
1: 이제는?
0: 뭐 그쵸. 이제 뭐 BTS도 있고
1: 너무 글로벌하니까.
0: 워낙 글로벌이니까.
1: 네, 그쵸.
0: 맞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보아의 My Name.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오,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추억의 탑 10! 저는 스페셜 DJ 나비고요. 스페셜 게스트 솔지와 함께 2004년 8월 첫째 주 인기가요 달리고 있습니다.
8: 네, 8입니다. 이승철의 2년.
9: 기다려요.
8: 와,
9: 너무 좋아요.
8: 어머! 이 노래 나비씨도 부르셨었죠? 방송에서.
7: 우리 부르지 않았어요? 아닌가? 우리 그때 저기 부르 거기서 뭐 불렀지 우리?
9: 이건가 봐.
7: 이건가? 이거 아니야?
9: 나는 내가 한 건 기억 못하고 언니가 한 것만 기억.
7: 이거 아니야?
8: 맞아.
7: 나비 솔지 쳐봐. 뭐야? 누구야? 이 노래 같은데? 아닌가?
8: 아 맞는 것 같아요.
7: 아닌가?
8: 맞아요, 맞아요.
7: 우리 같이 했잖아.
8: 나는 같이 한 건 생각 못하고 언니가 부르신 것만 기억이 나서 뭐 맴도는 거예요. 언니 목소리에서. 아, 나비 씨도 부르신 적 있죠?
7: 우리 같이 했잖아.
8: 심지어. 아 그러네요. 방송에서 같이 불렀네요.
7: 예예. 예. 그때 저희가 그 부르 방송을 나가면서 네. 저는 사실 솔지 씨가 옆에 있으니까 너무 든든했거든요.
8: 저도 너무 든든했어요. 네. 눈물이 계속 나는데 맞아. 참느라 좀 힘들었었죠.
7: 눈물은 안 보이던데요. 솔지 씨 어디에서.
8: 경연이니까요. 눈물이 나지만 꼭 참았죠.
7: 아, 참았구나.
8: 네, 진짜 꼭 참았어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무대에서 또 이제 서로 정말 좋아하는 사이에서 이렇게 같이 노래를 할 때 뭔가 그냥 뭉클한 맞아. 그런 기분 있죠.
7: 맞아요.
8: 제가 그래서 되게 울 뻔했었는데 경연이니까 네. 꾹 참고 불렀죠.
7: 와 그러니까요. 워낙 이승철의 인연 이 곡은 진짜 네. 많은 분들이 뭐 경연 프로에서도 부르셨고 정말 유명한 곡이잖아요.
8: 네. 워낙 또 명곡이기도 하니까요. 네. 또 이 노래가 MBC 드라마 불새 OST였습니다.
7: 맞아요. 맞아요. 네.

0: 이윤주님, 네. 이서진님, 에릭 씨가 나왔었는데요. 그 에릭 씨의 그 오글오글 명대사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이제 몇 개 소개를 좀 예. 해드릴게요. 아 이거 제가 읽어야 되는군요.
1: 해주세요.
0: 아, 아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내 가슴이 지금 불타고 있잖아요. 너무 이상하게 했다.
1: 아유, 아유.
0: 네. 그리고 그럼 우리 좀 이따 봅시다. 꿈나라에서.
1: 아, 꿈나라에서. 이건 어린이집 선생님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건데. 예.
0: 이 여자 나한테는 하느님입니다.
2: 어머나.
0: 어머나. 아 이런 대사를 어머머. 지금 웃음기 하나 없이 해낸 에릭님. 예. 아 리스펙합니다.
1: 아니 다른 거는 제가 다 이해하는데 예. 나한테는 이 여자가 하느님이다라는 와. 하느님 플러팅을.
0: 아니, 근데 만약에 이런 플러팅을 들으셨어요. 만약에 이제 결혼 전으로 돌아간다면 예, 예, 예. 어떠실 것 같아요?
1: 나한테 자꾸 어, 넌 나의 하느님이야 하면. 아니 이거는 약간 저기 사기꾼 아닌가요?
0: 계좌를 어, 부른다거나
1: 그쵸 어, 하느님입니다 하고 계좌 와, 달라고 할 것 아, 같아
0: 와 이건 정말 생각해내신 작가님도 대단하신
1: 예, 예,
0: 것 같아요
1: 대단하네
0: 와, 정말 대단합니다
1: 아니 요즘에 드라마 볼 시간 있어요?
0: 어 새벽에 봐요
1: 새벽에 뭐뭐 네. 뭐 요즘 뭐 좋아해요?
0: 김부장 너무 재밌게 아, 봤습니다
1: 김부장 네. 아 그렇게 재밌다고 난리가 났는데 아, 저는 아직 보셨어요? 못 봤어요
0: 아 못 보셨 육아가 또
1: 그쵸.
0: 바쁘시니까
1: 이제 아기가 뭐 100일 넘어가지고
0: 그렇죠 저는 다 봤는데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1: 진짜 예. 지성 오빠
0: 아우 뭐 말모입니다 오, 말해 뭐하고요 말모. 너무 멋있고요 말모 또 거기에 이제 3인방으로 나오는데 거기 이제 남자분들이 굉장히 유쾌하시고 또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액션이 또 시원시원하게 있어서 어,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1: 그래요 네. 정말 제가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후에 아, 지섭 오빠
0: 텀이 너무 많지 않나? 뭐 많이 하셨는데 예,
1: 제가 중간에 많이 건너뛰었어요.
0: 아, 그래도 어그부츠, 예, 예. 네 이게 소라게
1: 맞아요. 예,
0: 맞아요.
1: 소라게 맞아요. 소라게는 저기 권상우 씨 아닌가? 거긴 전국의 계단이야. 솔지야 너무 갔다.
0: 아, 섞였네요. 죄송합니다. 예,
1: 예. 미사 이후에 김부장 한번 네, 보겠습니다.
0: 너무 재밌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이승철의 인연 듣고 저희는 3부에 돌아올게요.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설계한 안토니오 가우디는 천재였죠. 하지만 당시엔 특히 학생 때는 이상한 그림을 그려오고 고치라 그러면 더 막 나가고 천방지축 제멋대로였답니다. 그래서 건축학교 졸업 당시 학장이 그랬다죠. 우리가 지금 건축사란 칭호를 천재에게 주는 건지 미친 녀석에게 주는 건지 모르겠다. 천재와 미친 사람의 차이는 그 당시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있다죠. 거슬리는 게 좀 있어도 장점을 높게

0: 봐주는 어른, 우리 사회에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2: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릎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무릎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3: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광고 김신영입니다.
1: 와우, 정화의 만곡 3부가 시작됐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신디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를 맡고 있는 저는 나비고요. 추억의 탑 10! 우리 EXID 솔지와 함께 2004년 8월 첫째 주 인기가요 계속 만나볼게요.
2: 네, 7위는요. 조피디의 친구야 피처링 인순이.
1: 와우.
2: 와,
1: 야, 이 노래
2: 노래방에서 많이 부르셨죠?
1: 그렇죠.
2: 저 진짜 많이 불렀어요.
1: 이거 잘할 것 같아. 솔지 잘 어울려 이 노래. 이게 2004년이에요?
2: 와. 와. 중학생 때네요.
1: 진짜.
2: 이걸 뭔가 부르면 내가 되게 용사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쵸?
1: 맞아, 맞아. 네, 이때,
2: 조피디의 5집 앨범 타이틀곡입니다.
1: 네.
2: 조피디가 어느 방송에서 얘기하길 원래 피처링 영순이가 인순이 씨와

0: 작가 씨였는데 인순이 씨가 선배니까 먼저 연락을 드려서 작업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들은 바다 씨가 몹시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대박이 나기도 했고 이런 노래는 혼자서 행사도 가능하거든요.
1: 왜냐면 조필이 오빠 목소리 깔아놓고 깔아놓고 네. 본인 파트만 하면 되거든.
0: 그쵸. 아 이게 그리고 또 다 같이 부르기 좀 너무 좋잖아요.
1: 예. 완전 가능이죠.
0: 와 너무 좋죠 이 노래. 아. 그나저나 이 친구의 뮤직비디오는 아 이게 굉장히 저도 기억이 많이
1: 맞아,
0: 나는데요.
1: 기억나요.
0: 이 뮤비에 등장하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그 각기춤이라고 하죠. 네네. 이런 팝핀. 이거 팝핀 현주 씨가 춤을 추고 아 얼굴에 CG를 입혔다고 합니다.
1: 아 그럼 맞아요. 지금 춤추고 있는 사람 팝핀 현준이고 얼굴만 CG인 네. 거예요?
0: 아 저는 이게 진짜 다 CG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우와. 진짜 잘 추신다.
1: 근데 요즘은 사실 그 네. AI가 그쵸. 춤추는 영상까지 싹 다 만들어 주잖아요.
0: 저도 속아요.
1: 그러니까 야 옛날엔 또 이런 기술로
0: 그러네요. 아, 네. 얼굴만 CG로.
1: 네. 자 그렇다면 조피디의 친구요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0: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함께 탑 10! 내 동생 멋진 가수 솔지와 함께 2004년 8월 첫째 주 인기가요 갈게요.
1: 6위 가겠습니다. 바비킴의 고래의 꿈. 와, 야.
0: 요거는 약간 옛날 향수를 불러일으키네.
2: 와, 저 이 노래만 들으면 뭔가 그 맑은 하늘이 생각나더라고요.
0: 맞아
2: 맞아. 이 노래는 또 남자분들이 굉장히 노래방을 많이 불렀어요.
0: 요거 우리 또 바비킴 씨 모창도 많이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2: 아, 맞아요. 진짜 많이 했죠.
0: 예, 이게 신영 씨가 요 바비킴 오빠랑 똑같이 해요.
2: 오, 그래요?
0: 근데 이제 노하우가 있거든요. 네네. 모든 그 가사에 모든 말에 이응을 붙이면 된다고.
2: 이응을요? 어떻게 해야 되죠?
0: 그러니까 뭐 I'm falling in love again. 아니, 아닌가? 이거 아니야?
2: 연락 오실 것 같은데.
1: 바비킴 선배님. I'm falling in love again.
0: 아니, 잠깐, 잇몸이 없는 사람 같아요. 잠깐만. 내가 한 번 더 해볼게. 네. 요거 말고. 오늘 동 불렁가. 밤 재우공. 세우공으로 가야 돼.
1: 세우공. 아니, 갑자기 바보킴이 생각이 예, 나네요. 예.
0: 이게 쉽지가 않네.
2: 아니, 좀 어려운데요. 네네. 자, 이 곡은 바비킴 씨의 첫 솔로 앨범 타이틀 곡인데요. 바비킴 씨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0: 왜요?
2: 왜냐? 초초 대박이 났거든요. 덕분에 바비킴 씨가 고래로 유명한 울산 홍보대사도 했는데 아 진짜
0: 아, 고래의 꿈이라서
2: 아 그러네요. 울산에 가면 거의 마이클 잭슨급이어서
0: 진짜로
2: 진지하게 울산 이사도 고민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고래의 꿈이 굉장히 유명하고 또 지금도 제가 저희 이제 학교를 저희가 출강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 학생들이 이 노래를 꽤 많이 불러요.
0: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2: 네. 예, 예, 예. 굉장히 또 소울풀하니까.
0: 맞아.
2: 네. 인기가 많더라고요.
0: 아니 우리 솔지 씨는 조금 어느 지역에서 좀 통하나요?
2: 저요? 글쎄요.
0: 어디서 요즘 활동을 해요 많이?
2: 저는 서울이죠 사실.
0: 서울. 네. 서울도 서울. 뭐 마포, 뭐 강남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자주 가는 곳이 어디예요?
2: 자주 가는 곳이요? 아 자주 가는 곳? 뭐... 강남?
0: 아 저도 강남 참 좋아하는데요. 압구정, 청담 참 좋아해요. 예,
2: 정말
0: 좋아하는데
2: 좋죠.
0: 예. 아 요즘은 또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네. 집 이렇게 집 주변을 벗어나질 못해요.
2: 그쵸.
0: 스케줄 빼고는 예 그래서 이제 뭐 100일 지나고 통잠을 자기 시작했으니까
2: 오, 네.
0: 이제는 조금 이제 여유가 생겨서 저희가 마지막에 만난 게 압구정이었잖아요.
2: 그렇죠.
0: 예
2: 압구정에서 예. 마지막으로 만났죠.
0: 마지막에 저희랑 저랑 솔지 씨랑 벤 씨랑 함께
2: 아 맞아요. 압구정 뭐했죠?
0: 우리 막 고기 먹고 예. 2차로 아~ 막 다트 게임하고 그랬잖아요. 다트 많이 던졌잖아.
2: 아, 그 라인?
0: 예예. 예.
2: 그 라인이요?
0: 다트 많이 던졌잖아.
2: 아, 그 룸에서 먹는 고깃집 갔었죠?
0: 룸에서 고기를 먹고 네. 2차로 이제 그 이렇게
2: 우리 펍
0: 무슨
2: 갔죠.
0: 되게 맛있는 술이라고 나한테 막 칵테일 같은 거
2: 그날이 마지막이었나요?
0: 그래요.
2: 아,
0: 그랬던 것 같은데
2: 그 아이리쉬 카밤이라고 그 기네스 안에 그 베일리스랑 약간 단술 센 술이 있어요. 근데 그걸 원샷을 하거든요. 근데 원샷을 하면 한 이제 15분 있다 기분이 좋아지고 한 두세 잔을 더 먹으면은 이제 가요. 훅 갑니다.
0: 예, 근데 솔지가 저한테 그걸 첫 입문을 시켜준 거예요. 언니 이거 너무 맛있어.
2: 너무
0: 먹어봐.
2: 맛있었죠.
0: 한 잔을 먹고 두 잔을 먹고 계속 먹은 거예요.

0: 거의 진짜
1: 마지막이
0: 10잔씩 먹었나?
1: 기억이 안 나요.
0: 예. 마지막에 다트 열심히 치시다가 예. 이제 형부가 오셨죠? 형부가 오셔서 예, 예. 예, 데려가셨어요.
1: 데려갔어요. 네,
0: 모셔가셨습니다.
1: 예, 예, 다행히 무사 귀환을 했고요.
0: 아 너무 웃기네요. 예.
1: 자 5위 가볼게요.
0: 네 5위는 린의 사랑했잖아요.
1: 아유 린 언니. 와.
0: 제발 그러지 마라.
1: 너무 좋다.

0: 어, 노래 너무 좋지 않아요?
1: 너무 좋아요. 지금 들어도 너무 좋고 이 노래는 또 남자분들이 여자분이 부르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0: 이 노래를 불러주면 네.
1: 노래방을 가면은 어. 저희 이제 저희 친오빠랑 친하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뭐 가면은 이 노래를 이제 여자분이 부를 때 너무 좋아해요.
0: 어, 사랑에 빠지는구나.
1: 네. 이 노래가 참 어. 너무 좋죠.
0: 요게 왜냐면 이제 막 파워 가창력을 보여주지 않아도 네. 이렇게 살살살살 그쵸. 간지럽히면서 예. 이 보컬의 기술을 쓰면서
1: 맞아요.
0: 또 여성스러움도 추가하면서
1: 예. 또 예쁘게 부를
0: 예쁘게
1: 수 있고,
0: 부를 수 있고. 예.
1: 또 예. 린 선배님께서 너무 또 원곡을
0: 맞아요.
1: 잘 불러주셔서
0: 네네.
1: 이렇게 좀 부르게 되잖아요. 제발 그런 이렇게 맞아. 부르게 되잖아요.
0: 약간 코에 걸게 돼.
1: 예. 어. 그러다 보니 또 여성성이 굉장히 부각되는
0: 맞아요.
1: 곡이어서 더 인기가 많지 않나 싶고요.
0: 맞아요.
1: 이제 분위기 잡을 때 부르는 노래방 애창곡 베스트 3 안에
0: 그러네, 그러네.
1: 든다고 합니다. 예. 나머지 두 곡은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 네. 왁스의 화장을 거치고. 와, 어. 많이 불러보셨죠?
0: 많이 불러봤는데 사실
1: 저도요.
0: 애인 있어요는 네. 이게 자칫하다가는
1: 이게 어. 알고 있죠.
0: 그러니까 여기
1: 그때 좀 부담이 좀 되긴
0: 예,
1: 해요.
0: 너무 질르니까.
1: 예,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예. 불러야 되나? 예. 약간 이런 생각을 줄까봐.
0: 맞아요.
1: 예, 예쁘게 못 부르잖아요.
0: 이번에 조금 이제 보류 예, 조심해야 돼.
1: 그리고 또 안 부르기도 뭐하고, 어. 약간 안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0: 그치, 그치.
1: 자존심이 허락을 아. 안 하고, 근데 또 부르면 또 너무
0: 열창하는
1: 너무 열창하는 것 같고, 참 어렵죠.
0: 예.
1: 예. 아니, 나비 씨는 예, 예. 어떤 파예요?
0: 노래방 가면
1: 네, 노래방 가면
0: 아 노래방 가면 저는 일단 이제 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
1: 네.
0: 그러면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어필을 합니다
1: 아니 근데 나비 씨도 예, 예. 본인 곡이 있으시잖아요 너무나 예. 부르기 좋은
0: 일단 소원을 말해봐 그다음에 아, 소원을 말하면 네.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1: 아니 저는 길에서 예. 생각했는데
0: 아유, 그건 이별 노래잖아
1: 아니, 뭔가 길에서도 플러팅하기 좋아요 약간 예. 아련한 여자의 느낌
0: 그, 맞아,
1: 여성성을 맞아. 좀 부각시킬 네. 수 있고
0: 네.
1: 약간 뭔가 센치해 보이는
0: 어, 그렇지,
1: 뭔가
0: 그렇지.
1: 마치 어제 이별을 한 듯한
0: 사연 있는 사람처럼
1: 사연 있는 여자처럼 어. 궁금함을 일으키는
0: 그렇죠 그렇죠
1: 그쵸?
0: 맞아 아니 솔지 씨 노래방 좀 자주 가나요?
1: 저 노래방 좋아하죠 예. 저는 참 직업을 잘 고른 것 같아요
0: 어, 딱이야 천직이야, 예. 천직이야.
1: 노래방에 가도 참 노래 부르는 게 좋은데
0: 네.
1: 또 업으로 그렇지. 삼기도 하니까 참 예. 행복하죠
0: 아, 뭔들 우리 솔지 씨가 부르면 아유. 그곳이 바로 콘서트 장입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들어볼 건데요 린의 사랑했잖아 바비킴의 고래의 꿈

0: 아, 와우! 추억의 탑 10! 자, 계속해서 2004년 8월 첫째 주 인기가요 만나볼게요, 솔지씨.
1: 네, 4위입니다. 다이나믹 듀오의 Ring My Bell.
0: 와,
1: 오 마이 갓.
0: 이거 우리 스타일이잖아, 우리 스타일. 컴온! Ring My Bell. 우리 나얼씨 목소리죠.
1: 진짜 이 노래가 피처링이 너무 고급지잖아요.
0: 네.
1: 근데 이게 되게 이슈가 많이 됐었죠. 노래를 워낙 잘하시니까.
0: 맞아요.
1: 와, 개코 씨와 최자 씨로 이루어진 다이나믹 듀오의 데뷔곡입니다.
0: 네.
1: 아, 이게 데뷔곡이군요.
0: 네.
1: 다듀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곡이라고 하죠. 이 앨범 전에 여러 활동을 했었지만 잘 안 돼서 해체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일 때 브라운 아이즈 소속사에서 콜이 왔고, 오, 심지어 나얼 씨가 피처링을 해줬으니 그럴 만도 한데요.
0: 야.
1: 그런 다이나믹 듀오가 올해로 벌써 22주년이라고 합니다. 장수 그룹이란 걸 언제 실감하냐고 물었더니 공연표가 스탠딩보다 좌석이 빨리 나갈 때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팬분들이 나이를 같이 이제 들어가니까
0: 그러니까.
1: 관절 이슈, 체력 이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아, 스탠딩 힘들어요.
1: 그렇죠, 힘들죠.
0: 네, 두 시간 어떻게 버텨요?
1: 아니, 나비 씨는 네. 언제 내가 경력이 이렇게 꽤 됐구나라고 느끼십니까?
0: 저는 이제 뭐 가끔씩 그 방송국에서 네. 이제 후배님들 네. 만날 때 보통 이제 뭐 나비 선배님 이렇게 하는데 네. 간혹 나비 선생님이라고 하는
1: 거 있어요. 진짜요?
0: 선생님이라고 하더라고요.
1: 벌써요?
0: 네.
1: 어머나,
0: 그때
1: 세상에.
0: 야 내가 진짜 벌써 이렇게 됐구나
1: 와,
0: 그런 생각이
1: 아, 완전
0: 들어요.
1: 완전 그 아기인 친구들인가 봐요. 예, 예. 막 중고등학생
0: 진짜 신인 친구들.
1: 아,
0: 맞아요.
1: 얼마나 거대해 보일까요? 예. 그렇죠. 진짜 선생님. 완전 진짜 존경심에 꽉 차서.
0: 우리는 약간 이미자 선생님.
1: 막
0: 뭐 조용필 선생님.
1: 그치, 그런 느낌이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와
0: 예,
1: 시간이
0: 그러니까.
1: 너무 빠르네요.
0: 아니 우리 솔지 씨도 데뷔한 지가 지금.
1: 저
0: 거의 20년 되지 않았어요?
1: 20년 됐어요.
0: 그러니까
1: 올해가 20년이더라고요.
0: 와,
1: 아, 저도 그냥 이렇게 들을 때 이렇게 내가 오래됐나 싶어요.
0: 그러니까 네. 그냥 시간이
1: 너무 빠른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앞으로 네. 저는 우리 솔지 씨는 성대만 네. 허락한다면
1: 네.
0: 20년, 30년, 40년
1: 네.
0: 끝까지 함께 하셔야죠.
1: 한 70살까지.
0: 70살까지 가야지.
1: 70살까지 같이 가시죠.
0: 같이 가야지.
1: 네, 같이
0: 그때
1: 가시죠.
0: 우리 같이 저기 듀엣가요제 나가서.
1: 아니 저희 나중에 한 70살 때
0: 예.
1: 디너쇼.
0: 디너쇼 같이 하자.
1: 디너쇼 같이 해요.
0: 오케이 오케이.
1: 약속.
0: 5대5로 해가지고.
1: 네. 비용 빼고.
0: 비용 쉐어, 빼고. 5대5 쉐어해야지.
1: 네,
0: 오케이 좋아요.
1: 너무
0: 아주 좋아요.
1: 좋아요.
0: 자, 그러면은 다이나믹 듀엣 링 마이 벨 듣고 올게요.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연일 새로운 기록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남 양산의 기온이 41.4도까지 오르면서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요. 역시 양산에서 3일 연속 40도를 넘긴 것도 100년이 넘는 기상관측 사상 처음입니다. 오늘도 41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나흘 연속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을 중심으로 중대경보 지역이 많고요. 경보 지역도 상당합니다. 극한의 더위는 다음 주까지 이어지겠고 다음 주는 서쪽으로도 더위가 몰려오면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올라 수도권의 극한 더위도 전망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서청주와 오창 부근에서 각각 사고 처리로 혼잡합니다. 김유정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아, 와우. 저는 스페셜 DJ 나비고요. 스페셜 게스트 솔지와 추억의 탑 10 함께하고 있습니다. 2004년 8월 첫째 주 계속 가볼게요.
1: 3위 클래지카이의 스위티.
0: 오,
2: 너무 좋죠.
0: 클래지카이. 어, 너무 와, 고급죠? 고급이야.
2: 목소리가 네. 금이에요, 금.
0: 금, 진짜.
1: 그 클래식하이는 노래를 들으면 그냥 딱 이 풍으로 내가 바뀌는 것 같아. 그러니까 뮤직비디오처럼.
0: 맞아, 맞아요.
1: 되게 산뜻해지고 뭔가 인생이 너무 아름답고 어. 그런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지금 우리 이 목소리가 저기 오빠 아니에요? 발 씻겨줬던 오빠.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알렉스.
1: 알렉스. 아, 발 씻겨줬잖아.
0: 알렉스 오빠.

0: 그래서 그게 우리는 너무 또 이슈였어요.
1: 그럼요.
0: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남편들이 남친들이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때
1: 발 씻겨주셨나요?
0: 어, 저도 이제 임신했을 때 허리를 못 구부리니까 뭐 이렇게 발도 씻겨주고.
1: 너무 스윗하다.
0: 네, 첫째 때는 발톱도 깎아주고 그랬어요.
1: 아, 정말요?
0: 네, 근데 둘째 때는
1: 네, 안 하셨나요?
0: 손톱깎이를 제가 들고 있더라고요.
2: 아니 근데 형분 또 워낙에 애처가시니까 예 너무 스윗하시죠.
1: 네, 넘어가겠습니다.
0: 넘어가요.
2: 네, 클래식하이가 데뷔를 한 것도 2004년입니다. 네. 동방신기도 그렇고 다듀도 그렇고 2004년 연예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 진짜 명가수들이 진짜? 너무 많이 등장했습니다.
0: 맞아요. 우리 솔지 씨는 2004년에 그럼 뭐 하고 있었어요?
2: 저 학교 다녔어요. 공부 중학생.
0: 중학생 때.
2: 중학생으로서 이제 노래방 다니고
0: 가수를 꿈꾸며
2: 예, 가수를 꿈꾸며 한 시간에 5,000원씩 내고 예. 예, 친구들이랑 나눠서 열심히 놀고 공부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이 노래는 발매 당시에도 사랑을 받았지만 2년 뒤인 2006년에 다시 역주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그 스위티 뮤직비디오에요. 네. 배우 이준기 씨가 신인 때 출연을 했었는데
2: 네, 기억나네요. 예.
0: 이후에 이제 왕의 남자가 대박이 나면서 이 뮤직비디오도 같이 역주행을 한 거예요.
2: 그쵸, 초대박이 났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2: 와,
0: 진짜 이 앳된 모습에 이준기 씨 모습이 보이네요.
2: 그러네요.
0: 이준기 씨를 이제 알아봤던 거지 클래식화이가.
2: 촉이 좋은 거죠.
0: 그렇죠,
2: 정말.
0: 그렇죠.
2: 와.
0: 솔지 씨도 이런 좀 촉이 좋은 편인가요?
2: 저 촉이 좋은 편이에요.
0: 네,
2: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저는 EXID 위아래가 잘 될 줄 알았어요.
0: 잘 될 줄 알았어?
2: 네, 진짜로.
0: 진짜로?
2: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촉이 나 좋으니까 이거 왠지 뭔가 모든 기운이 지금 좋아. 잘 될 것 같아 했는데 안 됐어요.
0: 안 된 거야. 처음에.
2: 처음에 안 돼서 내가 틀렸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잘 됐잖아요, 결국에.
0: 이게 몇 개월 만에 잘 된 거예요?
2: 저희 한 6개월?
0: 6개월 만에.
2: 활동을 끝내고 한 6개월 정도인가 있다가 갑자기 이제 직캠이 이제 뜨면서 역주행이 됐었죠.
0: 야.
2: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저희도 그때 완전 그냥 거의 신인이었으니까 뭔가 못 받아봤던 그런 사랑을 받고 주목을 받으면서 너무 신기했었죠. 그때의 제 촉이 틀리지 않았구나.
0: 그치.
2: 그래서 저는 제가 촉이 좋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네. 앞으로도 좀 좋은 촉으로
2: 네.
0: 좋은 곡들도 이렇게 많이
2: 너무
0: 해서.
2: 좋죠. 너무 좋죠.
0: 그러니까 네. 나는 우리 솔지 씨 뭐 지금도 워낙 잘하고 있지만 더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2: 감사해요.
0: 진짜 늘 응원하고 있거든.
2: 사랑이 듬뿍 담긴
0: 네.
2: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0: I love you.
1: 훈훈하네요.
0: 예, 2위 만나볼까요?
2: 네, 2위는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

0: 와,
1: 저는 이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0: 나도.
1: 그쵸.
0: 너무.
1: 근데 우리가 누나가 되니까 너무 이해가 되면서 진짜 누가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0: 그쵸. 예,
1: 너무 와닿고.
0: 너무 와닿죠.
1: 이때가 그 싸이 씨께서 프로듀서를 해서 또 이게 화제가 많이 맞아요. 됐었죠. 와, 국민연하남 이승기 씨의 데뷔곡입니다. 이승기 씨가 한 방송에서 이 노래 비하인드를 얘기했었는데요. 데모 CD를 받았는데 위에 누나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어서 네. 다른 누나에게 갈 CD가 잘못 왔나 싶었대요. 가사가 너무 직설적이어서 많이 당황했는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승기 씨가 벌써 데뷔 23년 차라고 하니까 이 노래를 계속 불러도 되는지 고민된다고 하니까 최고령 현역 배우 김영옥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무조건 불러라. 90살에도 누나는 있다. 명언 아닌가요?
0: 그치 그치. 아니 여자들은 네. 항상 언제나 여자고.
1: 그렇죠. 그럼요.
0: 누나 언니 이 소리 계속 듣고 싶거든요. 네.
1: 그래서 뭐 누나라고도 좋아하시고 그냥 뭐 당신 뭐 애기야 이렇게 애기야. 이제 네, 해주시는 예. 거를 저도 이제 제가 지금 트로트 네네. 쪽을 하고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남자 가수분들께서 애기야 밥 먹었어? 이런 거 하시면 누나들이 진짜 좋아하신대요.
0: 쓰러지지 쓰러져.
1: 네, 어르신들이 정말 예. 좋아하시고 아니 나비씨도 네. 90살에 네네. 집에 안 갈래? 아이, 가능하시죠?
0: 가능하죠. 내가 진짜 틀리를 끼는 한이 있더라도
1: 집에 안 가.
0: 집에 못 가요.
1: 우리 이제 노인정에서
0: 노인정에서 모여야지.
1: 또 핫해야죠.
0: 거기에서 이제 네. 여러 가지 러브라인들이 많이 아시죠?
1: 알죠, 알죠.
0: 예, 우리 할머니 네. 할아버지들도 사랑을 한다고.
1: 그럼요.
0: 거기서.
1: 제가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0: 맞아요. 나는 솔로 저기 뭐 천국도 여기 이 안에 네. 다.

0: 찍습니다. 찍어야 돼. 예, 우리 솔지 씨랑 같이 그때까지 관리 잘해가지고
1: 좋습니다.
0: 어디 우리 할아버지 마음을 좀 흔들어 보자고.
1: 좀 위아래로 흔들어 보겠습니다.
0: 어, 노인정 위아래 기대하고 있을게요. 아, 솔지며 가능해. 솔지시며 가능해. 발레랑 필라테스 놓지 말고 그럼요. 있어.
1: 계속하겠습니다.
0: 쭉쭉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 클래식화의 스위티.

0: 와우 추억의 탑 10 달려보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으로부터 딱 22년 전이죠. 2004년 8월 첫째 주 대망의 1위 우리 솔지 씨가 발표해 주시죠.
1: 네 대망의 1위는요. 성시경의 제주도의 푸른밤.
0: 아 어머
2: 이게 22년이 됐다니.
0: 네.
2: 저는 요즘도 가끔 듣거든요.
0: 와. 시경 오빠는 목소리가 이때나 그때나
2: 그러니까요.
0: 지금이나 그때나 참 와. 부드럽네.
2: 진짜 옷구슬이 네. 굴러가는 느낌이에요.
0: 네.
2: 이때 성시경 씨가 2004년에 리메이크 앨범을 발표를 합니다.
0: 네.
2: 별이 진단의 태화동, 여우야 등등 많은 명곡이 있었는데 이 노래가 타이틀곡이었어요. 원곡은 들국화 최성원 씨가 무려 1988년도에 발표한 노래인데요. 제주도를 주제로 한 노래, 인기 넘버원이죠.
0: 네.
2: 2위는 혜인이 씨의 감수광 정도?
0: 이 노래 들으면 항상 제주도 여행 가고 싶고.
2: 그쵸.
0: 네.
2: 제주도 가면 이 노래가 많이 나와요.
0: 많이
2: 실제로.
0: 나와요. 예, 예. 그런 소품샵이나 무인샵 같은 네. 데 가면 요거는 이제 플레이리스트 1순위야.
2: 아니 그리고 이 노래를 들으니까 목소리를 네. 괜히 조심스럽게 내게 되고 되게 예쁘게 내고.

0: 보고 싶게 돼요.
1: 맞아요. 맞아요. 어머나. 이게 성시경 효과입니다.
0: 그러네요.
1: 만약에 우리 솔지 씨가 리메이크를 한다면 네. 어떤 노래 하고 싶어요?
0: 저는 사실 예전부터 하고 싶었었던 노래가 터보의 회상. 이 노래를 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이게 기회가 네. 사실 닿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뭔가 좀 여자가 부르기에 좀 원곡 느낌이 너무 좋아서 참 저도 고민이 됐었는데 네. 기회가 된다면 그 곡을 꼭
1: 회상 명곡이죠.
0: 하고 싶더라고요.
1: 네. 회상 요건가? 여러면은 우리 둘이 쏘.
0: 아니 보통 보통 보이지 않 이걸 하는데 겨울 오면은 우리 둘이 쏘. 항상 마스터 바닷가.
1: 난 여기가 더 임팩트가 있더라고.
0: 예, 예. 여기를 해결을 못하겠어요.
1: 근데 내가 피처링 할게.
0: 시린 바람과 하얀 바닷가.
1: 약간 조혜련 씨도 가능할 것 같아. 그건 아니죠, 너. 엄면 너.
0: 너무 웃기다.
1: 우리가 회상을 나비와 솔지가 리메이크할 수 있는
0: 웃겨.
1: 그날이 오길 바라면서
0: 네.
1: 종국이 오빠한테 우리가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요, 오케이를 받아야 돼요.
0: 오케이 좀 해주세요, 선배님. 네.
1: 자, 그러면 이쯤에서 1위 듣고 올게요. 성시경의 제주도의 푸른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애주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북 순창의 농사 뒤풀이 노래 노향 방초입니다.
1: 노향의 방초 방초 전문 날이
0: 논을 다 메고 마을로 돌아온 농부들은 모주 한 사발로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 협찬이었습니다.

0: 정호의 망고 8월 상품 소개합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모너크림,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고랭지 김치, 지구인의 입맛 정복 완료 상상떡볶이에서 떡볶이, 수분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믿고 먹는 소팔소곱창에서 곱창 막창 세트, 내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안 입은 듯 촥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당류 0%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초콜릿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아니 네. 솔지 씨와 함께하니까 시간이 더 금방 가는 것 같은데.
1: 네, 저는 지금 한 10초 지난 것 같아요.
0: 아니 솔지 씨랑 네. 웃다만 끝난 것 같아.
1: 아니 저 지금 네. 눈가에 눈물이 너무 나서.
0: 진짜 눈물이 났어.
1: 아파요. 하도 이렇게 건드렸더니.
0: 예예. 예. 네.
1: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0: 아, 진짜 어떻게 네. 밖에서 만날 때랑 우리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만날 때 좀 차이가 있나요? 어떤가요? 아니.
1: 사실 네. 비방용 빼고는 네, 다 한 것 네. 같아서 저희가 원래 이래요. 약간 이런 텐션으로 맞아요. 주거니 받거니 막 웃고 막 저는 또 언니가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입담이 너무 좋아서 언니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저는 웃느라 바쁘거든요.
0: 리액션이 참 좋아 솔지 씨가.
1: 저는 지금도 너무 웃다만 가는 것 같아서 아 진짜 행복했습니다. 나비님 사랑해요.
0: 아 우리 솔지 씨 사랑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함께해서 너무 즐겁고 네, 예 행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솔지 씨와 같이 인사를 드리면서 아까 정말 그 솔지 씨의 촉으로 네. 그 이거 잘 될 것 같다 했던 아. 그 노래죠. EXID의 위아래 들려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70살의 노인정에서
1: 노인정에서 꼭 집에 안 갈래와 예.
0: 위아래
1: 우아래. 예. 우아래를 꼭
0: 아래. 예. 우아래
1: 부르는 그날까지
0: 예. 그때를 기다리면서 같이 인사드리죠. 네, 네. 솔지 씨 우리 남은 전국 투어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요.
1: 네.
0: 지금까지 정호의 망곡 나비
1: 솔지였습니다. 생일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0: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 데이트 이성경입니다. 귀여운 캐릭터가 우르르 나오는 영화 트롤이라는 작품에는 행복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나도 행복해질 수 있어? 시큰둥한 질문에 제가 더빙을 맡았던 파피가 자신있게 말합니다. 그럼요. 행복은 마음속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어요. 전 그걸 느껴요. 세상이 행복으로 가득 찬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행으로 가득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아주 잠깐은 오직 행복을 향해서 방향을 트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은 좋은 것만 느끼겠다는 마음으로 눈과 귀를 활짝 여는 거죠. 준비되셨다면 8월의 첫 데이트 시작할게요. 8월 1일 토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이성경입니다.
1: 정말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어?
2: 물론이죠. 행복은 마음속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어요. 전 생각하지 않고 그걸 느껴요.

0: 8월 1일 토요일 2시 데이트 첫 곡으로 제가 더빙과 노래를 맡았던 애니메이션 영화 트롤 한국어 더빙판 Can't Stop the Feeling 들었는데요. 혹시 눈치채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이성경입니다. 출산휴가를 떠난 안영미 씨를 대신해서 마이크 앞에 앉았고요. 딱 일주일의 데이트 약속했는데 오늘이 벌써 6일째 되는 날이네요. 와, 시간 너무 빠르죠?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한테는 정말 6분처럼 지나간 것 같네요. 너무 과장됐나? 이왕이면 오늘 2시간 동안 즐거움, 신나는 마음 가득가득 더 가득가득 채워 전해드리고 싶네요. 신나는 요즘 노래 그리고 반가운 예전 노래 골고루 준비했으니까요. 귀만 딱 열어놔주세요. 마음도 열어주시면 두 배로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만나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매일같이 신곡이 쏟아지는 세상에서 어느 세월에 이 차트 저 차트 찾아듣고 계실 겁니까? 그럴 거 없이 두 대통합 차트만 딱 챙겨 들으세요. 두 대가 엄선한 뮤직 통합 차트, 두 대통합 차트.

총 가입자 수 약 12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5대, 5대 음원 플랫폼 멜땡, 지땡, 벅땡, 풀땡, 바이땡 차트를 싸그리 모아서 2대 자체 수동 AI 시스템 통해 선곡했고요. 이번 주에 핫했던 최신곡은 물론 역주행곡 70, 80, 90세대 곡까지 다 챙겨드립니다.

엑스테널 러버입니다. 라이크 제니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그녀가 약 1년 3개월 만에 신곡으로 돌아왔죠.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노래고요. 제니 씨가 작사, 작곡, 그리고 뮤직비디오의 디렉팅까지 참여했다고 합니다. 연인보단 덜하지만 친구보단 특별한 그 어디쯤의 관계에서 오는 설렘을 담은 제니의 Less Than a Lover. 같이 듣고 오시죠.

두 대통합 차트 제니의 Less Than a Lover 듣고 왔습니다. 나른하고 묘한 분위기가 정말 매력적이네요. 이번엔 저도 잘 알고 있는 반가운 곡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각 한 개 차트에 이름을 올린 있지의 대처노노 그리고 키키의 4-4. 먼저 있지의 대처노노는 음원이 발매된 지 6년 만에 대추노노 신드롬을 일으킨 역주행곡이죠. 대처노노가 나오고 나서 단 한 번도 퍼포먼스가 공개된 적이 없었는데요. 약 6년 만에 콘서트에서 선보인 무대 영상이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면서 음원 차트 역주행까지 이어졌었습니다. 지금은 그 영상의 조회수가 무려 1,000만회를 기록했다는데요. 그만큼 안무가 정말 멋있습니다. 저도 팬미팅에서 이 안무를 쳤는데요. 정말 숨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키키의 4-4도 Y2K 감성을 더한 코디와 복고풍의 안무로 큰 사랑을 받았었죠. 최근엔 빌보드가 선정한 2026년 상반기 최고의 K-POP에서 1위로 뽑혔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 좋은 기운이 키키가 앞둔 8월의 컴백까지 이어지길 바라면서 이제 대추노노와 키키의 4-4 바로 나갑니다.

두 대통합 차트, 있지의 대천오노와 키키의 4-4에 이어서 세계 차트의 탑10에 위치한 에이티즈의 배드 듣고 왔습니다. 요즘 이 곡도 챌린지로 엄청 핫하잖아요. 제 알고리즘에 온통 배드 그 아시죠? 그 섹시한 눈빛과 그 숨사위 아시죠? 멤버 최산 씨가 하얀 민소매를 입고 가슴을 펌핑하는 그 무대 영상이 온 국민의 알고리즘에 침투한 걸로 모자라서 마음까지 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엑소 카이, 트와이스 모모, 유병재 씨, 배우 이상희 씨, 정호영 셰프까지 정말 안 추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저도 공항에서 만난 팬분들이 아냐고 해서 자신 있게 나 이거 알지 하고 이렇게 멋있게 나름 흉내를 냈는데 나중에 영상을 보고 얼마나 작아지던지 자신은 도전하지 않을까 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음은 각 한 개 차트에 이름을 불린 정국, 피처링 라토의 세븐, 그리고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소개할게요. 세븐은 3년 전에 발매된 방탄소년단 정국의 첫 솔로곡이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일주일 내내 쭉 함께 있고 싶다는 가사가 아주 낭만적인 노래죠. 마치 반짝이와 두댕이분들을 향한 제 마음과 같네요. 드라마 사네마선의 OST인 사랑인가 봐도 달달한 스토리의 노래죠. 제 파트너이기도 했던 안효섭 씨가 강태무 역으로 출연했었는데 그때 드라마의 인기가 아주 대단했었어요. 드라마가 흥행한 만큼 OST인 사랑인가 봐도 엄청 잘 됐었습니다. 각종 음원 시상식의 OST장은 멜로망스가 싹 다 쓸어갔었거든요. 시청률 공약으로 이뤄진 두 주연 배우의 그 안효섭, 김대정 씨의 사랑인가 봐 듀엣 영상 조회수가 2천만 회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반짝이 그리고 두댕이분들께 제 마음을 담아서 정국의 세븐, 멜로망스의 사랑인가 봐 들려드릴게요.

0: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현재 경남 양산의 기온이 40.5도를 보이면서 나흘 연속 40도를 넘기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기상 관측 사상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번 폭염은 이례적인데요. 앞으로도 기온은 더 올라 어제에 이어서 연속 이틀 41도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부산과 울산, 전남과 영남 곳곳에는 폭염특보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낮의 열기가 밤까지 이어져 열대야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밤 강원 동해안에는 올해 첫 초열대야도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는 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도 37도까지 올라 수도권의 극한 더위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지금부터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갑니다. 두 대통합 차트 코너 속의 코너. 샤인킴 PD가 발로 뛰어서 찾아온 두대 발버드 차트. 두대의 담당 PD 샤인킴 부장이 연식에 걸맞게 먼지 쌓인 두대 옛날 선곡표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주의 발버드 차트는요. 제가 괜찮아 사랑이야라는 작품을 통해서 배우로 데뷔했던 201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4년 8월 1일부터 일주일간 선곡표를 들여다봤고요. 8월 1일에 선곡된 카디건스의 러브풀로 시작해볼게요. 1996년에 개봉했던 영화죠.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각색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의 OST로도 유명한데요. 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그 리즈 시절이 아주 온전히 담긴 영화죠.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OST로도 쓰이면서 빌보드 핫100 차트 1위에 오를 만큼 아주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달콤한 멜로디 속에 숨겨진 애절하고 절박한 가사의 조합이 마음에 와닿는 카디건스의 러브풀

카디건스의 러브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차트 속의 차트, 샤인킴 부장이 과거 속 두 대 선곡표에서 골라온 발보드 차트 이어가 볼게요. 2014년 8월 3일과 8월 2일에 선곡된 곡입니다. 자우림의 헤이헤이헤이, 그리고 다비치의 파리파리. 먼저 자우림의 헤이헤이헤이는요, 전 국민의 떼창 가능한 스테디셀러죠. 지금의 자우림을 탄생시킨 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97년 자우림이 홍대 언더그라운드에서 미우놀이로 활동하던 시절에 당시 최고의 여배우 심혜진 씨가 출연한 영화 꽃을 든 남자의 OST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그 OST가 바로 헤이헤이헤이입니다. 다비치의 파리파리도 온 국민의 떼창곡이자 애창곡이죠. 파리파리가 2009년에 발매됐는데 아직도 노래방 인기차트에 올라와 있다고 해요. 소녀시대의 지를 꺾고 음악방송 1위를 휩쓸었던 정말 아주 대단한 노래입니다. 자우림의 헤이헤이헤이와 다비치의 파리파리 같이 듣고 오시죠.

자우림의 헤이 헤이 헤이와 다비치의 파리파리에 이어서 2014년 8월 4일에 선곡된 스위스로우의 첫 데이트 듣고 왔습니다. 혹시 노래 후반부에 나오는 합창 들으셨어요? 이 합창이 수십 명의 팬분들과 함께 녹음한 거래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스위스로우의 3집 앨범 타이틀곡 첫 데이트는요. 제목 그대로 첫 데이트 날의 설레는 마음이 잘 녹아있고요. 스위스로우의 센스 있는 화음이 돋보이는 아주 매력적인 곡입니다. 다음은 김동률의 3집 앨범 타이틀곡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소개할게요. 2014년 8월 4일에 선곡됐었네요. 이 노래도 정말 명곡이죠. 박재정씨, 장범준씨, 태희씨 등등 정말 수많은 아티스트가 커버를 했었고요. 드라마에도 여러 번 삽입됐었죠. 듣고 있으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듣고 오시죠.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네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시작.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광고 듣고 왔고요. 2부 끝곡은 2014년 8월 5일에 선곡된 아이유 김창완의 너의 의미입니다. 원곡은 1984년에 발매된 산울림의 10집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요. 30년 뒤인 2014년에 아이유 씨가 리메이크 곡을 발매했죠. 산울림 멤버이자 너의 의미를 작곡한 김창완 씨가 피처링을 도와서 화제됐는데요. 원래는 김창완 씨가 아이유 씨한테 잘생기고 멋지는 그런 배우랑 듀트해 하고 리메이크 버전을 가이드해 주신 건데 그게 바로 판이 된 거라고 합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되어주는 보컬들의 만남. 아이유 김창완의 너의 의미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

0: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MBC FM for you.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4: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자좀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5: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6: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3: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2014년 8월 5일에 선곡됐던 알라딘의 OST 피보 브라이스 레지나벨의 A Whole New World 듣고 왔습니다. 아니, 너무 좋은데요? 이런 명곡이? 네, 저는 안영미 DJ가 출산휴가 간 사이에요. 이번 주까지 2시의 데이트를 맡고 있는 스페셜 DJ 배우 이성경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두 대통합 차트를 쪼개서 만든 발보드 차트 달려보고요. 그 전에 2시 데이트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주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두 대가 엄선해서 엮은 두 대통합 차트, 먼지 쌓인 두 대 예전 선곡표를 들춰보는 코너 속의 코너, 발로 뛰어 찾아온 두 대 발보드 차트. 2주의 발보드 차트, 2014년 8월 1일부터 일주일 선곡표를 보고 있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8월 4일에 선곡된 존박의 Falling입니다. 존박이 직접 프로듀싱한 데뷔곡이죠. Falling에는 이중적인 의미, 사랑에 빠지다 그리고 추락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존박 씨가 음악하면서 느꼈던 감정과 그리고 음악에 Falling한 마음을 담아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존박의 감성에 푹 빠져볼 수 있는 Falling 같이 듣고 오시죠.

존박의 Falling 듣고 왔고요. 발보드 차트 이어서 달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텐션 좀 올려볼게요. 2014년 8월 3일과 8월 2일에 선곡된 윤종신의 내 사랑 못나니, DJ DOC의 Run to You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 다시 딱 그 안무가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저 바로 그거 생각나는데. 그 윤종신의 내 사랑 못나니는 멜로디도 멜로디지만 특히 가사가 정말 센세이션한 노래죠. 이 곡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사를 좀 읊어드리면요. 나에겐 누구나 말리는 못생긴 여자친구 하나 있지. 친구들은 그녀에게 첫인사로 인상 좋다 하지. 이게 무슨 노래야 싶으시겠지만 어쨌거나 내 여자친구가 사랑스럽다는 좋은 내용이고요. 시대를 아주 잘 타고 나와서 다행인 노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DJ DOC의 대표곡 Run to You 들어보겠습니다. 텐션 끌어올리기에 이만한 노래 없죠.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에 선정된 몇 안 되는 힙합 노래 중 하나입니다. 모두들 잠 깰 준비 되셨죠? 윤종신의 내 사랑 못나니, DJ DOC의 런투유 바로 나갑니다.

윤종신의 내 사랑 못나니, DJ DOC의 런투유에 이어서 2014년 8월 6일에 선곡된 서연의 여름 안에서 듣고 왔습니다. 듀스의 여름 안에서를 리메이크한 서연의 데뷔곡이고요. 원곡의 분위기는 살리고 청량미는 한층 더해져서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아, 고막이 시원해지는 기분이네요. 이제 발보드 차트의 마지막 곡입니다. 8월 2일에 선곡된 김광진의 편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덤덤하게 이별을 받아들이는 가사가 아주 심금을 울리는 명곡이죠. 이 가사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슬픈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김광진 씨가 결혼하기 전에 김광진 씨의 아내분을 사랑했던 다른 남자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유학 가기 전에 김광진 씨에게 건넨 아내분께 남긴 편지의 내용을 다듬은 게 바로 이 가사라고 합니다. 아내분과 결혼해도 꿀이 나고 노래도 잘 되고, 아, 김광진 씨는 정말 성공하셨네요. 편지 듣고 오시죠.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현재 경남 양산이 41.6도로 40도를 넘어서면서 타는 듯한 더위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경상권과 전남 지역으로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극한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대비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휴가기간이라 강원권 어렵습니다.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서양양에서 강일 사이 모두 33km 구간에서 밀리고요. 강촌 부근에서는 사고 나면서 정체 더 심해졌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에서도 사고입니다. 두 개 차로 막히면서 어렵고 발안까지 정체가 이어집니다. 이후로 매송휴게소 광명역에서 금천으로 정체입니다. 최지연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7: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4부 시작됐습니다. 저도 이 코너 덕분에 새로운 노래들 많이 배워가네요.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이것저것 들을 필요 없이 이것만 들으면 최신 노래 정보. 국내 5대 음원 플랫폼을 싸그리 모았습니다. 두 대 선곡 시스템으로 선별한 뮤직 통합 차트, 두 대통합 차트. 2026년 7월 마지막 주엔 어떤 곡들이 핫했는지 볼게요. 지땡 차트에서 눈에 띈 노래입니다. 싸이 피처링 박정현의 어땠을까? K-POP 중에서 가장 성공한 노래 강남스타일이 수록된 싸이의 정규 6집 앨범 수록곡이고요. 강남스타일이 그야말로 넘사벽, 레전드여서 그런지 어땠을까도 크게 히트했었죠. 한동안 차트에서 안 보이다가 왜 역주행을 했을까 하고 보니까요. 지금이 싸이 씨의 콘서트, 흠뻑쇼 시즌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수원에서 콘서트가 열린다는데 혹시 가시는 분 계시나요? 다치지 않게 몸 조심하시고요. 정말 정말 재밌게 즐기다 오시길 바라면서 싸이 피처링 박정현의 어땠을까 바로 쓸게요.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이번 주 핫한 곡을 들려드리는 두 대통합 차트와 함께하고 있고요. 싸이 피처링 박정현의 어땠을까 듣고 왔습니다. 이번엔 다섯 개 모든 차트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에스파의 레모네이드와 리센느의 프리티걸 소개할게요. 에스파의 레모네이드는요, 새콤달콤한 레몬 맛에 에스파만의 쇠맛을 가미한 썸머송이죠. 제가 좋아하는 가수인 존박 그리고 권진아 씨도 듀엣으로 이 곡을 커버해서 핫한 반응을 끌어냈다고 합니다. 말로만 들으면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이 두 분이 쇠맛을 기가 막히게 소화했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요새 음원 차트를 꽉 휘어잡고 있는 걸그룹 거제 야호 리센느의 프리티걸도 들어볼게요. 2008년에 나온 카라의 원곡을 리메이크한 음원이고요. 카라의 멤버 니콜 씨와도 합동 무대를 선보여서 화제됐었죠. 프리티걸 활동으로 리센느가 데뷔한 지 약 2년 4개월 만에 음악방송 첫 1위를 수상했다고 합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대사라는 말이 찰떡인 두 그룹 에스파의 레모네이드와 리센느의 프리티걸 듣고 올게요.

에스파의 레모네이드와 리센네의 프리티걸에 이어서 두 개 차트 20위권에 자리한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듣고 왔습니다. 지난 5월 평소 최유리 씨의 팬이었던 갓세븐의 박진영 씨가 유리 씨의 너튜브 채널에 출연했었는데요. 그때 두 분이 이 곡을 듀엣으로 불렀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영상 조회수가 급등을 하더니 음원까지 역주행했습니다. 조회수가 벌써 1000만 뷰에 육박하고 있대요. 같이 불러서 흥한 노래 여기 또 있습니다. 풀땡 차트에 오른 곡 경서예지 전건우의 하모니가 돋보이는 다정이 내 이름을 부르면 2022년 넬땡 연간 차트 8위 넬땡 스트리밍 횟수 2억 회를 자랑하면서요 리스너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발라드죠. 경서예지 전건우가 부르는 다정이 내 이름을 부르면 띄워드릴게요.

0: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2시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두 대통합 차트 함께 달려봤고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주말이라 그런지 두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원래 시간이 빨리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2시 데이트할 때 그거를 훨씬 더 몇 배로 빨리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그래서 이번 주가 정말 저에게는 순삭 기억에 왜 이렇게 싹 사라져버릴 만큼 시간이 없어지는지 너무 아쉽고요. 벌써 내일 하루가 남았네요. 끝곡으로 효린의 바다 보러 갈래 들려드리면서 끝인사 드릴게요. 저는 내일까지 스페셜 DJ로 함께하니까요. 우리 내일 마지막으로 또 만나요. 안녕.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강원도 삼척에 있는 신남 해수욕장. 삼척 해안도로를 따라 자리한 한적한 해변인데요. 백사장이 길지 않아 아담하고요. 파도가 잔잔하고 물이 맑아 물놀이와 스노클링을 즐기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신남 해수욕장에 들어서면 아담한 모래사장 너머로 크고 작은 갯바위가 펼쳐지는데요. 물이 계곡처럼 맑아 갯바위 주변으로 가는 작은 물고기떼까지 훤히 보이고요. 물놀이를 마친 뒤엔 해변 데크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탁 트인 동해바다를 바라보기에도 좋다고 하네요. 이름부터 신남인데 맑은 바다에 물고기까지라니 이름값 하면 하는 해변이네요.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8월 1일 토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The Real Group의 Big Bad World 들으셨어요. 아주 기분 좋은 곡으로 기분 좋은 아카펠라 곡으로 완벽한 하루 오늘 시작했습니다. 8월 1일이에요. 8월의 첫날. 지금 또 8월 1일인데다가 또 주말이잖아요. 토요일. 아주 지금 휴가 가신 분들 아주 많을 것 같고요. 오늘 오프닝에도 이렇게 해수욕장 얘기를 했지만 지금 바닷가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계곡에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완벽한 하루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시나요? 혹시 이렇게 바다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수영을 안 하더라도 해변가에 탁 누워가지고 음악을 다 들으면서 사람들이 노는 모습만 봐도 참 기분이 좋거든요. 혹시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러시다면은 저한테 지금 어느 바닷가에서 어디에서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며 음악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문자 하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42 쓰시는 분이 순디 안녕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휴가를 떠나는 가운데 완화 오프닝 들으니 놀러 가고 싶어져요. 아, 제가 또 불을 질렀군요. 또 휴가 얘기를 또 꺼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도 완벽한 하루에서 두 시간 동안 같이 이렇게 음악 듣고 그러면 조금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김윤정님은 간식 먹으며 라디오 듣고 있는데 이 한가로움이 너무 좋네요. 집이 최고입니다. 맞아요. 지금 휴가 가신 분들 중에 집이 최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김윤정님처럼 아 그냥 집에 있을걸 이런 분들 분명히 지금 고속도로 중간에 지금 껴있으신 분들 있어요. 그래도 가는 길인 이왕 가는 거 즐겁게 노시기 바라고요. 또 집에 계신 분들은 또 완벽한 하루 들으면서 또 즐기기 바라고요. 아무튼 완벽한 하루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0: 에어셀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골뱅이,
2: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아도이 피처링 시온의 풀 들으셨습니다. 노래만 듣고는 좀 이렇게 외국 밴드인가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밴드죠. 아도이. 이 앨범은 이제 영어로 다 그 가사를 써가지고 사운드가 굉장히 좋아서 자칫 외국 팀으로 착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너무 좋네요. 음악이. 3721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설거지하고 커피 드립백으로 내려 마시고 있어요. 아침에 무선 이어폰 통을 열었더니 빈통인 거예요. 찾느라 난리가 났었어요. 결국 막내 필통에서 찾았습니다. 아, 혼자 여행이 나가고 싶네요. 아, 막내가 이렇게 뭐 실수로 넣었을까요? 아니면 뭐 골탕 먹이려고 넣었을까요? 그래도 찾았으니 다행이죠. 아, 그래요. 요즘은 참 이어폰 한 짝만 잊어버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또 야채 마켓에 들어가면은 한 짝만 잊어버려가지고 한 짝 파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아, 집에 계시는군요. 3721 쓰시는 분. 같이 음악 들어요, 그냥. 1630 쓰시는 분. 집에 혼자 있기 심심해서 남편 회사로 마중 가고 있어요. 꽤 먼 길이라 부담스러웠는데 어찌어찌 사랑의 힘으로 가게 되네요. 그러면서 푹 이렇게 혼자 애쓰고 사랑의 힘으로 가게 되네요. 푹 이렇게 된 건가요? 남편이 좋아하겠죠? 라고 보내셨어요. 아, 남편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이렇게 회사에 탁 이제 일을 마치고 내려갔는데 아내분이 탁 와서 깜짝 놀라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심 얼마나 좋을까요? 같이 이렇게 나오신 김에 이렇게 같이 맛있는 저녁 드시고 제가 골라 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드릴 테니까 두 분이서 하나 사가지고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배탈하니까요. 노래 듣죠. 고윤희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윤도현의 노래입니다. 너라면 좋겠어.

윤도현의 너라면 좋겠어에 이어서 민서의 그댄 달라요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윤종신, 월간 윤종신에 수록된 곡이었죠. 그래서 윤종신의 프로듀서로 민서가 부른 그댄 달라요 같이 들으셨습니다. 1432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항상 집에서 아기랑 육아하며 들었는데 오늘은 남편이 아기를 보고 산책하며 듣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걸으니 자유롭고 좋네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 편안한 시간. 남편이 참 그래요. 남편이 가끔 이렇게 아내분이 육아하느라 지쳤을 텐데 남편이 좀 내가 보겠다, 어디 좀 놀러 갔다 오느라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아, 참 자유롭게 좀 저기 끝까지 오늘 밤새도록 걸어다니다 남편한테 전화 오기 전까지 걸어다니시기 바랍니다. 6507 쓰시는 분, 애들하고 캠핑장에 왔어요. 수영장도 있고 산중턱이라 덥지도 않고 딱 상순오빠 라디오 들으면서 힐링할 타임. 오늘 온전히 라디오에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아, 캠핑장까지 가셔서 우리 완벽한 하루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음악 하나 틀어드릴게요. 벤슨 분의 노래입니다. 미스터 일렉트릭 블루. 이 곡 듣고 2부 2주의 노래로 돌아오겠습니다.

0: 철옥 킬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

0: 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전국적으로 극심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은 41.6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무더위에 더위 먹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피서객들이 강원권에 몰리면서 고속도로 강원권에 차량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진부와 평창, 이천과 양지, 용인, 북수원 구간, 반월터널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 북충주에서 충주분기점, 또 감곡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선은 서양양에서 강일 사이 모두 36km 구간 서울로 가는데 정체입니다. 최주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시대와 장르 편식 없이 음악 얘기를 나눠보는 2주의 노래 시간입니다. 조아름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잘 지내셨죠?
1: 네.
0: 8월이에요 이제.
1: 아.
0: 8월 1일.
1: 본격적인 8월.
0: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1: 네.
0: 조아름 작가는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1: 저는 여름은 일단 패스하기로 했습니다.
0: 아, 너무. 아, 휴가철에 휴가를 안 떠나는 스타일이구나.
1: 네, 네.
0: 아, 근데 저도 그런 스타일이니까
1: 네.
0: 당연히 휴가철에는 휴가를 안 가고 싶겠다. 하지만 억지로 뭐 이럴 때 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휴가철에 가는 걸 즐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사람이 막 북적북적하고 정말 바닷가에도 막 사람이 확 많고
1: 네.
0: 이런 걸 정말 휴가라고 생각하시는 휴가 느낌이 나는 생각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 네. 그리고 뭐 학부모님들은 아이들 방학 그렇죠. 때 가야 해서
0: 가야 되니까.
1: 네, 네. 그렇게 또 맞춰서 가시기도 하더라고요.
0: 맞습니다. 어디 그래서 언제 가시려고 휴가는?
1: 저는 가을에요.
0: 가을에?
1: 네. 오. 가을이 오면 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0: 아, 참, 2주의 노래는 어떡합니까?
1: 네, 제가 잘 준비해놓고 갈게요.
0: 제가 혼자서.
1: 그 주의 노래를 한번. 네.
0: 자, 그럼 오늘 본격 휴가철이니까 좀 시원한 노래가 많이 나오나요?
1: 시원한 노래가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일단 시작을 시원하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0: 좋습니다.
1: 네, 일단 첫 곡, 많은 분들이 바닷가에서 들어보면 참 좋겠다. 그런 곡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0: 어떤 곡인가요?
1: 라밤바.
0: 아, 라밤바.
1: 네. 멜로디가 이제, 벌써 이제 귀에 막 맴돌죠.
0: 이거 라밤바 이 곡을 네. 제가 정말 열심히 기타 연습을 했었어요, 처음에.
1: 그래요?
0: 그 처음에. 다다리단데데댄데 이 멜로디와
1: 그쵸?
0: 중간에 네. 기타 솔로를 치기 위해서
1: 네.
0: 이 곡은 그냥 외우고 다닙니다 그냥.
1: 아, 그 중간에 기타 솔로 되게 어렵던데.
0: 어려운데 그거를 제가 어릴 때 치고 싶어가지고 막 네. 연습을 하고 열심히 쳤죠.
1: 아, 그럼 로스로보스의 버전을 들으면서 연습하신 거예요?
0: 이게 라밤바는 우리는 이제 그 영화 음악으로 접했잖아요.
1: 아,
0: 처음에.
1: 네, 네.
0: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그 곡을 치는 거예요, 그냥. 네.
1: 그러면
0: 듣고 테이프 늘어지도록 이렇게. 네.
1: 영화라고 하셨잖아요.
0: 네네.
1: 영화에 나온 버전이 로스로보스의 네. 라밤바가 맞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아, 정말 그거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냥 라밤바는 그냥 라밤바.
1: 네.
0: 누가

0: 부른지 난 그 배우밖에 생각이 안 나. 배우 그 어? 이렇게 약간 동양적으로 생긴 네. 느낌의 그 배우. 아 정말 대단했죠 그 네. 영화.
1: 그래서 로스로버스가 어, 뺐는데요. 네. 87년 8월 딱 이맘때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아, 영화 덕분이고요. 어. 원래는 그 30년 정도 된 더 전에 나온 노래인데
0: 아,
1: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멕시코 사람들이 뭐 결혼식 같은 행사장에서 많이 연주하고 뭐 춤추면서 즐겼던 노래래요. 민요 네. 같은 건데
0: 아.
1: 이거를 이제 리치 발렌스라는
0: 맞아요.
1: 네 오. 리치 발렌스라는 그 멕시코계 미국인
0: 아,
1: 아티스트가
0: 맞아요.
1: 있는데요. 오. 이분이 50년대 이 노래를 이제 본인의 스타일로 불러서 그때 이제 알려지게 됐어요.
0: 아.
1: 그런데 너무 빨리 안타깝게 17살 때 그러니까 스타가 이제 되려고 하는데
0: 오.
1: 공연 가고 하다가 오. 비행기 사고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요.
0: 이 영화가 그런 내용이에요.
1: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예, 일생을 그린 영화가
0: 아,
1: 라밤바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사운드 트랙에 로스로버스 버전이
0: 맞아요.
1: 들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상수지에서 듣고 연습을 하셨던
0: 맞아요.
1: 거죠. 네.
0: 야 정말 그때 제가 87년이면은
1: 네.
0: 중학교 1학년 때
1: 네.
0: 하, 그걸 쳐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1: 네.
0: 하, 막 치고
1: 그때 그걸 다 치셨으면 신동인데요. 네. 진짜로
0: 어릴 때는 좀 그 소리도 들었어요.
1: 네.
0: 어릴 때는 신동 소리 들었는데 아 정말 그때 참 그때 연습했던 게 아직도 다 멜로디가 다 기억이 납니다.
1: 하긴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쵸. DNA 확실히 이제 각인이 되니까
0: 라라라라라 라밤바 운나 뽀까레 그라시아 이런 다 가사까지 다 기억이 나요.
1: 아 저도 학교 다닐 때 합창을 이 노래를 배웠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저도 가사를 다 기억하고 아, 있습니다.
0: 아 전 그때는 참 기억력이 좋을 때였어요.
1: 맞아요. 이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0: 근데 오랜만에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1: 네. 그래서 로스로보스가 이제 미국 밴드니까 물론 멕시칸에 이제 혈통이 있는
0: 아,
1: 분들의
0: 네.
1: 리치 발렌스의 이제 가족들이 이 영화 얘기를 듣고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제작자들은
0: 그쵸,
1: 이제 찾아갔는데 그러면 로스로보스가 이걸 연주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0: 아,
1: 이제 리치 발렌스의 가족들이 얘기를 했대요.
0: 딱 지워서.
1: 네, 그래서 이제 본인들도 이제 멕시코 혈통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리치 발렌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요거를 좀 해보자 해서 했고 그래서 뭐 로스로보스도 그렇고 나중에는 산타나까지 가는데요. 이게 이제 멕시칸.
0: 네.
1: 혈통에 있는 미국인들의 네네. 락 이래가지고
0: 아.
1: 치카노 락으로 불렸어요.
0: 치카노 락.
1: 네, 치카노가 그거거든요. 멕시코계 미국인을 뜻하는 단어예요.
0: 아.
1: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미국에서 많은 활동을 했고
0: 아.
1: 나중에는 이제 조금 더 퍼지면서 확대되면서 장르도 다양해지고 그러면서 라틴 락이 됐죠.
0: 그렇군요. 네. 그러면 로스로버스의 라밤바와 같이 어떤
1: 네.
0: 곡을 또 들을까요?
1: 그래서 이 치카노 락 하면은 뭐 멕시코 쪽도 있지만 이런 치카노락의 영향을 받으면서 또 되게 다양한 민족의 음악을 같이 하는 70년대 밴드 음악이 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그 팀을 한 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0: 네.
1: 워.
0: 워.
1: 네, 전쟁이라는 전쟁. 이름인데요. 이름은 전쟁이지만 다민족의 문화를 담고 있는 밴드고요. 로스로보스보다는 몇 년 선배예요. 근데 제가 들려드릴 노래가 Don't Let No One Get You Down 이라는 노래인데요.
0: 네.
1: 아무도 널 실망하게 하지 마라 이런 뜻이고 내가 옆에 있을게 이런 가사인데 이 노래가 70년대에 좀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아 요게 정말 여러 가지 민족의 음악이 섞여 있는 락이구나 하실 겁니다. 네.
0: 그럼 로스로보스의 라밤바 그리고 워의 Don't Let No One Get You Down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0: 로스로보스의 라밤바에 이어서 워의 Don't Let No One Get You Down 이렇게 두 곡 네. 들으셨습니다. 아주 워의 노래는 굉장히 개성이 확실히 강하네요.
1: 네, 그러니까 뭔가 문화 초월적인 느낌이
0: 맞아요.
1: 있죠.
0: 맞아요.
1: 네. 타기도 네. 리듬, 그렇고.
0: 맞아요. 네. 리듬 약간 뭐 무슨 레게스러운 퍼커션도 네. 나오고 굉장히 독특한 느낌의 그런 곡이네요.
1: 네, 그래서 이 밴드 조금 관심이 생기셨다면 다른 곡들도 추천을 드리고요. 뭐 여러 가지 음악들을 해요. 네. 멤버들 구성원들이 좀 다양해서 그만큼 또 다양한 음악이 나오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그 라밤바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사실 많을 거예요.
1: 네.
0: 굉장히 재밌는 영화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음악도 너무 좋고 이 라밤바 이 노래 말고도 음악이 되게 좋아요.
1: 네네.
0: 그 영화에 한 번씩 보시면은 어디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 요즘에는 네. 뭐 유료로 결제하시면 네.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다 볼 수 있겠죠.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라밤바
1: 네. 오랜만에.
0: 다시 한번.
1: 네. 네.
0: 자, 잠시 광고 듣고 와서 2주의 노래 이어가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토요일의 코너 이주의 노래 조아름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곡 들어볼까요?
2: 네. 미국에 사는 멕시코에 혈통이 있는 사람들 네. 노래를 들려드렸고 또 네. 다문화 민족으로 이루어진 밴드 워까지 만나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현재 멕시코인들. 네, 진짜 멕시코 밴드의 음악을 가지고
1: 멕시코 음악.
2: 네.
1: 오, 좋습니다.
2: 네, 보통 생각하시는 그런 타코 네. 느낌 전혀 아니에요.
1: 아, 그래요?
2: 네. 그 뭐랄까 멕시코 하면 떠오르는 그 라틴 락의 이미지를 딱 버리시고 그냥 밴드인데 멕시코에 있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 팝 음악, 락 음악을 하는
2: 락입니다.
1: 밴드. 아, 락 음악을 하는 밴드군요.
2: 네, 예전에 제가 평일에 한 이 팀의 음악을 한 두어 번 정도 선곡해서 들려드린 적은 있어요. 근데 소개는 오늘 처음 해드리는 건데요. 네. The Warning이라는 Warning. 네. 네, 밴드고요. 세 자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자매,
1: 자매 밴드. 락 밴드.
2: 네, 락 밴드.
1: 이야, 멋지네요.
2: 네, 10대 때부터 활동을 했고 지금 20대 중반인데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활동한 지.
1: 오.
2: 그리고 다음 주일 거예요, 아마 8월 12일. 네, 다다음 주인가요? 하여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옵니다.
1: 아, 그래요?
2: 네.
1: 페스티벌에 오는군요.
2: 페스티벌 아니고요. 단독 네. 공연인데요.
1: 아, 그래요?
2: 네. 홍대에 이야. 한 500석 규모로 처음에 공연장을 잡았다가 너무 관객들이 몰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광진구 한 2000석 규모로 옮겼어요.
1: 이야.
2: 네. 그래서 지금 그 공연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1: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들어보시고
1: 네.
2: 뭔가 이 워닝의 음악을 좀 더 들어보고 싶다. 취소표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다.
1: 아, 벌써 매진이군요.
2: 매진 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정도로 뜨거웠던 것 같아요.
1: 그렇구나. 네. 그럼 얼마나 뜨거우면 공연장을 옮기기까지 했겠습니까?
2: 네, 직전에 옮겼으니까.
1: 야, 그러면 정말 지금 왜 난 모르고 있었지?
2: 네. 지금이라도 아셨으면은 괜찮습니다.
1: 정말. 아, 우리 티켓 프로모션도 가네.
2: 어쩌면 나중에 음악 캠프에 오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1: 그럼 옆 동네에 또 오시는군요. 네. 옆 동네가 아니라 우리 다음 프로그램에.
2: 네.
1: 맞아요.
2: 그래서 추천해드릴 곡이 네. 애니마소티 반감, 적대감이란 노래인데요.
1: 아, 네.
2: 이게 이제 22년 정규 3집에 들어있는 곡이고
1: 네.
2: 이 노래를 들어보시는데 이 팀의 음악 중에서 굉장히 차분한 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완전 강렬한 팀이군요.
2: 강렬한 음악 잘합니다. 네, 잘하고 그래서 좀 더 뭐랄까 좀 젊은 음악층 음악을 좀 터프하게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1: 참 요즘에는 참 이제 인터넷이 발달해서
2: 네.
1: 정말 매체에서 소개하는 음악 말고도
2: 네.
1: 정말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루트가 이렇게 길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잘 찾아서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2: 맞아요. 그래서 네. 생각보다 안 들어봤는데 어쩜 이렇게 관객이 많지 하는 공연들도
1: 그러니까.
2: 그래서 생기는 것
1: 맞아요.
2: 같고 그래서 이 워닝이라는 팀도 물론 세계에서 주목받는 신생 밴드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벌써 활동을 10년 넘었어요. 네. 그래서 이 팀 주목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왜냐하면 라디오에서는 사실 듣기가 조금 그쵸? 힘든 팀이니까
2: 네.
1: 어떻게든 잘 찾아서 음악을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2: 네.
1: The Warning의 어떤 곡인가요?
2: 네, Animosity라는 곡입니다.
1: 이 곡 2부 끝곡으로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거의 중간쯤 되는 곳이나 그런 상태를 뜻하는 우리말 어중간이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어서 어느 것에도 알맞지 않다는 뜻의 형용사 어중되다도 있어서 차 타기엔 어중되고 걷기에는 멀다처럼 쓸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어중은 한자어입니다. 흔히 어중이 떠중이라고 할 때 어중이는 순 우리말이라서 어중간하다의 한자어 어중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0: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토요일의 코너 2주의 노래 조아름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3부 첫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2부에서는 멕시코의 느낌을 좀 많이 느꼈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스웨덴으로 왔습니다.
0: 아, 또 이렇게 또 유럽으로 우리 또 여행을 또
1: 남미에서 유럽으로
0: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떤 곡인가요?
1: 네, 스웨덴 싱어송라이터 로빈의 노래였는데요. 네. Do You Know? 그리고 괄호 열고 What It Takes 괄호 닫고 네, 그런 노래입니다.
0: 네. 시원해요.
1: 그렇죠.
0: 사운드가. 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잠깐 덥고 더운 것도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덥지도 않고.
1: 아, 그래요?
0: 북유럽이잖아요.
1: 아, 그러네요. 네.
0: 좀 시원한 느낌이 있는데 음악도 시원하군요.
1: 네, 네. 이 곡이 이제 97년 여름 이맘때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0: 97년이군요.
1: 네, 97년이고 또 여름에 많은 사랑을 받았을 만한 사운드죠.
0: 맞아요.
1: 네. 네. 사실 국제적으로 로빈이라는 아티스트가 알려진 계기가 되어준 노래고요.
0: 네.
1: 나중에 2010년 들어서는 Dancing on My Own이라는 곡이 또 인기를 얻었습니다.
0: 네네.
1: 사실 로빈의 음악은 미국에서도 몇 곡만 히트를 했고요.
0: 네.
1: 스웨덴 분이기도 하고 또 국내 에서는 미국에서 영향을 좀 받아서 이런 곡들이 좀 같이 주목을 좀 받았었죠. 근데 사실 그 로빈의 이 노래를 만들어준 프로듀서가 두 명이 있는데
0: 네.
1: 데니즈 팝이라는 프로듀서가 있고 또 맥스 마틴이 있어요.
0: 네.
1: 근데 맥스 마틴은 지금도 활동을 잘 하고 있고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콜드플레이랑 많은 작업들을 했고 워낙에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프로듀서여서 근데 데니즈 팝은 90년대 전성기를 이렇게 한창 보낼 때
0: 네.
1: 지병이 있어서 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한창 활동을 열심히 하던 90년대 이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0: 네네.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잊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데니즈 팝 정말 90년대에는 대단했죠.
0: 아, 그렇군요.
1: 네.
0: 이 스웨덴이나 이 북유럽 쪽에 그 프로듀서 팀들이
1: 네.
0: 굉장히 우리나라 그 아이돌 음악에 많이 곡을 많이 주고 있어요.
1: 맞아요. 지금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스웨덴의 이제 음악들이 세계에서 주목받게 된 이제 큰 계기가 한 두 번 정도 있었잖아요.
0: 네.
1: 처음에는 아바가 있었고 그리고 90년대 들어서는 에이스 오브 베이스 기억나시죠?
0: 네.
1: 에이스 오브 베이스의 미국 진출을 도와주고 히트를 하게 만들어준 아티스트 그러니까 그 프로듀서가 데니즈 팝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네, 네. 그래서 에이스 오브 베이스로 성공을 하고 이렇게 로빈도 하고 뭐 백스트리트 보이즈도 하고 브리튼 스피어스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0: 유럽 국가의 그 뮤지션이지만 굉장히 그 미국적인 팝,
1: 네.
0: 이 서양의 팝 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팝 음악 그 프로듀싱을 많이 하고 있는
1: 네.
0: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주 잘 들었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2주의 노래 이어가겠습니다.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0: 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

0: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취향이 모이는 시간.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이주의 노래, 조아름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남미에서 북유럽으로 뛰어가지고 네. 스웨덴에 갔다가 이번에는 어디로 가나요?
1: 네, 그 스웨덴에서 다들 이제 미국 진출하고 싶어서 네.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잖아요. 네네. 다시 미국으로 갈게요.
0: 아, 미국으로 가는군요.
1: 네. 하지만 스웨덴 빨 미국 음악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데니스 팝이라는 그 스웨덴 프로듀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이분이 작업한 히트곡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네. 엔싱크.
0: 엔싱크도 작업을 했어요.
1: 네.
0: 대단하네요.
1: 엔싱크의 데뷔 싱글인데요. I Want You Back이라는 곡인데 들어보시면 네. 아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정말 애띤 목소리를 갖고 있구나 아. 느끼실 겁니다. 당시에 16살이에요.
0: 아, 이게 몇 년도인가요? 이게
1: 97년 늦가을에 발표한 곡이고 그러니까 로빈의 노래가 제가 첫 곡으로 들려드렸던 로빈 네네. 노래가 히트하고 바로 뒤에 예, 나왔습니다. 아.
0: 그래서 이제 그 엔싱크가 프로듀서를 이렇게 찾은 건가요?
1: 그렇죠.
0: 스웨덴의 프로듀서를.
1: 사실 엔싱크도 미국에서 활동을 먼저 하고 싶었는데 워낙 미국 시장이 포화 상태잖아요.
0: 아, 그렇죠.
1: 그래서 일단 그러면 우리가 유럽을 돌면서 팝 감각을 좀 키우고 무대도 경험을 해보자. 그래서 먼저 유럽에서 데뷔를 했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유럽에서 데뷔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이 프로듀서를 네. 만난 거죠.
0: 아,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성장하게 됐군요.
1: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큰 성공을 했습니다.
0: 엔싱크의 어떤 곡 들어볼까요?
1: I Want You Back이라는 곡입니다.

0: 엔싱크의 I Want You Back 들으셨습니다. 아주 익숙한 그 네. 멜로디고 참 익숙한 90년대 사운드.
1: 맞죠.
0: 아, 너무 네. 좋습니다.
1: 네, 이런 사운드를 잘 네. 만드는 프로듀서가 데니즈 팝이었다. 근데 요즘에 제가 뭘 하다가 우연히 봤는데 네. 이 노래에 맞춰 춤추는 분이 많은 거예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오. 왜 갑자기 30년 전의 팝인데 또 이렇게 뭐가 이슈가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네. 알고 보니까 네. 지난달에요.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네. BTS의 정국 씨랑 네. 제이홉. 이 두 분이서 이 노래에 맞춰서 복도의 긴 복도를 이제 빨리 다가오면서 이렇게 추는 춤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랄까 약간 챌린지처럼 돼가지고 원추백 챌린지 이래가지고 타이틀이 붙어서 많은 분들도 따라서 추더라고요.
0: 참 대단합니다.
1: 네. 이게 또 아이돌 문화의 하나 놀이 같은 게 됐나 봐요. 그래서 다들 엔싱크를 모르는 세대들이 이걸 듣고 뭔가 되게 활기가 느껴진다. 그래서 그 노래를 찾아 듣고 춤도 또 따라하고. 네.
0: 그러니까 이 노래의 어떤 운명이라는 거는 네. 정말 모를 일이에요.
1: 그러니까요.
0: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네. 이 곡을 다시 젊은 친구들이 찾아서 막 들을 거라는 걸 어떻게 또 예상을 했겠어요. 네.
1: 그래서 엔싱크 멤버 어떤 분도 깜짝 놀라가지고 SNS에 그거 다시 올리고 그리고 또 안무하신 분들도 막 이거 내가 안무 짰어 이러고 또 막 올리고 다들 샤라웃 행렬이 이어지고 있죠. 네.
0: 그래요. 참 좋은 영향을 여기저기에 막 끼치고 있는 우리 네. BTS 파이팅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곡인가요?
1: 네. 이번엔 신곡을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과카몰리.
0: 과카몰리.
1: 네. 드셔보셨죠?
0: 그럼요.
1: 맛있잖아요. 네. 이번에는 밴드 이름입니다.
0: 이것도 멕시코.
1: 어떻게 또 연결하다 보니까 그렇게
0: 그러네요.
1: 됐는데.
0: 다시 멕시코로 돌아왔어요?
1: 네. 다시 돌아왔는데.
0: 하지만 한국 밴드죠.
1: 네. 우리나라 밴드고요. 밴드 멤버들의 이름을 합치니까 과카몰리가 된 거래요.
0: 어떻게 과카몰리가
1: 보컬이
0: 됐을까요?
1: 곽민주인데 이분이 이제 과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0: 아, 과카.
1: 네. 그리고 베이스가 모에. 그래서 모에. 모. 그리고 기타의 이훈, 리훈. 그래서 과카, 모, 리. 이렇게 돼서.
0: 과카몰리.
1: 네. 그래서 과카몰리가 됐고.
0: 그렇군요. 재밌네요.
1: 네. 우리는 과로 발음을 하지만 또 영어 네네. 표기로 하면 K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K, W, A, C, A 이렇게. 네. 네. 과카몰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0: 네.
1: 네. 이 팀은요. 네. 소울이 일단 중심에 있고요.
0: 소울.
1: 네. 뭐 재즈, R&B, 펑크 이런 여러 가지 음악이 있는데 네. 이 보컬 곽하 씨가 박재범, 릴러 마일즈 이런 분들한테 곡을 많이 준 분이에요.
0: 그렇군요.
1: 네. 그래서 뭐 박재범, 릴러 마일즈 이런 분들 음악 생각해 보시면 뭔가 좀 떠오르는 스타일이 있죠.
0: 네.
1: 요거가 이제 밴드 음악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얼마 전에 EP가 나왔고요.
0: 네.
1: 프루츠 과일.
0: 프루츠.
1: 네, 과카몰리의 과일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 네. 피처링이 네. 제미나이예요.
0: 그 제미나이가 그 제미나이인가요?
1: 그 진짜 저는 네. 처음에 약간 의심을 했거든요. 근데 네네. 그럴 리가 없다. 제가 알고 있는 제미나이라는 뮤지션도 있는데 네네. 그분이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AI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0: 제미나이라는 뮤지션이 네. 있군요.
1: 네. 그리고 진짜 이분 억울하실 법한 게
0: 그러게.
1: 그 AI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제미나이로 활동을 하셨는데 인지도 상으로 지금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0: 아, 그 오해받겠어요.
1: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워낙에 AI로 많은 곡 작업을 하니까 AI를 썼나 하시겠지만 네, R&B 아티스트 우리나라 제미나이라는 아티스트가 같이 노래를 했습니다.
0: 자, 그러면은 과카몰리 피처링 제미나이의 Fruits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과카몰리 피처링 제미나이의 Fruits 들으셨습니다. 굉장히 멋있네요.
1: 네.
0: 아주 연주력도 너무 좋고 스타일도 굉장히 개성이 강하면서도 참 스타일 자체가 아주 멋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그런 팀인 것 같아요.
1: 정말 딱 들었을 때 귀에 탁 들어오는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더 들어보고 싶다 생각하실 거예요.
0: 그러네요.
1: 네. 근데 좀 방송에서 틀 수 없는 곡들도 많기 때문에 앨범을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하는 저는 바람입니다.
0: 그럼 네. 과카몰리의 이게 첫 앨범인가요?
1: EP로는 처음이에요.
0: 아, 그래요? 네. 싱글을 계속
1: 네.
0: 내다가?
1: 조금씩 내다가. 네. 그래서 뭐 이 곽하 씨가 아마 그 노래 다들 좋아하실 거예요. 던의 빛이 나는
0: 네.
1: 너에게.
0: 네네네.
1: 네, 그 노래 공동 작사 작곡가.
0: 그렇군요. 네네. 뭐 프로싱 작업으로 굉장히 바쁘겠어요.
1: 그렇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멋진 팀을 활동을 좀 활발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선곡해 주신 곡들 다 들어봤고요. 아주 오늘 휴가철인데
1: 네.
0: 시원한 음악도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1: 네네.
0: 또 좋은 음악 선곡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아름 작가 보내드리면서 5100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곡이죠. 아소토 유니언의 Think About You 들어드리고 저는 4부 상승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1: 고맙습니다.

0: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습니다.

0: 함께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과 경상도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고 있는데요. 물을 자주 드시고 온열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과 내일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내일 한낮에도 서울 35도, 광주와 대구가 38도, 부산이 39도까지 기온이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고속도로 상행선 정체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에서 독립기념관, 안성과 수원 구간 어렵게 이동하고요. 서울 양양선은 인제, 내촌, 동홍천에서 춘천분기점으로 서울로 밀리고 서종에서 파도, 덕수산패에서 강일까지 정체입니다. 최지연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981년 오늘 8월 1일은 미국에서 음악 전문 채널 MTV가 개국한 날이었습니다. 24시간 하루 종일 뮤직비디오만 내보내는 파격적인 방송으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한국에서도 MTV는 음악 채널의 상징처럼 기억되고 있죠.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MTV에서 처음 방송된 뮤직비디오는 Video Killed the Radio Star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와, MTV 저도 정말 어릴 때, 저 이 정도로 어릴 때 81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MTV를 볼 수가 없었고요. 제가 뭐 초등학교 중반이나 중학교 정도 가서 다른 채널을 통해서 MTV란 게 있다 이런 거를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흥분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음악 그때 MTV 그리고 또 대학로에 그런 게 있었어요. MTV라는 뮤직비디오를 틀어주는 카페가 있었어요. 아, 거기서 또 내가 고등학교 때 또 오지오스본의 뮤직비디오를 보기 위해서 문을 열 때 착 가서 콜라를 하나 시켜갖고 몇 시간을 거기서 뮤직비디오를 보던 그런 기억이, MTV 하면 다 그게 또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문제로 돌아와서, MTV에서 처음 방송된 뮤직비디오는 Video Killed the Radio Star였다. 이게 이제 말이 되죠. Video Killed the Radio Star가 딱 그 어떤 MTV 이 음악 뮤직비디오를 방송하는 이 방송국의 문을 여는 어떤 상징적인 음악으로 탁 쓰이는 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X 저는 MTV는 이제 처음에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유명한 빅스타의 예를 들면 최소 마이클 잭슨 정도의 뮤직비디오를 틀지 않았을까. 그래야지 사람들이 마이클 잭슨 되는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자고 막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비디오 킬더 레디오 스타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X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찍어보시죠. 자, 오늘 상승 퀴즈, MTV에서 처음 방송된 뮤직비디오는 비디오 킬드 더 라디오 스타였다. O, X.

생순 퀴즈에 이어서 비디오 킬드 라디오 스타 이 곡 들었습니다. 버글스의 노래죠. 상승 퀴즈가 오늘 딱 그거에 관한 퀴즈였어요. 이 노래에 관한 MTV 음악 전문 채널 MTV가 개국한 8월 1일 81년 8월 1일이었죠. 이날 처음 방송된 뮤직비디오가 비디오 킬드 라디오 스타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죠. 저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유명한 굉장히 빅스타의 뮤직비디오를 틀지 않았을까. 처음으로 틀 때 어떤 그런 생각을 해서 근데 MTV라는 채널을 먼저 이제 만들려는 굉장히 혁신적인 그 채널이잖아요. 뮤직비디오만으로 음악만으로 채널 꽉 채워 24시간 채워

세우겠다는 거는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은 아, 이 노래를 틀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인기고 뭐고 뭔가 상징적으로 착 머리를 좀 이렇게 써서 많은 회의 끝에 이 노래를 틀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뭐 X로 벌써 답을 말해놨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고요. 정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5입니다. 그래요. 아 맞아요. 제가 추리한 거는 맞네요. MTV가 미국에서 처음 방송을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온 뮤직비디오는 더 버글스의 비디오 킬 더 라디오 스타였습니다. 이 노래는 제목 그대로 라디오 중심에서 TV 중심으로 바뀌는 시대를 노래한 곡인데요. MTV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선택이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제 생각에는 제가 많이 찌들었어요 이제 너무 이제 그 자본주의 찌든 저 같았으면은 이제 이 당시에 빌리진 정도는 돼야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상징성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 저 이렇게 해서 틀렸군요. 정답자 오늘 정답은 5가 맞고요. 정답자 5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아 이거를 또 정답으로 쓰신 분들 아주 젊은 감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노래 듣죠. 김주원이 아닙니다. 김주원 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입니다. 아 정말 기분이 안 좋아요. 이걸 김주원 님이 신청하신 곡. 거미의 어른아이

거미의 어른 아이에 이어서 노드 커넥션의 조용히 완전히 영원히까지 두 곡 들으셨습니다. 방금 그 우리 상순 퀴즈에서 저는 저 같으면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틀었겠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조아름 작가가 귀뜸을 해줬어요. 심지어 흑인 노래라 81년도에 틀지 않았다. 2년 후에 83년에 마이클 잭슨의 노래가 나왔다고 그런 에피소드를 남기고 유유히 떠난 우리 조아름 작가 떠나버렸어요. 자, 5724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안녕하세요. 집 앞에서 아이는 자전거 타고 있고 저는 앉아있어요. 30분만 탄다는 애가 1시간 넘게 저러고 있어요. 이따 캐치볼도 해야 돼요. 정말 한창 재밌을 땐가 봐요. 게다가 또 캐치볼도 해야 아이가 참 에너지가 많죠. 그래요. 더운데 그래도 물 많이 섭취하시고요. 좀 이렇게 자주 쉬면서 같이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도

0: 좀 이렇게 더울 때 땡볕에서 그러면 조심해야 돼요. 김병관님. 순디. 중학교 3학년 김병관입니다. 아, 요즘 중3 친구들이 완벽한 하루를 많이 듣고 이렇게 메시지도 많이 보내줘요. 산청 할아버지 댁으로 가면서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중학교 3학년 김병관님.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또 문자도 보내주고 잘 듣고 있다고. 우리 완벽한 하루에서 나오는 노래가 참 우리 중3 우리 김병관 학생한테 참 귀에 참 쏙쏙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아, 할아버지 댁 가서 냉동만두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할아버지와 함께 냉동만두 드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5: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3: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구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 됐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아시안 치어샷의 세계로 가는 기차 들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보미, 그리고 전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형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세대교체요? 아니 그건 우리가 제일 잘하죠. 여름철 집안에서 쪽파리가 보이면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초대한 적도 없는데 왜 왔지? 아, 나름 청결에 힘썼는데 어디서 생겼지? 방충망 촘촘한데 저걸 뚫고 들어왔다고? 불청객 초파리들은 집주인의 떨떠름한 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없애도 없애도 자꾸 생겨나는 초파리들은 세대교체의 초강자. 잘해야 두 주쯤 사는 초파리는 세대가 빨리 돌아서 적체 현상을 보일 틈이 없습니다. 초파리의 짧은 세대교체 주기를 이용해 생체 연구를 할 수 있어서 유전학자들에겐 초파리가 인기짱. 아, 이 초파리는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것들이죠. 걔네 덕분에 큰 연구를 해요. 아, 8월이 됐습니다. 태양의 달 8월. 어마무시한 더위가 생체 실험에 나설까봐 겁부터 먹고 있는데, 아니 뭐 그렇다고 우리가 쉽게 더위에 지는 존재는 아니죠. 자, 8월 1일 토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1: Well, it is all nice and decent, little bit of curl. This is Mr. Cat and Sugar Ray Ride.

네, 슈거레이 피처링 슈퍼캣 플라이 들었습니다. 여기 초파리의 저 영어 이름이 아직 뭐 학명은 따로 있습니다만 플루트 플라이라고 그러더군요. 예. 과일에 잘 붙었잖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과일파리, 예. 초파리, 프루트 플라이.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 어실 원스야.

0: 시작.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네, 해머. 틀레지 투키 들었습니다. 0639번으로 운정에서 청해 주셨네요. 예. 요 앞에 이제 You Can Touch This 히트할 때만 해도 MC 해머였잖아요. 근데 이 음반 낼 때는 그냥 MC를 떼어버리고 해머로. 해머. 틀레지 투키. 아, 옛날 생각이 나네. 요 앨범 나왔을 땐가? 아무튼 저 우리나라에 공연하러 왔어요. 예.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아, 그때 조정선 PD하고 같이 가네. 나석이 PD. 같이 갔다가,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예. 한 20분 정도 봤나? 그리고 나왔던 기억이 있네요. 예. 아, 준비를 너무 안 해갖고 왔더라고요. 예. 자, 아이고, 저는 랩하는 친구들도 다 밴드셋으로 공연하면 좋아하는데, 아, 그냥, 반주 테이프 들고 하는 건 못 보겠더라고요. 자, 2870번으로 청해주셨습니다. 모튼 아켓. Can't take my eyes off you.

뮤즈의 업라이징 6459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모튼 아켓 Can't Take My Eyes Off You. 자, 6396번으로 와 목포대교를 건너시면서 사진을 찍으셨네. 에, 감사합니다. 자, Maroon 5 Memories.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0: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전남과 경상권에 폭염 중대 경보가 지속되고 있고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남부지역으로는 40도가 넘는 극한의 폭염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도 맑고 뜨거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35도, 여수와 부산이 3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이 우려되는데요.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가 줄고 있지만 인천 방향 영동고속도로는 아직 더딥니다. 평창에서 면운, 둔내 구간, 광교터널, 반월터널, 월곡분기점에서 밀리고 있는데 둔내에서는 사고 발생하면서 구간 정체가 심해졌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충주분기점과 감곡 구간 밀립니다. 최수연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Dire Straits. 브라더스의 남자앨범의 수록곡이죠. Why Worry. 제가 이 앨범 전체가 좋다고 몇 번 얘기 드렸을걸요. 6904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Dire Straits, Why Worry. 7949번으로 얼마 전에 처음 들었는데 와 너무 멋진 곡이에요. 예. 역시 명곡은 세월이 흘러도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곡이죠. 예. 근데 이걸 처음 들으셨어요?

좀 오래전 노래인데. 이건 뭐 리온 러셀 작품이고요. 조지 벤슨 버전도 아주 유명하고요. 자, 카펀터스의 This Masquerade.

0: 마빈 게이의 Mercy, Mercy Me 들었습니다. 2022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마빈 게이가 활동할 당시에 저 흑인 음악계에는 모타운 레코드가 제일 컸거든요. 그런데 네. 뮤지션들이 뭐 대우를 못 받았다 그럴까? 그러니까 그냥 백인들이 음반 시장의 주요 고객이니까 백인들의 입맛에 맞게 예. 그런 식으로 음악을 했죠. 예. 아주 상업적으로. 근데 마빈 게이는 그런 것들을 거부했어요. 예. 내 마음대로 하겠다.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또 성공을 했습니다. 마빈 게이, Mercy, Mercy Me. 앞에 들으신 음악은 카펜터즈의 This Masquerade였고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0: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고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6360번으로 청해 주신, 오랜만에 신청하셨대요. 구구달스, 아이리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설계한 안토니오 가우디는 천재였죠. 하지만 당시엔 특히 학생 때는 이상한 그림을 그려오고 고치라 그러면 더 막 나가고 천방지축 제멋대로였답니다. 그래서 건축학교 졸업 당시 학장이 그랬다죠. 우리가 지금 건축사란 칭호를 천재에게 주는 건지 미친 녀석에게 주는 건지 모르겠다. 천재와 미친 사람의 차이는 그 당시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있다죠. 거슬리는 게 좀 있어도 장점을 높게 봐주는 어른, 우리 사회에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5: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술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이번 주 미국 싱글 차트 1위 엘라 랭리 추징 텍사스 들었습니다. 자,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합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4: 영월이래요.
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4: 영월이래요.
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현 씨,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조지 마이클의 전 매니저가 90년대에 조지 마이클하고 엘튼 존이 녹음을 했는데 발표하지 않은 곡이 하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미완성 상태인데 각각 녹음을 하긴 했대요. 근데 믹싱을 하거나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1: 네네.
2: 그래서 This Kind of Love라는 노래가 한 곡이 있는데 지금 이걸 발표하고 싶어서 발매를 해도 되는지 엘튼 존한테 지금 요청을 해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도 둘이 사이가 좋았으니까 해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네.
2: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기다리면 신곡이 나올 것 같습니다.
1: 들어보고 싶네요.
2: 그렇죠. 네. 자, 빌보드 싱글 차트 이번 주 10위는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브루노 마스의 I Just Might이고요. 이번 주 9위는 지난주 8위였습니다. 올리비아 딘의 Man I Need가 한 계단 하락했고요. 이번 주 8위, 지난주 3위였는데요. 엘라 랭리의 Be Her가 다섯 계단 떨어졌습니다.
1: 네.
2: 이번 주 7위, 지난주 9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딘의 So Easy to Fall in Love가 두 계단 상승했습니다.
1: 자, 7위 곡을 듣겠습니다. 올리비아 딘, So Easy to Fall in Love.

0: 네, 미국 싱글 차트 7위 올리비아 딘의 So Easy to Fall in Love 들었습니다.
1: 앞으로 누구랑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요. 네. 스티비 원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0: 와우. 네,
1: 기대가 되죠. 그 조합도. 자, 이번 주 6위 지난주 5위였는데요. 테임 임팔라 앤 제니의 드라큘라가 한 계단 내려왔고요. 네. 5위도 한 계단 하락인데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Hey That I Made You Love Me입니다. 이번 주 4위, 지난주 7위였는데요. 엘라 랭리 앤 모건 월런의 I Can't Love You Anymore가 세 계단 올랐습니다.
0: 자, 4위 곡을 듣겠습니다. 엘라 랭리, 모건 월런, I Can't Love You Anymore.

Nolan, I can't love you anymore 들었습니다. 자, 3위 곡을 발표하기 전에 과거로 여행을 떠납니다. 1964년으로 갑니다. 1964년 이번 주 1위 The Beatles A Hard Day's Night.

The Beatles의 A Hard Day's Night. 1964년 이번 주 1위. 자, 1974년 이번 주 1위입니다. John Denver, Any Song.

잔데보의 애니송. 1974년 이번 주 1위. 자, 1984년입니다. Prince and the Revolution. When Doves Cry.

When Doves Cry, Prince and the Revolution, 1984년 1위. 자, 1994년입니다. Lisa Loeb and Nine Stories, Stay, I Missed You.

Next Day, I Missed You, Lisa Love and Nine Stories. 1994년 이번 주 1위. 자, 2004년 이번 주 1위입니다. Juvenile, featuring Soulja Slim, Slow Motion. Slow motion for me, slow motion for me, moving slow motion for me.

Juvenile featuring Soulja Slim, Slow Motion. 2004년 이번 주 1위. 자, 2014년입니다. Magic, Road.

네, 2014년 이번 주 1위 매직의 루드. 자, 2024년 이번 주 1위는 샤브지의 A Bar Song Tips입니다. 자, 이제 과거로 여행을 끝내고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번 주 3위 스텔라 랩티.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하지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폭염과 열대야, 요즘 날씨의 핵심 단어입니다. 40도 넘는 기록적인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가 지더라도 밤새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내일 한낮에는 서울 35도, 대구와 광주가 38도, 여수, 부산이 3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더운 시간 뜨거운 곳에서 야외 작업과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0: 고속도로는 여유가 많이 생겼는데요. 서울 양양선은 아직 밀립니다. 서울 방향으로 동홍천에서 춘천분기점, 서종에서 화도 구간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둔내터널 6km 구간 밀립니다. 천안노선 고속도로 논산 방향 남풍세에서 차량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최수연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빌보드 싱글 차트 이번 주 2위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ow It, I Know You가 제자리 걸음 중이고요.
2: 네.
3: 1위는 엘라 랭리의 Choose in Texas가 15주째 1위를 차지했습니다.
2: 와우. 예.
3: 영국 싱글 차트 순인데요. 7월 24일 금요일자입니다. 10위가 테일러 스위프트의 I Know It, I Know You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요.
2: 예.
3: 이번 주 9위, 지난주 11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The Cure가 두 계단 올랐습니다. 이번 주 8위, 지난주 2위였는데요. 오아시스의 원더월이 6계단 떨어졌고요. 이번 주 7위는 지난주 9위에서 두 계단 올랐는데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Hey That I Made You Love Me입니다. 이번 주 6위, 지난주 7위였는데요. 프로스파와 클루니의 Free Your Mind가 한 계단 올랐습니다. 둘은 어릴 때부터 친구 사이였다고 하네요.
2: 자, 영국 싱글 차트 6위입니다. 프로스파 and 클루니, Free Your Mind.

0: 있습니다.
1: 이번 주 5위는 지난주 8위였는데요. 엘라 랭리의 추진 텍사스가 3계단 상승했고요.
0: 네.
1: 이번 주 4위는 지난주 6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스투피 송이 2계단 올랐습니다. 이번 주 3위, 지난주 4위였는데요. Another 그리고 54 Ultra의 Talk to You가 한 계단 올랐습니다.
0: 자, 영국 싱글 차트 3위입니다. Another featuring 54 Ultra, Talk to You.

0: 영국 싱글 차트 3위 Another featuring 54 Ultra Talk to You 들었습니다.
1: 영국 앨범 차트 순인데요. 5위는 지난주 1위였습니다. The Rolling Stones의 Foreign Tongues가 4개 다 내려왔는데요. 네. 지난주에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노래를 커버한 걸 들려드렸잖아요.
0: 그렇죠.
1: 왜 에이미의 노래를 했을까 좀 찾아봤는데 예전에 에이미의 와인하우스랑 롤링 스톤스가 페스티벌에서 무대를 같이 한 적이 있었대요. 그 인연으로 친해졌는데 특히 로니 우드가 자기도 중독의 고통을 겪고 극복한 경험이 있어서 에이미 와인하우스랑 굉장히 심정적으로 좀 동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0: 네네.
1: 그래서 이번에 꼭 헌정곡을 넣자라고 주장을 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0: 예.
1: 자, 이번 주 4위 지난주 7위였는데요. 올리비아 딘의 The Art of Loving이 3개 다 올랐고요. 이번 주 3위 제자리 걸음 중인데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So in Love입니다. 이번 주 2위 지난주 4위였는데요. 마이클 잭슨의 The Essential 앨범이 2개 단 또 올랐습니다.
0: 네.
1: 이번 주 1위, 1위로 데뷔했는데요. 그레이스 에이브람스의 Daughter from Hell입니다. 두 번째 영국 앨범 차트 1위 앨범이 나왔습니다.
0: 자, 영국 앨범 차트 1위, 그레이스 에이브람스의 Daughter from Hell 중에서 Good Reason 듣겠습니다.

영국 앨범 차트 1위 그레이스 에이브람스의 Daughter from Hell 중에서 Good Reason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 앨범 차트 보겠습니다. 미국 앨범 차트 10위 모건 월런 One Thing at a Time. 9위는 BTS의 아리랑. 8위가 마이클 잭슨의 Thriller. 7위는 Future, The Real Me. 6위가 드레이크의 Iceman. 자, 미국 앨범 차트 5위는 노아 칸의 The Great Divide. 4위가 엘라 랭리의 Dandelion. 3위는 모건 월런 I'm the Problem. 2위가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So in Love. 이번 주 앨범 차트

길이 역시 그레이스 에브람스의 Daughter from Hell입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올리베 로드리고의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So in Love 중에서 Stupid Song입니다.

자, R&B 힙합 송은 브루노 마스의 I Just Might가 1위고요. 스트리밍 송 1위 엘라 랭리 슈진 텍사스. 아덜트 컨템포러리 차트는 알렉스 워런의 오더네리가 1위입니다. 팝 에어플레이 핫 락 앤 얼터너티브 송 차트는 테인 임팔라 앤 제니의 드라큘라가 1위입니다. 자, 테인 임팔라 앤 제니 드라큘라 듣겠습니다.

0: 한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0: 4만원
1: 최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3: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팝뮤직 탑1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이번 주 2위는 지난주 5위였는데요. 샤키라와 버나보이의 다이다이가 3개다 놀랐습니다. 네.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7위예요. 그래서 역대 공식 월드컵 주제곡 중에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3: 아, 그래요?
4: 지난번 와카와카가 38위밖에 못 올라갔었대요.
3: 네네. 네.
4: 자, 이번 주 1위 18주째 1위인데요. 샘 팬더 앤 올리비아 딘의 레이미 인입니다. 다음 주에도 1위하면 정말 신기록을 세우게 되거든요.
3: 아, 그래.
4: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3: 그럴 것 같은데. 네. 전주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4: 네, 안녕히 계세요.
3: 자, 영국 싱글 차트 1위 샘 팬더 앤 올리비아 딘의 Rain Me In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상대에 대한 마음이 클수록 내가 준 것만큼 되돌려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거기서 기대감이 생기니까 사소한 갈등에도 더 쉽게 부러지더라고요. 일거수일투족 다 알아야 하고 매 순간 끈끈해야만 좋은 관계인 건 아니죠. 저는 대나무처럼 유연하게 휘어지는 약한 연결을 좋아합니다. 가끔 보더라도 서로를 알아보고 부러지지 않고 오래가는 약한 연결. 저랑 한번 맺어보실랍니까?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한입 베어물면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과즙 덕분에 새콤달콤한 여름철 더위를 잊게 해주는 자두 좋아하시나요? 8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요. 유기산은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자외선에 지친 피부 건강도 돕고요.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과식하면 안 되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두세 개 정도만 즐겨주세요. 잘 익은 자두 냉장 보관하시고요. 먹기 직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영양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 없을 때 우리 제철 자두 즐겨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생각보다 불공평할지도 모릅니다. 집에서 먼 회사에 다니느라 도로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거나 챙길 식구가 많은 경우 온전히 쓸 나만의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해야 할 일에 쫓기느라 스스로를 위한 자유시간이 없는 상태를 시간 빈곤이라 부릅니다. 단순히 바쁘다는 느낌을 넘어 자기 개발이나 휴식에 쓸 시간이 부족해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개념을 뜻한다네요. 시간 빈곤을 당장 극복하기란 쉽지 않지만요. 그럼에도 우리에겐 스스로 꾸려나갈 수 있는 24시간이 온전히 주어집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의 첫날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코너 메이나드의 Waste Your Time이었습니다. 시간 빈곤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왜 이렇게 단어를 잔인하게 사용하지? 너무 폭력적인데. 이게 시간이 없다라는 개념이 정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을 내가 내 입에 달고 살기보다는 타인한테서 많이 듣는데 왜 이렇게 바쁘냐고. 근데 저는 스스로 시간이 너무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0: 그렇게 해야 내 시간을 지켜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이기적이어야 됩니다. 시간 빈곤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저는 제가 뭐 내가 뭐 운동이든 취미 활동이든 나 혼자 뭐 하는 시간 언제 하겠다고 정해놓으면은 보통은 다른 일이 생기거나 누가 뭐 약속을 청해오거나 할때 그런 자유 시간을 빼서 나누는 것 같거든요. 저는 절대 그 시간에 양보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너왜 이렇게 시간이 없냐고. 근데 내가 그 시간에 뭐 하고 있는지는 절대 얘기 안 하죠. 그럼 좀 서운해할 수 있어요. 뭐 그것 때문에 나랑 밥을 안 먹어? 그래서 좀 그렇게 살아야지만 내가 온전히 내 시간을 쓸수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위한 시간에 조금 더 이렇게 좀 어목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여기 넘어오지 마 하는 마인드로. 자, 오늘 3, 4부 노래 기대는 밤 펜타곤 후이 씨와 함께합니다. 부엉이들 사연에 맞춤 플레이리스트 짜드리는 시간 잠시 후 9시부터고요. 오늘도 별밤에 하고 싶은 얘기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로 보내시면 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여자친구의 시간을 달려서 듣고 왔습니다. 7058님, 공부하다가 날아왔어요. 한번 흐트러진 집중력을 다시 잡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별밤이나 듣자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지기로 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로 제가 별밤 직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잠도 그렇고 집중력도 그렇고 자야 돼 하고 있으면 잠이 달아나고 집중도 한번 놓쳤을 때는 해야지 하면 계속 딴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한번 뇌를 그렇게 리셋하는 마인드로 잠깐 쉬다가 가십시오. 2249님은 얼마 전 사촌언니 결혼식 갔다가 사촌 동생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학생일 때 마지막으로 봤는데 성인이 됐더라고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저를 기억 못하는 게 살짝 서운하기도. 저도 모르게 땡땡이가 몇 살이라고 물으면서 어릴 때 제가 보던 어른들과 똑같은 질문을 해버렸네요. 하하, 진짜 왜 이렇게 어른들은 볼 때마다 나이를 묻고 볼 때마다 나를 아직도 뭐 어디 뭐 중학생 고등학생 뭐 이해가 안 갔는데 아 이런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저도 나이 기억을 그렇게 못합니다. 신순덕님께서 읽고 꽂아만둔 책 중에 제일 깨끗한 것들을 집 옆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가져다 줬어요. 낡고 누렇게 된 책들은 정리했습니다. 대신 저는 도서관에서 자주 빌려다 읽고 있어요. 냉방 잘 된 도서관은 저의 피서지랍니다. 아, 얼마 전에 집에 서재가 너무 가득 차가지고 책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안 읽은 것도 많은데 했는데 이렇게 아주 정답을 뒤늦게 알려주셨습니다. 하, 근데 참 이게 안 읽고 꽂아만둔 책들이 많은 게 이제 좀 곤란한 경우 같은데 순덕님처럼 다 읽으신 분은 이렇게 말끔하고 선하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윤건의 가려진 시간 사이로.

윤건이 부른 가려진 시간 사이로 이어서 김수영의 외쳐 사랑을 듣고 오셨습니다. 2239님, 2년차 직장인인데요. 원래 회사 다니면 성격이 나빠지나요? 저 원래 욱하는 성질 없었는데 회사에서 하던 버릇이 집에서도 나와요. 물론 혼잣말로 작게 욱하는 거지만 저만 이러나 싶고 사회 선배님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이렇게 참아야 될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서 그 눌린 감정들이 그 감정을 내세울 수가 없는 곳이니까 그게 집에 왔을 때 좀 터지는 것 같아요. 근데 2239님은 그래도 괜찮은 편인 게 뭐 집에서만 그러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더 나은 거 맞겠죠? 왜냐하면 저는 최악이 집에서 밖에서 쌓인 성질 다 푸는 게 저는 그게 그래도 최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밖에서 조금 조금씩 가스를 빼고 들어오는 게 방법입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0062님은 대장부엉 하기 싫다 하면 더 하기 싫어지는 걸까요? 오늘 해야 될 과제가 있는데 너무 하기 싫어서 미루고 미루다 별밤하는 시간까지 왔네요. 와, 과제 너무 재밌겠다. 얼마나 재밌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 근데 진짜 저는 그래도 나이 먹으면서 생긴 스킬 하나는 저를 속일 줄 알게 됐어요. 조금은. 그래서 아예 그러니까 내 의지 자체를 좀 삭제하는 기분? 그냥 미리미리 이렇게 로봇이 되는 느낌으로 하고 말고의 내 호불호를 빼버리는 기능? 그런 게 물론 그것도 미루다가 생기는 기능이지만 해버릇하니까 그냥 해야 되는 거지 뭐라고 생각하면서 하게 되거든요. 하기 싫다라는 말을 되도록이면 육성으로 내지 말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6571님, 얼마 전 버스 타고 집에 가는 중에 무심코 가로수를 봤는데요. 해가 져서 어두우니까 나무가 검은색으로 보이더라고요. 순간 스산한 느낌이 들면서 꼭 귀신이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귀신을 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도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말이 더 오싹하네요. 앞으로도 없어야겠죠? 본 부엉이들 있나요? 부엉이들 밤에 나무에서 그렇게 무서운 소리로 가끔 울잖아요. 사실 귀여운 소리인데 전설의 고향 같은 프로그램이 잘못한 거야. 약간 이게 으스스한 밤을 표현할 때 우리 부엉이들의 울음소리를 자꾸 집어넣어가지고 조금 괴기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곤 하죠. 그저 귀엽게 울 뿐인 건데. 아무튼 으스스한 분위기였습니다. 5058님, 대장부엉 저는 영양제 챙겨 먹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밤에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전에 생각난 김에 챙겨 먹었습니다. 어떻게든 영양분이 되어 쓰이지 않을까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식사하신 지가 꽤 돼서 공복이라면 그냥 안 먹는 게 나을 테지만 속이 조금 비어있는 상태까지는 아니라면은 비타민 B 정도가 약간 사람마다 갑자기 기운이 막 나서 약이 잘 받는 분이겠지만 각성 같은 효과가 날 수 있어서 그것만 피하면은

0: 나머지는 당연히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 저도 빨리 먹어야겠네요. 오늘 거를 빼먹었어요. 덕분에 기억했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프로미스나인의 바이러민 미.
1: I think you need a dose of vitamin me.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해가 졌지만 뜨거운 열기는 그대로입니다. 현재 서울 30도, 대구는 34도의 기온을 보이고 있는데요. 밤새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내일도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서울 35도, 광주와 대구가 38도, 여수, 부산이 39도로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역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만큼 더더욱 온열질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정체가 남은 곳이 있습니다.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 춘천 분기점 서종에서 화도로 10km 구간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새말 구간에서 지체됩니다. 천안호선 고속도로 논산 방향은 남풍세에서 차량터널까지 5km 구간 정체입니다. 최지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Nothing but Thieves의 Real Love Song 들으면서 토요일 별밤 2부 왔고요. 조정민님, 시드니 사는 부엉이에요. 여기서 좋은 기회를 만나 작년 10월부터 민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3남매 키우는 워킹맘이라 집에 오면 지쳐 쓰러져 잠들기 바빴는데 오늘은 하루의 끝을 민화 그리며 마무리하네요. 지난 주말에는 감사하게도 시드니에서 열린 첫 번째 민화 전시회에 두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시드니에서는 문자로 사진을 보낼 수가 없어서 아쉽네요. 진짜 항상 소식을 종종 주시는 분이라 기억하는데 나중에 한국 들어오시게 되면은 꼭 사진 모아놨다가 뭐 전부 다 보내실 수는 없어도 괜찮은 거 하나 골라가지고 꼭 보여주십시오.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9984님, 대장부엉 제 성격은 참 이상해요. 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건 싫어하면서 선택지가 너무 많은 것

것도 어려워하거든요. 하나하나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제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선택이 가능한 편이라. 이런 저를 보고 친구가 인생 힘들게 산대요. 라고. 많은 분들이 이런 것 같아요. 적당한 선택지가 있어야지만 편안하지요. 그래서 왜 OTT 프로그램 그거 종작 뭘 골라서 보지 못하고 계속 앞에 썸네일들만 보는 걸로 한 시간 넘게 보내는 분들 많다잖아요. 저는 무조건 주변 추천작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좀 그러고 보면은 이게 또 제 인생의 에너지를 좀 줄여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약간 좀 선택에 대해서 느슨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쩔 땐 그냥 눈 감고 뽑는 식으로 선택할 때도 있거든요. 0511님, 물놀이 갈 짐 챙기면서 듣고 있어요. 다음 주에 갈 거지만 미리미리 짐 싸두려고요. 이번 휴가는 멀리 못 가는 대신 같은 금액으로 나름 호사스럽게 보내볼까 합니다. 원래 미리 짐 싸는 편 아닌데 들뜬 기분이 행동으로 다 드러나는 중. 야, 이게 제대로 된 여행의 기분 내고 계십니다. 얼마나 멀리 낯선 곳으로 가느냐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지금의 마음가짐부터가 바캉스인 거죠.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아끼고 근데 금액을 조금 더 쓰고 오, 이것도 좀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무조건 좀 멀리 가야지만 휴가를 가는 기분이 나는 줄 알았는데 어떤 추억 만들고 오실지 궁금합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 이어서 뉴진스의 버블검 들으셨습니다. 2797님, 대장부엉, 얼마 전 친구들과 20년 전 묻었던 타임캡슐을 열었어요. 촌스러운 사진 속 아이는 멋진 어른이 되겠다라고 적어뒀더군요. 화려한 성공은 못했지만 매일 정직하게 땀 흘리며 제 몫을 다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 꼬마에게 이 정도면 나쁘지 않게 잘 자랐지 하고 떳떳하게 말해주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세상 20년! 와, 타임캡슐이라는 거 요새도 많이 묻나요? 한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던 것 같은데 기분이 묘할 것 같습니다. 화려한 성공이란 게 뭘까요? 그죠? 일단, 아이 시절에 내가 볼 때는 그 지금 2797님이 얼마나 근사한 어른으로 보일까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에서 벌써 느껴집니다. 그 담대함이.

7412님은 자취를 하다 보면 재료 소진을 위해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할 때가 있는데 그 시즌이 왔습니다. 짜글이라고 아시려나요? 아무튼 요즘 여기에 꽂혀서 우삼겹 다 떨어질 때까지 고추장, 된장 바꿔가면서 해 먹으려고요. 아, 이 맛있는 게 이런 좀 애환에서부터 비롯된 메뉴였군요. 아, 이게 청주의 향토 음식이래요. 약간 짜글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약간 좀 찌개보다는 조금 더좀 짭짤하고 좀더 녹진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찌개와 볶음의 중간 정도? 이거 밥 비벼 먹으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그거 아닙니까? 아, 군침이 싹 돕니다. 9408님, 대장부엉의 책 일상주의자의 감각을 출간하자마자 구입해 읽었어요. 근데 사파에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 버스 정류장이 나온 거 있죠? 어찌나 반갑던지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책 속에서 고향을 다시 만난 기분이었어요. 아, 이번 책에 사파 얘기가 많아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그 아이디어부터 너무 좋지 않나요? 저도 그래서 반한 마음으로 선택했었던 작가님인데 많은 분들이 언급해 주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빛과 소금의 로스트 데이즈.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혹시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면 감정 걷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10분간 빠르게 걷는 건데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지나친 피해의식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 생각 정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상담실 밖에서 더 가깝게 마음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토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6509님, 샤워하고 나와서 선풍기에 머리 말리면서 옥수수랑 자두 먹으며 듣고 있어요. 옥수수는 따뜻하고 선풍기 바람은 시원하고 자두는 달달하고 대장봉 목소리는 좋네요. 옥수수, 선풍기, 자두, 대장봉, 렛츠고. 나란히 나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크리스 알렌의 Better With You 듣고 3부에서 펜타곤 후이 씨와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포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분담.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0: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음악을 기대해보는 설렘이 있어
1: 기댈 수 있는 음악이 있어 괜찮은 밤
0: 들려오는 노래에 가까이 기대어보는
1: 노래에 기대는 밤
0: 펜타곤 후이씨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0: 후이씨 혹시
1: 네
0: 안무 연습을 하고 오셨다고 했는데
1: 아, 네 맞습니다.
0: 노래 하신 건 아니에요?
1: 아니요 춤 연습을 하고 왔습니다.
0: 근데 목소리가 꼭 네. 노래 많이 하고 온 사람처럼
1: 아 지금 제가 약간의 그 살감이 있어가지고
0: 안 돼 네.
1: 그래서 목 감기가 살짝 있어가지고
0: 절대 지켜
1: 네.
0: 자 그나저나 그러면 이 곡에 연습하신 건가요? 후이 씨 신곡 빙고
1: 네네
0: 이거 연습하신 거예요?
1: 아니요 아니요 그 저희 아, 펜타곤 노래 연습하고 왔습니다.
0: 펜타곤
1: 네 펜타곤이 이제 또 신곡 나온다고 기사가 다 나왔어요.
0: 꼼틀꼼틀하고 있지요.
1: 네 그래서 10주년 기념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0: 기대할 만한가요?
1: 네 저는 완전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0: 초완전
1: 네 그리고 멤버들의 이 연습 분위기가 오늘도 이제 장난이 별로 없어요.
0: 영상 다들. 같은 거 찍은 거 없어요?
1: 있긴 합니다.
0: 이따가 저만 좀 보여주세요.
1: 알겠습니다.
0: 너무 보고 싶고요.
1: 네.
0: 자, 별밤에서도 28일 화요일 공개되자마자 빙고 틀었는데요.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부모님들도 노래 너무 좋다고 당연히.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긴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사실.
0: 저는 노래가 이제 초반에 이렇게 들을 때는 네. 후이치고는 좀 너무 발랄 에너지만 쓴 거 아닌가 하다가
1: 네.
0: 디브릿지 파트일까요?
1: 아, 예, 맞아요, 맞아요.
0: 갑자기 또 과시를. 나 후이의 실력
1: 아 맞습니다
0: 잊지 않았겠지?
1: 네네.
0: 그저 발랄한 내가 아니야 거기서 또 얼마나 짜릿했는지 모릅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그거를 라이브로 또 춤을 추면서 하실 거란 얘기 아니에요
1: 그렇죠 맞아요
0: 네. 아 진짜 또 놀랍고요 후이다운 신곡이었습니다
1: 네네.
0: 곡은 진짜 깔끔하게 똑 떨어진 곡 여름에 맞는 곡인데요
1: 네.
0: 곡 소개 글은 반대로 굉장히 긴 글을
1: 아 요즘에 곡 소개를 제가 되게 성심성의껏 열심히 쓰거든요.
0: 예예. 예, 예.
1: 그래가지고 이 곡을 만들게 된 계기와 저의 그냥 마음과 생각들을 그냥 그러니까 뭔가 곡 소개하면 약간 뭐 이런 장르의 음악이고
0: 아유,
1: 그냥 그런 것들이 뭔가 의미 있지 않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와의 생각들을 적은 거죠.
0: 아 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굉장히 거의 약간
1: 맞아요.
0: 박찬호 선수가 떠오르는 분량이라서
1: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음원 네.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으니까요.
0: 네.
1: 그거를 읽어보시는 게
0: 대서사시 거의 오디세이 한 편이
1: 네,
0: 마련돼
1: 맞습니다.
0: 있는데
1: 한 열 몇 줄 될 거예요.
0: 눈물 납니다. 꼭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빙고는 우리가 네. 지금 한번 더 들어야겠어요.
1: 좋습니다.
0: 듣고 오시죠.

0: 토이의 빙고 듣고 왔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아니 근데 다시 들어도 놀라운 게 저 디브릿지 파트를 네. 혼자서 원테이크로 저 부분이 가능한 건가요?
1: 네, 가능합니다.
0: 그러니까 콘서트 1후이, 때... 2후이, 3후이가 있는 느낌이거든요.
1: 아니요. 근데 콘서트 때 이미 라이브를 몇 번 했고요. 사실은 그 오히려 그 후렴에 있는 그 파트가 조금 더 어렵고
0: 그치.
1: 저 고음은 그냥 하면 할 수 있는 정도인 것 같긴 해요.
0: 네. 진짜 대가창자들의 네네. 세계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항상 네.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편안하고 쉽게 들리는 파트야말로 항상 가장 가창자에게는 쉽지 않아요.
1: 너무 어려워요. 사실 지금 후렴 파트가 가장 어렵고 그 브리브릿지 파트는 제가 고음이 잘 나는 발음을 선택을 해가지고 노래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냅다 지르면 나오는 발음으로 제가 세팅을 해놔가지고
0: 나는 그런 것까지가 네. 저를 짜릿하게 만든 부분인 거예요. 네. 이게 자기가 이 발음까지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 그게 저를 너무 짜릿하게 만들어요.
1: 감사합니다.
0: 자, 아무튼 그렇고요. 노래 기대는 밤 부엉이들 사연에 후이 씨가 맞춘 플레이리스트 짜드리는 시간이에요.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세요.
1: 이은하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별밤 듣는 직장인 부엉이입니다. 후이님과 대장 부엉님은 혼자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번 여름휴가로 혼자 도쿄여행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많이 사랑했던 사람과 아픈 이별도 하고 지쳐버린 회사 일에서 잠깐이나마 벗어나고 싶어요. 일단 가보자 하고 저질러버린 여행이라 살짝 걱정도 되지만 도쿄는 예전부터 꼭 가고 싶던 버킷리스트 여행지 중 하나거든요. 일본도 처음이고 혼자 가는 여행도 처음이지만 후이님의 추천 플레이리스트가 있다면 혼자서도 씩씩하고 즐겁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추가로 혼자 여행할 때 해보면 좋은 것, 도쿄 여행에서 추천하는 게 있다면 알려주세요.
0: 와, 혼자 떠나는 해외여행.
1: 진짜 쉽지 않은데 이것은.
0: 이은하님 선물 네. 보내드리겠고, 후이는 해본 적 있죠?
1: 저는... 많지는 않습니다.
0: 아, 그래요? 해본 네. 적은

0: 있었죠.
1: 제가 한번 주변에서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는 여행을 혼자 안 받은 적이 있는 게 그 너무 마음이 답답할 때 이제 네. 운동을 갔다가 집으로 왔는데 네. 아 너무 집에 못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광교산을 근데 새벽 1시인가요?
0: 아 맞아 그거.
1: 네, 광교로 혼자 가가지고

0: 여기 눈 동그랗게 뜨고 왜 나만 못 해본 것처럼 그래요?
1: 아, 아예 안 해보셨구나.
0: 어, 참나. 우리도 안 해봤지, 산행만 해봤잖아요.
1: 맞아요. 사실 저도 안 해봤어요. 네.
0: 언젠가는 해보고 싶어요?
1: 네. 아, 저요? 어. 저는 그 대만에 최근에 다녀왔는데 하루를 제가 먼저 왔어요.
0: 아,
1: 그래서
0: 그렇게?
1: 혼자서 여행을 좀 했고.
0: 아.
1: 근데 생각보다 어려웠어.
0: 아, 그래요?
1: 네.
0: 체질이 아닌가 봐.
1: 아니, 제가 환전을 안 해가지고.
0: 네. 아, 그냥 다 카드로 될 줄 알고.
1: 저는 당연히 카드로 다 될 줄 알았는데.
0: 거기도 현금이 많이 필요하구나.
1: 아, 네. 현금이 많이 필요하고. 아. 또 그래서 그 공항에서 호텔로 제가 이제 택시를 타고 갔는데 카드를 내밀었는데 카드가 안 된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쩔쩔 매고 한 3분 정도 거기에 이렇게 식은땀을 흐리며 있었는데 호텔의 직원분께서 아. 대신 계산을 해주시고 그 호텔에 어, 약간 비용으로. 보증금처럼 그치. 차지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차감을 하고 주신다고 와. 하시더라고요.
0: 진짜 다행입니다.
1: 네네.
0: 대만 여행 가실 분들 꼭 참고해 주시고. 근데 어디든 여행 갈 때 현금은 혹시 모르니까 항상 좀 구비를 해둬야 되는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혼자 여행할 때 해보면 좋은 것 환전이요.
0: 환전. 너무 현실적이고 네네네. 좋습니다.
1: 네.
0: 아무튼 저도 도쿄 여행은 조금 간 지 오래됐는데
1: 네.
0: 저는 도쿄를 간다 할 때는 주로 피규어 쇼핑 때문에만이고 어... 나머지는 보통 지방을 가거든요.
1: 아, 네네.
0: 그래서 저한테는 피규어 쇼핑인데 은하님의 취향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1: 그러니까 사실 그 옷을 좋아하시면 그 시모키 타자와라고.
0: 시모키 타자와.
1: 네, 약간 빈티지 의류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져 있는 그 동네가 있어요.
0: 어허.
1: 빈티지 샵이 진짜 온갖 빈티지 샵이 다 들어와 있는 그런 지역인데 요즘에 거의 좀 힙한 지역으로 또 유명하더라고요.
0: 오.
1: 그래서 그런 지역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왜냐면 하라주쿠 뭐 보통은 오모테산도 이런 데 많이 가시니까.
0: 맞아요. 네. 뻔하니까.
1: 네네네.
0: 좋습니다. 벌써 여행지 추천까지 해드렸고요.
1: 네.
0: 이제는 노래들 추천드릴 시간입니다. 이은하님을 위한 첫 번째 곡은 뭘까요?
1: 네, 첫 번째 곡은요. 듣기만 해도 용기가 뿜뿜 솟아나오는 음악인데요. 자우림의 매직카펫 라이드입니다. 일단 이 노래를 가져온 이유는요. 그 자우림 선배, 그 김윤아 선배님이시죠.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나의 삶을 꾸려나가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그런 목소리와 창법. 그리고 이 가사에서 주는 희망적 메시지. 이런 것들이 그냥 혼자 여행을 떠날 때 이은나님에게 좀 에너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들고 왔고. 사실 이 노래를 제가 그냥 만들게 된 계기가 너무 궁금했어요.
0: 오.
1: 도대체 어떤 계기를 통해 이 매직카펫 라이드라는 곡을 만드셨을까? 근데 특별한 계기가 나온 건 없고 그냥 밴드 원 분들과 보컬리스트인 분께서 이제 우리가 연주와 가창을 할 때 가장 신날 수 있는 우리만의 음악을 그냥 만들자라는 마음으로 뭔가 누군가에게 들려준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거의 안 하시고 그냥 우리 거를 만들자라는 마음으로 만드셨나 봐요. 근데 역시나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대중적이다라는
0: 맞아.
1: 말처럼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곡이 됐더라고요. 네.
0: 그리고 명곡들, 히트곡들을 보면요. 후렴구가 네. 역시 이렇게 심플해야 돼요.
1: 아, 그쵸.
0: 인생은 한 번뿐 후회하지 마요.
1: 아.
0: 뭐 이렇게 멋진 파란 하늘 위로
1: 네.
0: 이렇게 멋부리려고 너무 애쓴 느낌 없이 누구나 한 번 들으면 탁 들어오고
1: 그쵸.
0: 따라 부를 수 있는.
1: 근데 저는 요즘에 굉장히 고민이
0: 네.
1: 가사를 쓰다 보면 그러니까 이지한 것과 약간은 유치한 것에
0: 네.
1: 이 선 줄타기가 어렵더라고요.
0: 어렵죠.
1: 네.
0: 그거는 후이 씨라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인 게
1: 네.
0: 저는 그게 조합이라고 생각되는데
1: 약간
0: 좀 직설적이고 쉬운 가사가 붙을 때는
1: 네.
0: 그 부분이 멜로디나 리듬이
1: 네.
0: 그렇지 않은데 그런 게 붙으면
1: 아~
0: 저는 그게 딱 킥이 된다고 생각해요. 되게 심플하고 직관적인 가사가
1: 네.
0: 약간 왜 기존 멜로디에서 살짝 벗어나면서 분위기 확 바꿨다 다시 돌아오고
1: 네네네.
0: 이런 파트에서 갑자기 들어가 준다거나
1: 네.
0: 좀 꼬집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1: 아~
0: 그런데 살짝 한 꼬집 정도 들어갈 때
1: 네.
0: 근데 후렴은 저도 항상 고민하지만 되게 좋은 막 의미 있는 거 쓰려고
1: 네네.
0: 결국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곡은 후렴은 심플하고 좀 누구나 쉽게 따라
1: 네.
0: 부를 수 있는 게 나와야 되더라고요.
1: 아, 제가 사실 요즘에 곡 작업을 되게 몰두해서 활동 중이긴 한데 짬짬이 새벽 시간에 맞춰서 곡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두 가지의 곡들이 각각 나온 거예요. 하나는 되게 심플한데 아 모르겠는

0: 거예요. 이게 유치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하나는 뭔가 저의 어떤 생각들을 담아서 당연히 가사는 좀더 뭔가 예쁜 단어와
1: 예쁘게.
0: 깊은 문장들이 있지만 아 이것을 많은 분들께서 그러면 이렇게 즐겨 들어주실까라는 고민이 또 동시에 오더라고요.
1: 이 노래만 들어도요. 제목 매직 카펫 라이드에
0: 네.
1: 우리가 지금 세월이 쌓이고 자우림이라는 레거시가 된 밴드와
0: 아,
1: 같이
0: 그쵸.
1: 그냥 뭐 이렇게 멋진 하늘위로 날아다니자라는 가사를 그냥 텍스트로만 봤을 때
0: 네.
1: 와, 명곡 포스라기보다는
0: 네.
1: 아, 이거 너무 심플한 거 아니야?
0: 아, 그쵸.
1: 이렇게
0: 맞아요, 맞아요.
1: 되거든요.
0: 네.
1: 그거는 진짜 모르는 일이라서 일단 곡이 좋은 게 1번이라
0: 네.
1: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알겠습니다.
1: 후이 씨의 첫 번째 추천곡입니다. 자우림의 매직 카펫 라이드.

0: 자우림의 매직 카펫 라이드 듣고 왔습니다. 아 진짜 마법 같은 시간이 상상되고요. 네. 두 번째 추천곡은 뭘까요?
1: 네, 저의 두 번째 추천곡은요. 포스트 말론의 Circles입니다. 일단 이 노래를 제가 골라온 이유는 제가 예전에 후쿠오카에 이제 투어를 다닐 때 그 전까지는 단 한 번도 혼자서 어딘가를 돌아다녀 본 적이 많이 없었어요. 해외, 특히나 해외에서는.
0: 그 시간도 없었겠지.
1: 그쵸. 근데 후쿠오카에서 마침 또 반나절 정도 시간이 비어가지고 멤버들과 보통 같이 다니는데 그날은 유독 혼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뭐 지하철도

0: 타보고 해가지고 일본 후쿠오카를 지하철을 안 탔습니다. 이게 지하철을 안 탔고 그냥 어딘가로 내려주셨는데 제가 그 지역을 그냥 혼자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 이 노래를 들었어요. 그 이때 당시에 이제 포스트 말론의 그 Hollywood's Bleeding이라는 앨범 정규 앨범이 딱 발매가 됐을 시기여가지고 전곡을 이제 재생해놓고 그 후쿠오카를 혼자 돌아다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은하님에게 그때 당시에는 저에게 되게 큰 힘을 줬던 곡이거든요. 그래서 이은하님에게 어쩌면 좀 이렇게 또 동시에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들고 왔습니다.
1: 와, 진짜 이때만 해도 이 노래 들었을 때 이게 굉장히 히트쳤잖아요.
0: 아, 이 노래가
1: 신드롬이 아주 포스트 말론 신드롬도 있었고.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이때만 해도 노래가 이렇게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들으면은 요새는 더 심플해진 노래들이
0: 그쵸.
1: 거의 뭐.
0: 네. 그리고 사실 그 작곡가 입장에서 그 저 드럼 톤이 있잖아요. 네. 저거를 구현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1: 포스트 말론이 그 점에서 많은 그 음악 만드는 분들을 홀렸던 것 같아요. 사운드적으로.
0: 그러니까 의외로 되게 간단한데 저거를 저 질감과 저 느낌을 내는 게 저도 공부할 때 카피 수업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아,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래. 저 드럼이. 예.
1: 감각의 영역도 좀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1: 저는 포스트 말론의 유일한 단점은 제가 아무래도 좀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얼굴에 문신을 했는데 좀 걸려요. 음악은 청순한데.
0: 그렇죠. 그렇죠.
1: 딴 데다가 좀 하지 그랬나 싶은데요. 포스트 말론의 서클스 듣고 오겠습니다.

0: 포스트 말론의 서클스 듣고 왔어요. 이거 다시 들어도 네. 호이가 참 좋아할 만한 질감.
1: 아, 제가 너무
0: 모든
1: 좋아요.
0: 걸 갖추고 있어요.
1: 네, 맞습니다.
0: 자, 다음 곡 소개해 주시죠.
1: 네, 저의 세 번째 추천곡은요. 카드의 Back to Life입니다. 오, 최근에 발매된 곡인데요. 제가 이걸 듣고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0: 좋다. 이거 뭐 약간 월드컵 견이야.
1: 아, 맞아요. 맞아요. 아니, 모르겠습니다.
0: 그런 느낌이야.
1: 예, 네, 뭔가 느낌이 그렇죠. 근데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요즘에 이 노래를 많이 많이 듣고 다니고 가사 내용이 그냥 너가 어디에 있든 내가 옆에 있을 거니까 힘이 되어줄게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어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0: 백 투 라이프라는 제목에서는 마치 왜 그 강령술처럼 네. 다시 살아나라 네. 이런 건 아니라 다시 현생으로 돌아와라 뭐 이런 의미로서일까요? 힘을 내라는 거 보니까
1: 힘을 그렇죠? 내라는 거죠. 예, 네, 힘을 내라는 거예요.
0: 설마 네. 뭐 이렇게 산자와 죽은 자의 그 사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1: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너가 어디에 있든 힘을 줄 테니 다시 한번 우리 멋지게 살아보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에요.
0: 카드도 보면은 참 해외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고
1: 맞아요, 맞아요.
0: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네. 좀 많은 분들이 그 정도로 인기 있는 줄 아직은 모르는 분들이 많은
1: 네네.
0: 그런 팀이에요. 소중합니다.
1: 그렇죠. 근데 혼성 그룹이 사실 또 많지 않잖아요.
0: 많지
1: 근데 거의 뭐 지금 오이데프라는 팀이 나오기 맞아. 전에는 유일무이한 또 혼성 그룹이기도 했고요.
0: 그럼요.
1: 그리고 사실은 또 제가 또 이제 소민이라는 친구와 무대도 한번 같이 준비를 해서 꾸몄었고요. 예. 친분이 막 조금 그래도 있는 팀인데 그 친분을 떠나서 그냥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0: 친분 떠난 거죠?
1: 아 진짜로?
0: 그럼요.
1: 음악 친분은 떠나서
0: 살짝 들어도 좋았어요.
1: 네네.
0: 이 노래는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 오늘 카드의 백투라이프를 들으면서 돌아온 시간은 펜타곤 후이와 함께하는 노래에 기대는 밤입니다. 오늘은 혼자 떠나는 첫 여행에 음악이 필요하다고 이은하님이 사연 주셔서 후이가 플레이리스트 짜고 있어요.
1: 네.
0: 힘차게 행진하는 느낌을 주는 곡이었습니다.
1: 네네. 뭔가 폭죽이 막 옆에서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0: 그리고 뭔가 나에게 박수를 쳐주고 있고 내가 뭔가 승전보를 올리고 있는
1: 맞아요,
0: 것 같은
1: 맞아요.
0: 느낌이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추천곡 소개해 주세요.
1: 네, 저의 다음 추천곡은요. 레드 윔스의 스파클입니다. 사실 뭐 이 노래는 말해 뭐해라는 곡이긴 하거든요.
0: 아, 저한테 낯설어요.
1: 아, 그래요?
0: 혹시 이 덕후 분들이요 보면 네. 아, 이거는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1: 아, 이거 모르세요? 아,
0: 물론 너무 유명한 그쵸, 애니메이션 네. 노래인 건 아는데 네. 아주 익숙하지 않아요.
1: 어, 저는 사실 이 노래를 정말 어느 정도로 그 생각하냐면 이 도입이 있어요. 드드드드드드 그다음에 뭐 드라라나나나나 이 멜로디로 시작을 하는데 네. 저는 이 도입이 정말 진짜 불후의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전드라고 도입이다. 생각합니다.
0: 레전드다.
1: 예. 네. 아, 이 도입이 진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 뭔가 들으면은 이 막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이 막 솟아오르는 그 뭉클함이 막 있어요.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특별히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0: 너의 이름은?
1: 네네.
0: 작품
1: 제가 이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드시는 감독님의 작품을 다 좋아해가지고
0: 네. 덕후세요.
1: 제가 애니를 굉장히 또 좋아합니다.
0: 최근에 좀 감명 깊게 본 작품도 있을까요?
1: 최근에 감명 깊게 본 거요? 저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굉장히 좋아했고요.
0: 재밌나 봐요. 그거 많은 사람들 얘기하더라고요.
1: 와, 그것은 진짜 와. 아, 저는 보통 기다렸다가 몰아보는 스타일인데 네네. 그거를 제가 잘못하고 봐버린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저의
0: 1등이에요?
1: 삶이. 아, 저 인생에서요?
0: 네. 그건 아니고.
1: 1등 그래도 한 탑3 안에는 들어갈 3. 것 같아요.
0: 1등 네. 꼽을 수 있어요?
1: 1등은 아무래도 뭐 진격하는 또 그거 있고요.
0: 네, 예. 작품 이름 얘기해도 돼요.
1: 아, 그래. 진격의
0: 거인들. 많이들 진격의 거인의 애니메이션 또는
1: 좋아하고.
0: 극장판.
1: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귀멸의 칼날 굉장히 좋아하고.
0: 알겠습니다. 네. 아유, 그만 흥분하셨습니다.
1: 괴스파로도 좋아하고요.
0: 아, 근데 그래서 네. 문제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선곡했다 이거예요?
1: 아,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0: 그냥?
1: 사실 그냥 네 너무 좋았어요.
0: 잠깐만요. 그냥 선곡하는 코너 따로 저희가 만들어 줬는데.
1: 근데 봐봐요. 들어보셨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저의 범위를 넓혀가는
0: 확장을 혼자.
1: 아니 하나 이제 했으니까 네, 이제 다음 것도 노려봐야죠.
0: 알겠어요. 뭔가 또 OST니까 우리 이은하님의 네. 그 여행길에 이 노래 들으면서 네. 지금이 한 폭의 애니메이션 속 장면이라고
1: 맞아요.
0: 상상을.
1: 사실 그 이 노래의 어떤 이 밑에 댓글들을 보면은 이 노래 때문에 도쿄 여행을 갔다라는 예, 그런 글들이 많아요.
0: 있네 있구만.
1: 예, 예. 그 당연히 그것도 제가 보고 왔죠. 근데
0: 그 얘기를
1: 그냥
0: 하셨어요.
1: 재미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냥이라고 해봤습니다.
0: 좋아요. 후이 씨의 네 번째 추천곡이에요. 레드 윔스의 스파클.

0: 후이 씨의 네 번째 추천곡 레드윔스의 스파클 들었습니다. 네. 또 작품 사랑하셨던 분들 가슴 또 지금 너무 울렁이고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네.
0: 자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후이 씨 마음대로 픽하는 네. 요즘 후이의 마음에 들어와 있는 노래 소개하는 시간이죠.
1: 네, 이 노래는 제가 최근에 가사를 같이 읽으면서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뭉클하고 약간 툭 하면 눈물이 터질 정도의 수준으로 제가 몰입을 해서 노래를 들었어가지고 기억에 오래 남아서 들고 왔는데 오늘의 후이 픽은 Ben Folds의 Still Fighting It입니다.
0: 저는 저도 이 노래 특히 도입부에 아. Morning Sun
1: 와 그거 그게 진짜
0: I am a bird 와 아니 그, 근데 그 두 줄은 아. 문학에서도 역대급 도입부.
1: 아 진짜.
0: 그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잖아.
1: 네 맞아요.
0: 아들아 안녕. 나는 새야.
1: 맞아요. 근데 영상에 뮤직비디오에 또 아들이 나옵니다.
0: 아,
1: 그래서 그거를 동시에 이렇게 보면서 근데 저는 제일 킥이 뭐였냐면 나를 닮아서 미안해라는 말이었어요.
0: 맞아.
1: 그 가사가 있어요. 나를 닮아서 미안하구나. 근데 그걸 보는데 와 진짜 막 저희 아버지가 막 생각나기도 하면서 막. 막 가슴이 너무 막 찡한 거예요.
0: 맞아.
1: 그래서 이 노래를 또 들고 왔습니다. 너무 기억에 깊게 남았어요. 최근 저에게.
0: 이 노래 들으면 한동안 비둘기도 그냥 새로 안 보여. 혹시 누구 아버지 아닌가 싶고.
1: 아, 그죠. 맞아요.
0: 근데 이 노래가 워낙 광고 음악으로 많이 쓰여서 네. 저는 그냥 되게 시원하고
1: 네.
0: 물론 제 팝송 폄하 발언일 수도 있지만 네. 가사들이 팝송이 들리기 좋은 발음이라 그들은
1: 그쵸.
0: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의미보다는 굉장히 시원하게 들리는 소리의 가사들을 많이
1: 네네네.
0: 가지고 있어요.
1: 아, 네네.
0: 그래서 그냥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한 내용을 있는 팝송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게 좀 많거든요.
1: 네네.
0: 안 그런 것도 많이 있지만
1: 그쵸, 그쵸.
0: 이 노래도 뭐 광고 음악을 워낙 많이 듣고 시원하게 터지는 음악이라
1: 네.
0: 이렇게 깊이 있고 아~ 슬픈 가사일 줄 상상도 못했어요.
1: 그러니까요.
0: 반성했죠.
1: 저도 읽으면서 막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막 뭐 프렌치 프라이 뭐 감자튀김인가요? 막 감자튀김이 몇 달러인데 비싸지 않아? 그건 내가 사줄 수 있어. 막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0: 근데 새가 됐는데 계산 어떻게 하죠?
1: 모르겠어요. 이게 가사가 그래서 약간 전체적으로 내용이 그러니까 나는 갈색 옷을 입은 새야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하는데 그 뒤에 이제 감자튀김 얘기가 나오거든요.
0: 그러니까 이게 다 해석의 여지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게 네. 이 가사가 어떻게 저한테 오냐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1: 아.
0: 새가 되어서 아들에게 해주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1: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0: 왜냐하면 그것 때문일 수 있어요. 그 신경숙 작가의 엄마라는 소설에서
1: 네.
0: 그 엄마 맞죠? 엄마를 부탁해.
1: 아, 네네,
0: 미국에서도
1: 네네.
0: 데이트를 쳤던
1: 네.
0: 소설이에요.
1: 네.
0: 근데 거기 엔딩에 엄마가 네. 새가 돼서
1: 아~
0: 이 창가에서 딸의 이제 베란다를 통해서 이렇게 바라봐요.
1: 아~ 네.
0: 그러면서 막 이게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장면 때문에
1: 아~
0: 이 노래 들으면은
1: 네.
0: 약간 그렇게 스토리가
1: 아~ 좀,
0: 어? 갑자기 슬퍼졌지만
1: 그렇지, 그렇죠.
0: 이 노래도 들으면서 은하님이 떨어져 있는 또 엄마, 아빠
1: 보고 싶을 수 있죠.
0: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전화도 안부 전화 드려야
1: 네,
0: 되고.
1: 네.
0: 오늘 혼자여 떠날 여행의 떨림과 설렘으로 사연 주신 은하님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0: 맞습니다. 후이피까지 나왔고요.
1: 네.
0: 다음 주에도 후이씨 맞춤 선곡 필요한 부엉이들은 사연 어디로 보낼까요?
1: 네, 별보 홈페이지 노래에 기대는 밤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0: 네, 후이씨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후이픽 벤 폴즈의 스틸 파이링이 듣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1: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What if it's all just
1: pretend?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1일 토요일 방송 마칠 시간이고요. 지금 흐르는 노래 주니의 무비 함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상대에 대한 마음이 클수록 내가 준 것만큼 되돌려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거기서 기대감이 생기니까 사소한 갈등에도 더 쉽게 부러지더라고요. 일거수일투족 다 알아야 하고 매 순간 끈끈해야만 좋은 관계인 건 아니죠. 저는 대나무처럼 유연하게 휘어지는 약한 연결을 좋아합니다. 가끔 보더라도 서로를 알아보고 부러지지 않고 오래가는 약한 연결, 저랑 한번 맺어보실랍니까? 잠깐.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우루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한입 베어불면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과즙 덕분에 새콤달콤한 여름철 더위를 잊게 해주는 자두 좋아하시나요? 8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요. 유기산은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자외선에 지친 피부 건강도 돕고요.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과식하면 안 되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두세 개 정도만 즐겨주세요. 잘 익은 자두 냉장 보관하시고요. 먹기 직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영양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 없을 때 우리 제철 자두 즐겨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KBS 포항고양배 오늘 방송 3줄 요약. 1. 관심 받으면 힘든 인프피인간 선우정아. 카페에서 내 노래 나오면 멘붕. 2.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은 선우정아. AI 추천도 내 권리 침해. 3. 공연하면 날씨도 도와주는 스포왕. 올해 국민 가수 되나?
1: 지긋지긋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0: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선우정아의 인비저블 트레저였습니다. 8월 1일 우와 8월입니다. 8월 1일 토요일 스포한 공연배가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휴가지에서 듣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장소에 어떻게 듣고 계신지 궁금한 오늘 스포한 공연배 246번째 초대석의 주인공은요. 아, 저 지난번에 나와서 해주셨던 얘기들 기억이 아직 생생한데 이분에겐 불가능은 없습니다. 늘 새로운 음악으로 우리를 지루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뮤지션 가수 선우정아 씨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선우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0: 제가 기억이 나요.
1: 저희 무슨 얘기했죠?
0: 25년도 8월에 그때 찬란 앨범 때 나오셨었고
1: 네네.
0: 제가 그때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몇 가지 기억이 남는 게 있어요.
1: 또
0: 하나는 그 관계에 대한 가사 얘기를 하면서
1: 아 네네
0: 그 스타일링 팀과
1: 아~
0: 지금 관계가 너무 좋다.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 나 기억이 나.
1: 아, 맞다, 맞다.
0: 그래서 나는 혼자 계속 조마조마한 거야. 우리 선우정아 씨가 네. 그 사이에 너무 친해져 버렸으면 어떡하지? 그걸 싫어하는데 그 헤메 팀이 스타일링 팀이 이 방송 네. 못 듣고 네. 막 다가왔으면 어떡하지?
1: 아~
0: 적절한 거리가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1: 네.
0: 그 뒤에 좀 이야기 궁금해요.
1: 아, 아니, 여전히 그 거리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0: 나이스!
1: 그 노래 발매 전에 선생님들한테 네. 그 이제 뮤비 촬영장에서 대기실에 다 같이 계시잖아요. 네. 그때 들려드렸어요.
0: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1: 네.
0: 아, 그랬구나.
1: 네. 그래서 이미 알고 계시기도 했고, 그리고 사실 말하지 않아도
0: 서로 알고 있었고.
1: 네. 서로가 이것이 적당하다. 이걸 느끼고 있는 네. 아주 네, 좋은 네, 관계였다.
0: 그 혹시 못 들으신 분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난 앨범에 수록된 그 노래 내용이
1: 네.
0: 이런 적당한 관계의 거리 같은 것을
1: 네.
0: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스타일리스트 팀들과 관계가 너무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관계가 너무 네. 고마워서
1: 예.
0: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1: 맞아요.
0: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기억이 잘 나고 그래서 보니까 그게 지난 8월이었네요. 딱
1: 진짜.
0: 1년 만에
1: 그러니까.
0: 다시 나와주신 거예요. 잘 지내셨죠, 그 사이에?
1: 그러게 말입니다. 1년 더.
0: 그러게 말입니다.
1: 한 살 더 먹었습니다.
0: 한 살 더 성장해서 찾아오셨는데 요즘에 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1: 요즘 네, 한 살 먹었는데 똑같아요.
0: 똑같아요?
1: 네, 똑같이 정신없고 우당탕탕 예 그렇게 허덕이며 살고 있습니다.
0: 우당탕탕 허덕이며 살고 있다.
1: 네.
0: 이제 뭔가 선우정아 씨 하면
1: 네.
0: 뭐랄까 그 이제 수식어
1: 네.
0: 맨날 뮤지션들의 뮤지션 약간 그런 이미지가 이제 몇 년째 이제 쌓이면서
1: 네.
0: 약간 우당탕탕
1: 네.
0: 약간 의외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예 저도 사실 추구미는 뭔가 그 우직하고 묵직하고 이런 쪽인데요. 도저히 그런 척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전에 이제 그런 것이 좀 못 참고 세워넣을 때마다
0: 네.
1: 제 자신이 너무 싫고 누추해 보이고 막 숨기려고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나마 좀 달라진 게 있다면 이거를 너무 감추려고 하진 않는 거? 먼저 보일 필요는 없지만 근데 그게 나타났을 때 네, 이게 접니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 그런 여유가 좀 생긴 것 같네요.
0: 맞아요. 먼저 굳이 보여 버리는 것은 내가 기대받고 있는 이미지도 있고 내가 원하는 추구미가
1: 네.
0: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1: 네.
0: 근데 그런 어떤 상황이 드러나거나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때 숨기는 것도 요즘에 티가 나는 것 같아.
1: 그러니까요.
0: 그죠? 그게 좀 별로인 것
1: 그게
0: 같아.
1: 더 싫더라고요.
0: 맞아, 맞아. 네. 좋습니다. 어떻게 예전에 좀 잠 못 잔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1: 예, 예.
0: 요즘 좀 잠은 좀 잘 주무세요?
1: 비슷합니다. 어떻게 사라지네요?
0: 최근 수면 패턴은?
1: 그래도 이제 뭐 좋았다 나빴다 하지만 조금 이제 한 11시, 12시쯤 아니야 더 솔직하게 말하면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쯤 기상으로 그래도 조금 평균이 맞춰졌어요. 원래는 평균을 진짜 맞출 수가 없었는데
0: 막 들쭉날쭉해서?
1: 네. 너무 심하게 이렇게 돼서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근데 요즘엔 그래도 좀 평균치가 12시에서 2시 사이에는 이렇게 있고 이제 그러다 스케줄 있으면 또 못 자고 나가고
0: 일찍 일어나야
1: 네.
0: 되니까
1: 네.
0: 야, 근데 12시에서 2시 사이

0: 일어나려면 네. 거의 해 뜨고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아, 너무 너무 싫어요.
0: 너무 싫다.
1: 이제 그만하고
0: 싶어. 싫은 것은 뭐지? 아, 좀 일찍 자고 싶다.
1: 네, 정말 정말 안 자고 싶어서 안 자는 게 아니.

0: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키고 있다가도 발매 전후로 좀 깨지는 것 같아요.
1: 그때 그걸 깨져버리면 그 리듬이 좀또 한동안 굳어져 버리고.
0: 네, 다시
1: 근데
0: 못
1: 그
0: 쳤어요.
1: 시간까지 작업을 한다 그러면 작업실이 따로 외부에서
0: 아니요, 집에 있어요.
1: 집에 하는데
0: 네.
1: 와
0: 그래서 이제 더 악순환인 거죠. 일과 그
1: 경기가 무너져
0: 쉼에.
1: 버리네.
0: 예. 근데 이게 없앨 수가 없는 게 이게 그 이렇게 급하게 당장 오늘 해야 되는 오늘 들어왔는데 오늘 또 반, 이렇게 납, 납, 납,
1: 납품.
0: 납이를 네, 드려야 되는 그런 작업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뭐랄까 제 몸이 좀 그렇게 막 건강하고 빠릿빠릿하지 않다 보니까 일어나자마자 한다든지 아니면 하자마자 바로 잔다든지 이런 패턴을 좀 저는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의 작업방은 없앨 수가 없는 아주 안타까운
1: 이 나의 어떤 작업 패턴이나 리듬을 봤을 때 여전히 그게 내가 지금 싫을지언정 이게 맞구나.
0: 네, 이걸 할 수밖에
1: 아, 그렇게
0: 없는.
1: 됐구나.
0: 오빠는 집에 작업실 아예 없으세요?
1: 저는 외부에.
0: 그냥 집에 아예 없어요?
1: 네. 원래는
0: 아,
1: 해놨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딸들이 그것을 너무 신기해하고 제가 5분만 집중을 하려고 해도 계속
0: 이게 또 어쩔 수
1: 의자를 잡아서
0: 없구나.
1: 돌려요. 의자를 잡아서 돌립니다.
0: 쉽지
1: 에이,
0: 않다.
1: 쉽지 않은 수준이 아니더라고. 안 돼, 안 돼. 그래서 맨 처음에 둘째 딸은 제가 작업하는 모습을 집에서 본 적도 없고요. 첫째 딸 태어나고 싹 정리했어요. 원래는 있었다가.
0: 근데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가족과 집중하려면.
1: 저는 그렇게 돼버렸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도 참 멋진 작업들, 외부 작업이건 개인 작업이건
0: 아이고.
1: 잘 해나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더 바라지도 않겠어 하고 과로치고 피코 요 곡이 또 7월 23일에 또그 와중에 신곡이 나왔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어떤 노래인지 좀 알려주세요.
0: 아, 이것은 공작새가 날아가는 얘기인데요.
1: 공작새가.
0: 근데 제가 그러니까 공작새는 그냥 공작새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났고 아주 화려하고 막 요란스럽잖아요. 그 생긴 게. 그리고 그 펼쳐진 깃이 주변을 되게 막 부산스럽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아, 왜 이렇게 거추적거려?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저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날 때부터 좀 약간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걸 좋아하고 좀뭐일 하나 할 때도 난리 난리 치면서 막 이것도 완벽하게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난 원래 그런 애인데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또 더불어. 근데 언젠가부터 나이 들었으니까 뭐 발라드가 제일 유명하니까 이런 이유로 저를 이렇게 깃털을 뽑아내기 시작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게 너무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잘 남은 인생을 잘 사는가 이런 생각을 종종 하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깃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노래로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1: 난 이렇게 태어났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다른 외부적인 기준들을 나한테 자꾸 적용하는 거 아닌가? 내 태어난 대로 날면 되는데? 이런 느낌?
0: 그래서 사랑 어떻게 보면 짝사랑 곡처럼 들리는데 세상과 타인에게 자꾸 애정을 갈구한 거죠. 당신들이 이 모습을 좋아하나요? 그러면 이 모습으로 있을게요. 그리고 깃을 숨기고 있어보고 사랑을 기대했는데 또 나를 그게 다 채우진 않아. 그래서 이제 이걸 기대하지 말자. 남과 세상에게 뭘 기대하지 말고 바라지도 말고 그냥 나 자신 사랑하러 날아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1: 너무 멋있다.
0: 감사합니다.
1: 이렇게 이야기가 너무 좋고 재밌으니까 제가 1년이 지나도 자꾸 기억이 나나 봐요. 이 노래
0: 감사합니다.
1: 들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죠.
0: 예.
1: 선우정아의 더 바라지도 않겠어.

0: 선우정아의 더 바라지도 않겠어 피콕 듣고 왔습니다. 선우정아 씨는 내가 낸 노래
1: 예.
0: 예를 들어서 일행들하고 같이 차에 타 있는데 한 대여섯 명 타 있는데 우연히 그 라디오에 그냥 내 노래가 나와.
1: 아. 그러니까
0: 몸서리 치는 타입 아니면 뭐 어때? 그냥 즐기는 타입?
1: 우연히 들은 거는 그냥 반가운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작정하고 제 노래만 틀어주면 진짜 뛰쳐나가거나 카페 같은 데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데 저를 알아보셨어 사장님이.
0: 들어주시잖아요.
1: 어느 순간 제 노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막 커피가 코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종종 촬영하러 갔을 때 사진 촬영 일부러 채널 또 틀어주시는데
0: 그치.
1: 정중하게 가서 죄송한데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0: 아, 좀 민망해 하시는구나.
1: 너무 힘들어요.
0: 근데 그 민망함의 원천이
1: 네.
0: 아쉬움이 남아서예요? 아니면은 그냥 내 거라서?
1: 이게 묘한 철없는 느낌인데 나한테 관심 가져줘 근데 나 쳐다보지 마 이런 것 같아요. 그게 좀 센 편이에요. 네.
0: 그럼 맞아. 있어. 근데 그게 누구나 있는 마음이거든요, 사실은.
1: 네, 특히 뭐 인프피들이 이런 게 심하다고 뭐 SNS에 짤이 돌아다니는데 제가 그 짤에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0: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막 이렇게 휴가지 알아보다가
1: 네.
0: 인생샷을 남기고 싶은데
1: 네.
0: 그 인생샷을 찍는 것을 남이 보는 게 싫은 거야.
1: 아, 맞아.
0: 너무 웃기지 않아?
1: 그런 느낌.
0: 근데 결국 남이 보라고 사진을 찍는 건데
1: 그렇죠.
0: 그 장면을 남이 보는 건 싫은 거야.
1: 맞아.
0: 그런 마음.
1: 네.
0: 그렇군요. 요 노래 아까 좀 곡 설명을 들었을 때
1: 네.
0: 되게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발매할

0: 받고 나서 지나고 나서 들었을 때 네. 어때요?
1: 어 이제 그냥 뭐 아쉬운 것들 좀 들기 시작하고
0: 아, 진짜?
1: 네 이제 이게 한 발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쯤이 그 전까지는 물론 계속 막 이게 맞나 이렇게 해야 완성인가 막 이런 건 있었지만 좀 지금과는 다른 시야였는데 내고 나니까 그제서야 숲이 보이는
0: 아...
1: 그래서 그냥 다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다음엔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0: 네 좋습니다 그 작업할 때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이시라고.
1: 그죠.
0: 진짜 삭발하신 적 있어요?
1: 아 근데 이거는 작업 때문은 아니었고 그냥 어떤 개인사랄까.
0: 작업 네. 스트레스 때문은 아니었고.
1: 네. 아. 그냥 개인적으로.
0: 좋습니다. 그 새로운 분야에도 예전에 또 배우 얘기도 잠깐 했었고
1: 네.
0: 가수 프로듀서 또 그림책도 내시고 좀 이게 도전 욕구가 있어서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계기가 들어오면 거절 않는다 뭐 이런 쪽이에요. 나는 지금도 내 지경을 넓히고 싶다.
1: 저는 아니 근데 다른 분야에 그거 하는 거는 여러 상황도 있었고 아. 특히 배우 같은 경우는 거절을 너무나 했지만 이제 막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또 제가 설득이 된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한 거고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찾아오면 용기를 내보려는 쪽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니까 할 수 있는 용기인 것 같고.
0: 네. 예. 뭔가 내가 난 음악인이지만 네. 무언가 다른 일도 해내고야 말겠어. 이런 느낌은 아니군요.
1: 네.
0: 계기가 왔을 때 고민해보다가 네. 기회가 돼서 했던 일들이군요.
1: 네. 내가 또 언제 이나영님이랑 뭐 한 곳에 담겨보겠어. 뭐 이런 것들.
0: 그런 마음.
1: 네.
0: 좋습니다. 이쯤에서 노래를 하나 듣고 또 2부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노래는 선우정아의 시티 선셋 듣고 올게요.
2: Hey, citizen 두 눈이 빨개져서는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여러분은 지금 책이 어울리는 우아한 스포한 고영배를 듣고 계십니다.
3: 아이 조롱하세요.
2: 아닙니다.
3: 좋습니다. 오늘 스포한 고영배 선우정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예전에 선우정아 씨가 했던 말을 찾아서 오. 그때 선우정아와 현재 선우정아의 사이 어떤 게 달라지고 어떤 게 그대로인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선우정아 대 선우정아 첫 번째입니다. 먼저 2013년도에 벌써 옛날이네. 13년도에 이때 콘서트를 하면 남자 팬들에게 누나 예뻐요 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 아이고.
3: 일단 기억나세요?
2: 아니요. 이거 진짜예요?
3: 이게
2: 출처를 확인해봐야 되고
3: 대부분 다 기억을 못하시더라고.
2: 이건 진짜 아니 제가 할 법한 소리가 아니어서 지금은 점점 왜 그랬지?
3: 그렇다면 네. 26년도에 네. 내가 콘서트에서 혹은 콘서트를 하고 나서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그냥 이건 쩔었다.
3: 삐졌다. 쩔었다.
2: 네.
3: 조금 제가 예전에 그때 또 나와서 우리 했던 대화 중에
2: 네.
3: 콘서트 너무 인상적이었다. 영상 네. 그 오피셜로 올라온 거 봤는데 네. 너무 좋았다.
2: 예.
3: 특히 어떤 그 비주얼이나 이런 게 너무 인상적이었다. 이런 얘기 나왔던 기억나는데 지금 콘서트
2: 네.
3: 또 했던 거 아니면 한다면 좀 추구하고 싶은 거 있어요?
2: 뭔가 다채로운 것도 많이 했고 근데 가장 최근에는 진짜 정적인 것도 했었고
3: 아 그랬어요?
2: 네. 그래서 다시 또 다채로운 걸 해보고 싶은 느낌이에요.
3: 좀 버라이어티하고
2: 네.
3: 강력한 거.
2: 네.
3: 와.
2: 공작새스러운 거.
3: 공작새스러운 거. 두 번째입니다. 2016년도에 특별히 빠져 있는 일이 뭐냐는 질문에 건강이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이건 기억나시나요?
2: 네, 그거는 언제나 제가 하는 말.
3: 그러면 지금 현재
2: 예.
3: 내가 푹 빠져서 신경 쓰고 있는 게 있다면?
2: 여전합니다. 건강. 네, 여전히.
3: 건강을 좀 왜 막 영양제 막 챙겨 먹고
2: 네.
3: 왜

0: 나는 좀 건강 염려증이야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1: 네.
0: 그런 느낌으로?
1: 그것도 있는데 실제로 몸이 좀 약해서 그래서 컨디션이 정말 툭 하면 확 바닥을 쳐요.
0: 아.
1: 그래서 그거를 끌어올려서 지지부진하게 유지를 하는 것만으로 저의 하루가 다 가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0: 요즘에 러닝도 하고 좀 그러신다면서요?
1: 네, 러닝을 그 하다가 저 따릉을 진짜 많이 타는데 따릉이 타다가 햄스트링이 좀 꼬였나 봐요.
0: 아이고.
1: 그래서 요즘엔 러닝이랑 따릉이 둘 다 쉬고 있어요.
0: 근데 그게 조금이라도 관절이 안 좋을 때는 무조건 쉬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에이. 그래서 지금 못한 지 한 한 달 됐네요.
0: 아이고. 근데 좀 외람되지만
1: 네.
0: 일찍 주무시는 게 러닝.
1: 맞아요. 다 필요 없고 네, 잘 자고
0: 예, 예.
1: 네, 일찍 일어나는 게 그게 답인데.
0: 강렬할 것 같긴 하지만
1: 네네.
0: 뭐 일과 연관돼 있으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번엔 2018년도 점점 최근인데 집순이라 집에만 있으면 그냥 누워만 있는다고 했던 선우정아 씨. 지금도 집이 제일 내가 좋아하는 공간인가요?
1: 근데 그때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좀 더 집이 쾌적했는데 지금 많이 좀 더러워져가지고
0: 집이 싫어졌어? 더러워서 싫어진 거야?
1: 그래서 집 앞에 산책 가는 게 제일
0: 네. 좀 산책을 좋아하시는구나.
1: 네, 그래서 좀 이렇게 탁 트이고 내 손에 거치적거리는 거 없는 네 그런 쾌적한 공간에 가는 게 좋습니다.
0: 제가 요즘에 이제 막 작업할 때 다른 뮤지션분들 이렇게 만나고 하는데 누가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니까 사방이 막힌 방은 방해를 못 입겠다.
1: 아 맞아 맞아 맞아.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0: 뭔지 알죠?
1: 네.
0: 탁 트인 곳에 산책하고 싶은 것도 비슷한 느낌일지도 몰라. 나이가 들면서.
1: 똑같은 것 같아요.
0: 그런 게 좋아지는 거야.
1: 네.
0: 시야가 트이는 거.
1: 맞아요.
0: 그런가 봐.
1: 그러니까요.
0: 슬프다. 어릴 때는 지하에도 잘 있어요.
1: 그러니까.
0: 아무 상관없거든.
1: 이제는 못 있어요 진짜.
0: 그러면 이런 쪽은 어때요? 좀 고생스럽고 부산스럽게 막 짐도 싸고 해야 되더라도
1: 네.
0: 어딘가 떠나는 게 좋다.
1: 아~
0: 그런 게 귀찮아서 떠날 수 있더라도 그냥 저냥 편하게 집에서 쉬거나 그냥 일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편하게 있는 게 좋다. 어느 쪽이에요?
1: 이게 아직 확실하게 기운 건 아닌데 그래도 점점 떠나고 싶은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0: 예전에
1: 것
0: 같아요. 안 그랬어요?
1: 네. 예전에는 정말 소파와 한 몸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어딘가 그냥 짧게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지방 공연이나 해외 공연 같은 거 갈 때 짐 싸는 일은 옛날엔 으악 짐 언제 싸요 너무 싫었는데 요즘은 좀 약간 설레어요. 이제 짐 싸는 그 좀 습관도 생겼고 잡혔고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새로운 곳에 가서 그냥 무작정 걷는 걸 되게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면서 설레게 짐을 싸는 것 같아요.
0: 그건 어때요? 꽤 먼 곳에 지역 공연이야.
1: 네.
0: 1박을 하려면 하고 그냥 당일로 갔다 오려면 갔다 올 수도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선택하세요?
1: 저는 1박을 할 수 있다면 하는 쪽으로 그게 좋아요.
0: 저는 이상하게 그건 싫더라고. 가능하면 당일로. 저도 비슷하게 요즘에는 네. 떠나는 게 좋은 쪽으로 좀 바뀌고 있긴 한데도 1박한다 오히려 귀찮더라고요.
1: 아 그럴 수 있죠.
0: 근데 좀 변하고 있구나.
1: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네 좀 하루를 사는 그 루틴이 이제서야 좀 생긴 느낌? 40년 살고 이제 생긴 느낌?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간촐하게 챙겨서 외부로 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게 이제서야 생긴 거죠.
0: 재미를 좀 느끼는구나.
1: 네.
0: 좋아요. 2019년도로 갑니다. 2019년도에 선우정아에게 뮤지션 선우정아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네. 대답이 나왔습니다. 수줍은 아메바. 이거 기억나십니까?
1: 예예 예, 이거 기억납니다.
0: 무슨 뜻이었어요?
1: 저는 일단 어떤 그 감정 표현 중 수식어를 하나만 고르자면 저를 표현하는 수줍다는 게 부끄러움이 많은 이게 저한테 제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고 아메바는 모양이 계속 변하고 그리고 계속 이제 분열돼서 계속
0: 분열하니까
1: 네 확장되고 이러잖아요. 그 형태를 갖추지 않은 그 괴물스러운 그게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땐 더 여러 장르를 막 흡수하고 있었을 때였고 다 하고 싶어 하던 때였어서 아메바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0: 잘 어울린다.
1: 네.
0: 분열하는 거 너무 잘 어울린다.
1: 그러니까.
0: 그러면 지금 시점에 다시 뮤지션 선우정아 또 이렇게 이런 수식어로 표현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1: 아무래도 노래를 냈으니까 수줍은 공작새로 하겠습니다.

0: 했습니다.
1: 예. 좋습니다. 2022년도에 이제 한 4년 전이네요.
0: 예.
1: 라이브 무대할 때 꼭 지키는 나만의 루틴으로 노래 만들었던 순간에 집중하기
0: 오.
1: 라고 했었어요.
0: 예.
1: 이게 정확히 무슨 얘기예요?
0: 그런 건 것 같아요. 이게 노래를 부르다 보면 만들 때 느낌과 다르게 또 다른 부분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1: 그렇지, 그렇지.
0: 그 라이브에서 전달되는 에너지는 이제 좀 스튜디오 음원과 달리 좀 다른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소위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게 성대에 자리 잡아버리고 그래서 그게 좀 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 그 느낌을 떠올렸을 때 그걸 생각해보면 내가 부르고 있는 가사가 좀 신선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했었던 생각인 것 같아요.
1: 최근에 라이브 할 때 또 이런 식으로 좀 신경 쓰고 있는 거 있으세요?
0: 요즘은 이제 노래를 제가 또 4단 고음을 만들었잖아요.
1: 이분 노래 좀 4단 고음이 있다면서요?
0: 네. 그래서 그거 할 때 딱 파사지오 영역이라고 하는 그 영역 있잖아요. 가수들이 노래를 할 때 오히려 완전 위쪽은 소리가 잘 나는데 그
1: 맞아요.
0: 거기보다 조금 아래가 탁 걸리는 게 그걸 파사지오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게 딱 걸리는 구간이에요. 4단 고음이 저한테. 그래서 그 어렸을 때 하던 발성 연습을 다시 다 꺼내서 요즘은 공연 전에 진짜 한 30분 정도는 목을 계속 풀어요. 원래 잘 많이 안 푸는 편이에요. 풀다가도 목이 잠기는 스타일이라 근데 그걸 되게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열심히 풀고 있습니다.
1: 좀 다시 발성을 좀 신경 쓰고
0: 네.
1: 목을 풀고 좀 하는 것을 요즘에 좀 신경 쓰고 계시군요.
0: 네.
1: 아이고 좋습니다. 이쯤에서 선우정아 씨 추천곡을 듣고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니나 시몬의 Feeling Good 골라주셨는데
0: 네.
1: 이유가 있을까요?
0: 이건 제가 이번 공작새 노래를 만들 때 이 공작새의 약간 어두운 버전이라면 이 노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그 내면의 어떤 해방, 자유를 찾아서 펼쳐지는 그런 에너지가 가득한 곡이거든요.
1: 선우정아 신곡의 어떤 다크 버전
0: 네.
1: 니나 시몬의 Feeling Good 듣고 올게요. Birds flying high, you know how I feel. Sun in the sky, you know how I feel. Breeze drifting on by, you know how I feel. It's a new dawn, it's a new day.

0: 니나 시몬의 Feeling Good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함께할 코너는요, 바로 선우정아의 폰탈기. 요즘에 그 사람 폰을 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1: 예예. 예.
0: 예, 그래서 제가 실제로 뭐 뺏어서 터는 건 아니고요.
1: 뭐, 네, 저 순간 무서웠어요.
0: 그거 상상하면 진짜 끔찍하지 않아요?
1: 안 돼.
0: 그래서 저는 혼자 그런 망상 해본 적도 있어요. 만약에
1: 네.
0: 진짜 너무 유명한 채널에서 섭외가 온 거야.
1: 네.
0: 진짜 막 사람들이 한번 출연하고 싶은 게 꿈인 그런 채널에 섭외가 왔어. 근데 거기 가면 폰을 제출해야 돼.
1: 으악.
0: 난 나갈 것인가 안 나갈 것인가.
1: 와.
0: 근데 혼자 결론 안 나갈래.
1: 오.
0: 그 정도로 폰에 사생활이 다 담겨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냥 거기서 여쭤보는 겁니다.
1: 예,
0: 폰에
1: 예,
0: 어떻게 되어
1: 예.
0: 있는지. 어플 정리 일단 좀 하시는 편이에요?
1: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0: 다 그냥 다 깔려 있어?
1: 처음 그러니까 예전에 정리해놨던 어떤 폴더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세월이 쌓이면은 바깥에 다시 나오는 게 생기잖아요. 아. 새로 깔고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은 아직 정리가 안 된?
0: 그냥
1: 되다만.
0: 그러면 요거를 내가 쓰는 어플들 어디 있는지 바로바로 다 기억해서 바로 찾아서 눌러요?
1: 그거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쓰는 어플은 좀 한정적이어서.
0: 아. 네. 저는 이제 가끔 쓰는 거는 어딘지 모르겠어서 검색을 해서 찾게 되더라고.
1: 맞아요. 가끔 쓰는 건 진짜
0: 너무 짜증나.
1: 알 수 없어.
0: 자, 이번엔 너튜브 어플입니다.
1: 예.
0: 알고리즘으로 첫 번째 떠 있는 영상은?
1: 저는 안타깝게도 쓰지 않습니다.
0: 아! 닫아놨네.
1: 네, 저는 알고리즘을 처음부터 쓰지 않았습니다.
0: 저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그 추천 영상을 꺼놨어요.
1: 예. 네. 그래서 저는 열면 그냥 시청 기록 사용 중지됨이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뜹니다.
0: 안 검색한 것만 볼 수 있게.
1: 네. 저는 그 너무 싫었어요. 처음에 이런 게 생기면서 내가 안 골랐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내 눈을 더럽혀.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그런 그 기능이 실행되자마자 바로 찾아서 꺼놨어요.
0: 진짜?
1: 이러고 진짜 뭐 진짜 오랫동안 쭉 이렇게 써왔어요.
0: 그러면 이렇게 사진 보는 SNS 같은 것도
1: 네.
0: 원래는 내가 팔로우한 것만 뜨다가
1: 예.
0: 이게 그런 그걸로 바뀌었잖아요.
1: 네.
0: 알고리즘식으로. 그럼
1: 네.
0: 그것도 되게 싫었겠다.
1: 그것도 싫었는데 네. 그건 또 중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키고 있는 건 너튜브뿐.
0: 다른 건 또 알고리즘
1: 예,
0: 보기도 하고.
1: 예, 그거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0: 좋아요. 자, 그러면 OTT 어플의 개수는?
1: 근데 OTT가 정확히 저거 그 영상 미디어 저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게
0: 디땡땡.
1: 근데 저는 이거를 사용을 잘 안 해요. 딱 깔려는 있어요.
0: 네.
1: 한 4개 정도? 필수적인 건 다 깔려 있는데.
0: 보는구나.
1: 네, 그 거의 그냥 남편 걸로 보고 집에서 연결돼 있는 건 남편 거라서 저는 제 폰으로 이거를 켜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0: 아, 별로 사용 안 하시고.
1: 예.
0: 그 구독도 그러면 보통 남편분이 하시고.
1: 아, 구독은 그러니까 가족 그걸로 네 같이 되어 있고.
0: 좋습니다. 배달 어플입니다. 좀 최근에 시켜 먹은 메뉴는?
1: 잠깐만요. 최근에. 최근 이렇게 느려. 요즘 광고 이거 뜨는 거 너무 싫어요. 팝업 그만 좀 떠. 최근에는 샐러드 포케 이런 걸 먹었네요.
0: 아이고.
1: 그리고 수육.
0: 수육.
1: 네. 그리고 팟타이도 먹고 연어랑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집에서 연어 티카 라이스라는 게 있는데 진짜 건강해요. 구운 연어도 진짜 풍성하게 들어가 있고 그냥 좀 샐러드 포케랑 좀 다르게 정말 요리 같은 느낌인 그거를 진짜 많이 먹는데 최근에도 먹었네요.
0: 좋습니다. 좀 그 리뷰 이벤트 참여한다 안 한다?
1: 안 한다.
0: 저도 안 해요.
1: 네, 그것도 뭔가 저의 권리를 치면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겠다. 서비스 안 받아도 돼. 그냥 내가 우러나오면 쓸 거야. 약간 이런.
0: 좋습니다. 완전 락커예요 지금. 쇼핑에 있어서는 락커입니다. 락커. 마지막은 메모장입니다.
1: 예.
0: 가장 최근에 메모장에 적어둔 내용은?
1: 합주를 잡았나 봅니다. 8월 모시기
0: 모든
1: 시간대가는 저녁만 가는 네,
0: 이제
1: 이런 게 써있네요.
0: 밴드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이게 이 날짜 맞추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한번
1: 그렇죠.
0: 모였을 때
1: 예.
0: 야 8월 며칠 몇 시부터 되는 사람 이걸 해야 돼요.
1: 맞아요.
0: 그래서 쭉 잡아놔야
1: 네.
0: 그걸 이제 캘박 해두고
1: 네.
0: 이제 다른 스케줄을 잡으니까
1: 그렇죠.
0: 그거를 일일이 다 픽스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캘린더에 못 적고 메모장에
1: 맞아요.
0: 몇월 며칠 언제 한다 한 번.

0: 번에 이제
1: 맞아요.
0: 넣는 과제 필요하죠. 아, 공감대가 많이 있네요. 자, 추천곡 한 곡 더 듣고 또 돌아올게요. 페넬로페 크루즈의 A Call from the
1: 바티칸.
0: 오늘을 예. 골라주셨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1: 와, 이거 전 그 다들 저거 록시 이 그 노래 올드 재즈에 그런 거에 난리를 칠 때 저는 이 노래에 난리가 났었는데요. 비슷하게 뮤지컬 영화의 OST예요. 근데 페널로페 크루즈가 진짜 노래랑 춤을 너무 잘하고 그냥 배우가 아니고 정말 너무너무 잘해요. 그리고 이 노래 진짜 섹시하고 그리고 여러모로 그냥 저는 또 재즈도 좋아하니까 그 골든 스윙의 그 느낌도 잘 내고 아무튼 진짜 너무 잘합니다.
0: 네. 이 곡도 곡이지만 페넬로페 크루즈의 어떤 역량에 빠지셨군요.
1: 그 약간 제가 담고 싶어하던 공작새의 모습이 있었어요.
0: 그 노래 듣고 올게요.
2: 더
3: signor Contini, it's the signora.

0: Love you, Guido.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내득한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이 분당.
1: 스포한 고향배 오늘은 선우정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어요. 스포한 시그니처 질문이죠. 내 미래를 스포한다면?
2: 정말 날아갈 듯 가벼운 신체의 공작새.
1: 어? 어렵쇼? 다이어트 선언입니까?
2: 아니요. 그 더 단련된 신체.
1: 아~
2: 지금은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에서 제가 막 춤도 추고 막 이렇게 막 포즈도 취하는데 어딘가 조금씩 어설프고 근데 그것조차 저는 이번 지금에는 귀엽고 당당했는데 근데 좀 더 이제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금 듣고 온 이제 페널로페 크루즈처럼 이렇게도 휘고 막 이렇게 막 가볍게 돌고 막 그런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공작새.
1: 이게 약간 건강과도 연결이 되어 있고.
2: 예.
1: 뭔가 음악과 퍼포먼스와 연결지어서 이 지금 어떤 이 몸을 쓰는 것에 관심이 좀 있으시군요.
2: 예, 그렇습니다. 언제나 제 몸이 제 음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내 비주얼이 내 음악을 제일 표현을 못해.
1: 그거를 예, 넘어서고 싶구나.
2: 네네네.
1: 아, 선우정아 씨가 그리는 나의 작품의 이상향에는 네. 몸이 포함되어 있군요.
2: 너무너무. 어쨌든 부르는 그 뭐야 이 덩어리가 바뀔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너무 근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울리는 제 비주얼에 어울리는 노래를 찾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전 그것보다는 제 음악에 제 몸을 맞추고 싶어요.
1: 멋있다. 꼭 그렇게 되실 것 같고
2: 제발
1: 응원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이렇게 너무 재밌게 함께해 주셨는데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분들과 팬분들께도 직접 인사를 좀 남겨주시죠.
2: 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깃털을 숨기지 말고 한껏 펼쳐서 같이 날아가 봅시다요.
1: 아, 같이 날자.
2: 네네.
1: 아, 좋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전 나오실 때마다 얘기 너무 재밌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2: 아, 저도 그래요. 네. 오빠 만나면 진짜 수다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1: 곡 좀 자주 내시고 또 나와주시기를.
2: 아, 또 불러주십시오.
1: 언제든지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 야.
1: 2부 끝곡도 선우정아 씨가 추천해준 인순이의 거위의 꿈 들으면서 선우정아 씨 먼저 보내드리고 저는 3부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스포해서 죄송합니다.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스포해.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스포왕 고영배. 진짜 이야기는 편의점 의자에서 시작된다. 스포왕 편의점. 아우 더워. 아우 나만 덥나? 아유 저 커플은 아주 그냥 둘이 꼭 붙어 다니네. 아주 꼭 붙어 다녀. 어디 보자. 보니까 20대 같은데. 그래 저 나이면 덥지도 않지. 그래 그래. 야 현지야, 너 어디 다녀와? 남친 만났어? 아니 뭐요? 요즘 남자친구 때문에 답답하다고? 왜? 아 남친이 친구가 없어서 너만 만나? 근데 너는 가끔 다른 친구들도 만나고 싶은데 약속 잡을 때마다 남친이 좀 서운해한다고? 아 현지야, 시원한 음료수 두 개 줄게. 음료수 두 개. 일단 더운데 이거 좀 마셔. 너는 좀 딴 사람들도 자주 보는 스타일인데 남자친구는 다른 친구 없어서 맨날 너만 보려고 하니까 네가 딴 약속 잡으면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구나. 현지 조금 혹시 자랑? 근데 이게 심각하게 그럴까? 아, 너 왜 자꾸 딴 친구 만나 막 이렇게 뭐라고 하나? 근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네가 기분이 나쁠 정도면 그거는 좀 곤란하긴 하지. 각자 인생이 있는 건데 네가 다른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면은 말이야. 그치? 근데 그 정도 아니면은 그냥 귀여운 투정 정도 아닌가? 자세히 좀 한번 또 알려줘라 다음에. 알겠지? 그래 안녕. 야 김용 잘 지냈어? 너 저번에 소개팅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 뭐야. 상대방이 애프터를 신청했는데 네가 거절

그랬다고? 뭐? 생각해보니까 한번 다시 또 만나고 싶어졌어? 아니 김용! 아 다시 만나자고 하면 좀 이상해 보이냐고? 이리 와봐. 너 일단 좀 정신이 좀 혼미한 것 같은데 매운 거 라면 줄 테니까 이거 먹어. 왜 그랬어? 처음에는 딱 애프터 신청 받았을 때는 그땐 별로였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자꾸 생각나? 그런 건가?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 싶어졌어? 근데 입장 바꿔서 내가 만약에 애프터를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어. 근데 그 거절했다고 막 부모님의 원수 어떻게 네가 날 거절을 해. 내가 용기 내서 막 부글부글 이러진 않지 않나? 그냥 아 그랬나 보다 했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 아 저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뵈도 괜찮을까 하면 오! 나이스! 이렇고 하지 않을까? 진짜 마음에 들어서 애프터 신청을 했다면 더더욱이나 난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다시 보자 해도 나만의 생각이니까 너무 믿으면 안 돼. 다시 절대 말을 안 하고서 영영 후회하는 것보다는 말해보고 조금 이상해 보이더라도 다시 만나봐야 후회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나는 알겠지? 그래 조심히 가. 어 효찌구나 효찌.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아니 뭐야 짝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너한테 밥을 복스럽게 먹는다고 했어? 이게 긍정의 신호인지 부정의 의미인지 알려달라고. 일단 너는 비타민 음료 비타민 음료 줄게. 이거 좀 마셔. 솔직히 말해도 되겠지? 사귀고 나서는 좋은 뜻으로 할 말인 것 같아. 안 사귀는데 내가 호감이 있는데 상대한테 호감을 얻으려고 밥을 되게 복스럽게 드시네요 이렇게 말하진 않는 것 같아 나는. 아닌가? 할 수 있나? 우와 밥도 되게 복스럽게 먹는다 대박. 아 아니야 이상해. 그렇게 막 그린라이트로 받아들일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잘 되고 있을 때 썸 타거나 사귀는데 밥도 복스럽게 먹고 대박 이러면 막 이제 귀엽다는 뜻일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닌데 심지어 효찌가 짝사랑하고 있는데 혼자 반반으로 했어 반반. 너무 의미 부여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알겠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꼭 알려줘. 들어가.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스포왕 편의점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켄트 비블루의 사랑이라 했던 말 속에서 였습니다. 오늘 편의점에 오늘 다 연애 고민이었나? 오, 그랬네요. 먼저 친구들과 약속을 잡으면 남자친구가 서운해한다고. 아니 근데 이게 난 아무리 생각해도 투정 같은데, 이거를 아니 나는 너만 만나는데 왜 너는 자꾸 다른 친구를 만나겠다 그래. 아, 나 너무 서운해. 이게 좀 너무 궁색하지 않나? 그죠?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자꾸 내가 친구들 만날 때마다 계속 막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자기는 맨날 친구 만나고 너무 바쁘지? 오늘도 친구, 혹시 내일도 친구 만나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하면 짜증이 날 수는 있을 것 같아. 맨날 그거 가지고 뭐라 하면. 근데 그래서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난다면은 대화해야지 뭐. 난 그게 좋아.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좀 너무 신경 쓰여. 그렇다고 여기서 넌 친구 없어? 막 이런 소리 하면 싸우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나는 너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내 친구들과의 시간도 중요하다. 그거 조금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하면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분은 소개팅하고 애프터 신청을 거절했는데 후회가 돼서 다시 만나자고 하는 게 조금 민망한 거 아니냐. 다시 생각해도 전 그러시면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근데 전에 가지고 그때 제가 괜히 거절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각날 줄 알았으면 거절 안 했지. 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잘 지내시냐고. 그냥 뭐랄까 서로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모른 척 그런 느낌으로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뭐 시간 되시면 주말에 식사 한번 하실까요? 이렇게 그냥 하면 상대방이 설령 속으로 지난번에 거절해놓고 왜 이러지 할지언정 그래도 관심이 있으면 그러실까요? 할 거고, 근데 그때 거절당한 게 너무 상처였거나 자기도 그 정도가 아니었다면 예 생각해보겠습니다, 뭐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고 거절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상대방이 왜요? 아니 웃겨서요. 뭐가요? 아니 분명히 그때 거절하셔놓고 이제 와서 다시 뭐 마음이 바뀌셨나봐요? 하면 어차피 만날 필요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러지 않을 테니까 그쪽도 뭐지? 그때 이럴 거면 왜 거절했지? 속으로 생각할지언정 뭐 어때? 그 정도는 내가 염치불구하고 그냥 들어가는 거지. 그러시기를. 자, 마지막으로 짝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복스럽게 잘 먹는다. 근데 이게 그린라이트냐 아니면 좀 부정적인 의미냐. 저희 노래 나갈 때 그 비대위 열렸습니다. 이거 뭐냐 이거. 근데

피디님 같은 경우에는 이 복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경우 나는 그렇게 좋게 안 들린다. 아, 너무 맛있게 드셔서 좋다 뭐 이렇게 하면 몰라도 복스럽게라고 말해버리는 순간 이게 약간 그 기분 나쁠 포인트가 들어갈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알 수 없다. 여기는 의미 부여를 일단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고민이나 하고 싶은 말 있으신 분들은 닉네임을 적어서 사연을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이어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그거, 이건 뭐야? 궁금한 그거 어떻게든 알아보고 유행에 탑승해보는 시간이죠. 요즘 그거! 이번 주 궁금한 거는요. 공포. 아, 여름이니까 공포가 나와줘야 됩니다. 아, 공포. 바로 백룸. 백룸 찾기가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백룸을 찾아요? 이 백룸 요즘 영화 저도 그건 뭔지는 알아요. 2019년도에 그 해외 미물을 이렇게 떴어요. 이게 야 이런 공간 되게 무섭지 않냐? 뭐 맞아 이런 거 있어. 막 수산한 전철역 이게 왜 이게 왜 이렇게 이상한 느낌을 주지? 막 이러면서 그게 인터넷 밈으로 떴는데 그 밈을 유행시킨 그 어린 감독님이 영화까지 찍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6월에 그 백룸이라는 영화도 개봉했는데 이거를 이제 그게 뭐냐면 복도 끝없이 이어지는 쭉 복도 아니면 텅 빈 공간. 근데 이상하게 의자만 하나 덜렁 있고 막 이런 거 묘하게 좀 기괴한 분위기의 장소를 말하거든요. 이런 게 흥하면서 이거를 실제로 찾아가 보는 분들이 이제 생겼나 봐요. 이런 장소를 찾아서 공유하는 백룸 맵 지도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아, 야, 이거를 왜 하죠? 이게 어떤 득이 있지? 뭐가 재밌지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지만 예전으로 치면 그 폐건물 막 전문 탐사, 막 폐병원 막 찾아. 어! 뭐 영화 곤지암이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 폐건물 찾아가면서 너무 싫어. 공포 영화 안 본 지는 오래됐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좀 잔인하고 고어물 같은 거는 이게 막 저는 즐겨 봐요. 뭐 재밌어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봐야 되면 볼 수 있어. 근데 그 귀신. 스릴러 말고 공포. 아 이건 너무 싫어. 놀래키고 막 공포 분위기 막 자아내는 그거는 절대 안 봅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오죠. 지금 딱 그거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옛날 그 M 노래. 나는 널 몰라네 아파오네. 이거 모르세요? 신문화 주연의 M 몰라요? 하지만 노래는 그거 안 듣습니다. 레드벨벳의 피카부.

레드벨벳의 피카부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 신하님들이 보내주신 사연 볼게요. 96055번님. 저 이번 여름에 우산만 3개 샀어요. 야, 이게 공포다. 이게 공포지. 달리 공포야? 왜 내가 꼭 우산 놓고 외출할 때만 소나기가 퍼붓냐고요. 그리고 우산 사면 귀신같이 비가 그쳐요. 아, 열받아. 제가 원래 소란하면 마른 하늘에도 비가 내렸어요. 원래는. 근데 올해 이상해. 요 한동안 비가 진짜 변덕스럽게 왔잖아요. 내가 건물에 들어가잖아? 쏟아져. 나오잖아? 그쵸. 나 요정, 날씨 요정. 나 날씨 요정인가 봐. 몇 번 그랬어요. 그리고 공연도 몇 번 그렇게 좀 피해갔어. 제가 올해 조금 뭔 일이 날라나 봐, 나. 나 이러다 나 국민 가수 되는 거 아니야? 야, 큰일 났네, 이거. 4760, 아, 근데 제가 지금 9605님께 너무 열받는 말씀을. 난 이랬는데. 그럴 때 있죠. 우산은 어쩔 수 없어. 인생에 좀 져야 하는 손에? 안고 가야 하는 손에 중에 하나예요, 우산은. 우산 가지고 이득 보는 사람 없습니다. 4760님. 아, 갑자기 바프 찍겠다고 남편이 설쳐요. 뭐에 꽂혔는지 수염도 기르겠다고 하고 제발 그런 짓은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듣는 척도 안 해요. 안성민 씨! 성민 씨는 남자다운 거랑 안 어울리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꼭 저 들으라고 하는 말씀 같은데 저도 요즘 수염에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발모제까지 또 생각해봤는데 아, 손으로 X자를 근데 이게 왜 자꾸 그러시냐고 팬들이 물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진짜 멋진 사람은 스타일리시한 사람은 다 수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염을 길러서 멋있어지겠다는 게 아니에요. 멋있는 사람은 수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건 멋있어지고 싶다는 말입니다. 가수로서 여러분 앞에 서는 사람으로서 멋있어지고 싶다는 거 책임감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한 번쯤은 길러봐야 되는데 수염. 은빛님, 제가 7살 때 엄마가 사주신 피아노가 있는데요. 이젠 아무도 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먼지만 쌓이고 자리만 차지해서 이제 보내주기로 했어요. 20년 넘게 제 방 한구석에 있던 거라 그런지 막상 버리려니 마음이 조금 그렇네요. 크, 피아노는 20년째 내 방에 있었다면 뭐 내가 아끼던 옷처럼 옷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떡하니 나와 같이 그냥 20년 내내 숨을 쉰 거거든요. 내 눈에 보이는 곳에서. 그래서 그게 빠지면 진짜 허전하긴 할 거야.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래도 그거 잠깐입니다. 그거 잠깐이에요. 그 오래 타던 내 첫 차 팔 때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새 차 사잖아요. 새 차 막 뽀뽀해요. 막 뽀뽀해. 막 껴안고 막 거기서 잔다 그래. 막.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의미가 있어도 물건이니까 걱정 마시고 정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키스 오브 라이프의 백 투 미.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저기요, 요즘 무슨 노래 들으세요?
3: 네? 저요? 요즘 제가 듣는 노래 여러분께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릴 노래는요, 0K의 샤따돌 뛰어들어 내 침대 속 그러 눈물로 젖어버리 마필로우 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긴 게 아니고 제목은 샤따돌고요. 제가 챌린지도 같이 하기도 했지만 그 전에 방송 녹화를 같이 하면서 발매 전에 라이브를 들었어요. 와, 근데 진짜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실 완전한 무대가 아니고 녹화 현장에서 가볍게 부른 거였는데도 라이브를 너무 잘하고 노래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뭐 영케이 씨 라이브 잘하는 거야. 이제 온 국민 모르는 사람 없지만은 이번 노래 유난히 그 친구는 계속 발전하고 있구나. 뭔가 창법을 좀 바꾸려고 노력 중이라더니 진짜 조금 바뀐 것 같네 싶기도 하고 리스펙을 보내며 들려드립니다. 영케이의 Shut the Door.

다음 주에 뭐 해요? 준비하면서 이 노래 같이 들을래요? Get Ready With You 플레이리스트. 오늘 플레이리스트의 주인공은 3094님입니다. 제가 취미로 칵테일 만드는 걸 배웠는데요. 이거 어디에다 써먹나 했는데 다음 주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대요. 이날 친구들 앞에서 바텐더처럼 그동안 배운 거 다 만들어줄 건데요. 더 분위기 있어 보이려고 지금 예쁜 잔까지 사놨다는 거. 아 근데 저 지금 너무 신난 거 티나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배운 거 써먹는데 당연히 신나죠. 예쁜 잔까지 샀는데 당연히 신나지. 근데 이제 제가 걱정인 건 요거 이제 딱 한번 만들어주고 나면 급격히 식을 위험성이 있다. 다 이루고 나서 마음이 짜게 식을 수가 있거든요. 부디 그러지 않고 열정이 계속되기를. 궁금하네. 그 칵테일 만드는 거 어디까지 배우셨어요? 이게 진짜 많던데 종류가. 좋습니다. 상공구사님을 위한 플리. 제목은 마티니 한 잔에 맡겨둔 우리의 밤. 지금 띄워드릴게요.

자, 오늘은 친구들과 칵테일 만들어 마시면서 분위기 내고 싶다. 잔까지 딱 사놨다. 해주신 우리 3094님을 위해서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에즈라 콜렉티브 피처링 올리비아 딘의 No One's Watching Me, 하이에이터스 카이오테의 나카마라, 켄드릭 라마 피처링 시저의 루더, 이렇게 세 곡 들려드렸고 3094님께 커피 쿠폰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술 좋아하시는 분들 칵테일 배우고 막 조주 기능사 칵테일 자격증 뭐 이런 거 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너튜브 보면 그거 막 알려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커피 좋아하는 스포왕은 바리스타 자격증 따보고 싶은 생각은 없나요? 저는 그 사고의 연결을 공감을 잘 못하겠어요. 커피가 좋아. 자격증을 따고 싶다까지 전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좋으면 좋은 거지 뭐. 근데 커피가 좋아. 그라인더를 사고 싶다. 원두를 사고 싶다. 여기까지 잘 연결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격증을 따고 싶다. 게을러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 여러분의 계획 미리미리 스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에게는요. 이렇게 좋은 노래 플리와 커피도 선물로 드립니다.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아우, 윤상 선배님. 윤상의 너에게.

너에게 윤상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욤욤님이요. 스포왕 먼저 주무소서. 에? 저는 지금 24시 카페에서 알바 중이에요. 남들 잘 때 돈 버는 삶 너무 기쁘당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24시간 카페에서 밤새 일하시면서 저희 라디오를 들어주고 계시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윰윰님. 하지만 남들 돈 벌 때 주무시지 않으시나요? 이게 그 뮤지션의 함정이거든요. 나 맨날 밤새 곡 써. 난 맨날 잠도 안 자고 음악해. 근데 남들 일할 때 자거든요. 그럼 사실 같더라고요. 근데 잠을 안 잔다는 걸 되게 제 자신이 의미 부여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제 얘기. 욤욤님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 근데 물론 그래도 사람이 인체 자체가 밤에 자게 설계가 돼 있으니까 더 고생스럽긴 하지 고될지. 부디 건강 챙겨가면서 일 잘하시길 바랍니다. 7695님. 아직도 스포왕 토, 일, 이틀하는 거 적응 안 돼서 방금 일요일인 줄 알았어요. 와, 내일 출근해야 하는 줄 알고 너무 놀랐네. 아, 이렇게 일요일마다 제 목소리를 듣고 일주일을 마무리하신 분들은 토요일에 제 목소리를 딱 들으면은 그 파블로프의 개처럼 내일 월요일인가? 이렇게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어. 감사하네. 그동안 일요일마다 무조건 들었다는 증거네. 7965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스포왕 또 스포왕 차트로 함께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번 한 주 가장 인기 있었던 K-아티스트를 음악도 들려드릴 거니까 잊지 말고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끝곡으로 다음 주 토요일 게스트 스포하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다혜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혼자 있고 싶구나.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 아워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속닥속닥 영화 이야기 매직아워 스페셜 F. 지난 7월 23일 작가 히가시노 게이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 넘는 세월 동안 100권이 넘는 책을 썼고요. 그 가운데 많은 작품이 영화로 만들어졌죠. 오늘 그가 남긴 이야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F 영화로 만나는 히가시노 게이구.

1999년 영화죠. 타키타 요지로 감독의 비밀 사운드 트랙에서 우자키 류도의 스코어 천사의 한숨이었습니다. 이 곡에 가사를 붙이고 타케우치 마리아가 부른 게 이제 주제가인데 오늘은 사운드 트랙에 실려있는 천사의 한숨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시작해봤습니다. 1998년 52회 일본 추리작가 협회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비밀이라는 소설. 이 소설이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좀 본격적인 출발이라고 해도 좋을 겁니다. 40살에 이 비밀이란 작품이 크게 화제가 되고 사랑받으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작품들은 다 그 뒤에 나온 작품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비밀. 98년에 나온 책인데 99년에 바로 히로스에 료코 주연의 영화로 만들어졌죠. 엄마의 영혼이 딸에게 들어간다는 설정. 에서 시작하는 이야기 비밀. 이게 프랑스에서도 나중에 영화로 만들어져요. 같은 원작을 바탕으로. 김지연 씨 집에 히가시노 게이고 책 수십 권이 있는데요. 영화로는 잘 못 봤어요. 그래도 비밀은 본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많은 분이라 아마 그럴걸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가운데 한국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사랑받은 작품은 역시 비밀이 아닐까 싶어요. 비밀. 1958년에 태어나서 2026년 7월 23일에

0: 세상을 떠난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 정말 책 읽기를 싫어하는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런 나조차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을 쓰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책 진짜 안 읽고 싫어했대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추리소설을 읽으면서 생각이 바뀌고, 회사에 취직해서 회사에 다니다가 열심히 소설을 써서 27살에 등단을 했고요. 그 뒤로 100권이 넘는 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 그의 많은 작품이 드라마로 또 영화로 만들어졌거든요. 그 중에서 어떤 작품이 있는지 우리에게 비교적 좀 잘 알려진 작품들 중심으로 오늘 한 시간 동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F, 영화로 만나는 히가시노 게이고. 그 첫 작품은 비밀이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밤과 새벽 사이 잠들지 않는 심야 영화관 FM 영화음악. 주말은 테마가 있는 영화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웃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2009년 작품이죠. 백야행 하얀 어둠 속을 걷다 사운드 트랙에서 타락천사 정연수의 스코어였습니다. 손예진, 한석규, 고수 이 배우들이 출연한 백야행 하얀 어둠 속을 걷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작품 역시 원작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입니다. 1999년에 출판된 백야행이라는 작품. 드라마로는 일본에서 먼저 만들었거든요. 2006년에 아야세 하루카가 이제 주연을 맡은 드라마로 먼저 만들었는데 영화로는 2009년에 한국에서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2011년에 일본에서도 이제 백야행을 영화로 만들게 되죠. 근데 드라마에 비해서 영화는 늘 좀 태생적인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그 방대한 이야기를 한편으로 담으려니 힘에 부친다라는 평가를 받긴 했지만 저는 백야행 재밌게 봤습니다. 하얀 어둠 속을 걷다. 손예진, 한석규 모두 기억에 남지만 저는 특히 고수 씨의 연기가 이 영화에서는 제일 기억이 나요. 백야행. 이번엔 일본 백야행의 노래를 준비해 봤습니다. 시바사키 코우가 부른 그림자.

시바사키 코우가 부른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먼저 백야행 드라마에서 그림자 카게라는 노래, 그리고 이어서 용의자 X의 헌신 영화에서 최애, 한국에서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노래로 나중에 2AM이 리메이크하기도 했던 바로 그 노래죠. 시바사키 코우. 그리고 후쿠야마 마사하루가 아마 기타를 연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용의자 X의 헌신. 김수정 씨께서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 중에서는 아무래도 용의자 X의 헌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보통 히가시노 게이고를 이제 이렇게 기사에서 쓸 때 그의 대표작들을 앞에 붙이잖아요. 뭐뭐뭐의 작가, 뭐 히가시노 게이고가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쓸 때 항상 언급되는 게 뭐 비밀, 그리고 백야행, 용의자 X의 헌신, 이제 그런 작품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조금 있다가 소개해드릴 몇몇 작품이 함께 언급이 되는데 이제 그 정도로 히가시노 게이고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빠지지 않는 게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작품이고, 이 영화는요, 그러니까 드라마 갈릴레오의 극장판이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가 일종의 시리즈물도 많이 썼는데 이 용의자 X의 헌신은 탐정 갈릴레오 시리즈의 한 편으로 이렇게 보통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이 작품이 134회 일본 나오키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 전에 5번 후보가 됐는데 계속 이제 상은 못 받았대요. 앞에 말씀드린 비밀이나 백야행도 다 나오키상 후보였는데 그러다가 6번째, 더 이상 안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상을 준 게 2005년에 바로 이 소설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을 2008년에 영화로도 만들었죠. 후쿠야마 마사하루가 바로 그 탐정 갈릴레오 시리즈를 이끌어가는 천재 교수 유가와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걸 한국에서 2012년에 용의자 X라는 작품으로 만들어요. 유승범, 이호원 이렇게 등장하는 방은진 감독의 영화로 만들게 되는데 일본 용의자 X의 헌신은 그 탐정 갈릴레오 시리즈의 연장선에서 나온 작품이라 그 후쿠야마 마사하루의 캐릭터가 중요한데 한국에서는 이 작품만 따로 영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연속성을 살리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그 후쿠야마 마사하루가 연기하는 캐릭터는 좀 애매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유승범, 이호원 씨가 주연을 맡은 그 두 캐릭터에 집중하는 영화로 조금 다르게 각색이 되었죠. 용의자 X의 헌신.

저도 무척 재밌게 본 그 작품 역시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이 원작입니다. 이 용의자 X의 헌신이 포함되어 있는 탐정 갈릴레오 시리즈 가운데 영화로 만들어진 건 용의자 X의 헌신 말고도 한여름의 방정식 또 침묵의 퍼레이드 이런 작품들이 다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 중에 영화로 기억하는 작품은 이거 방황하는 칼날. 이것도 역시 한국에서 일본에서 모두 만들어졌거든요. 정재영 씨가 주연을 맡은 한국 영화 방황하는 칼날은 2013년에 영화로 만들어졌고요. 일본에서는 2009년에 또 역시 방황하는 칼날이라는 영화가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대표작들, 네, 히가시노 게이고를 대표하는 작품들의 방황하는 칼날도 항상 들어가죠. 비밀, 용의자 X의 헌신, 백야행, 방황하는 칼날, 그리고 이 소설로 유명한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 이렇게 나오는 또 하나의 소설은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2012년에 발표한 소설인데 이 작품으로 히가시노 게이고에 입문한 또 새로운 독자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구혜찬 씨도 전에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정말 재밌게 읽었다고 추운 날 훈훈한 이야기가 읽고 싶어서 오랜만에 책장에서 꺼내봤습니다. 오래된 책 특유의 향기와 감동적인 이야기가 저를 행복하게 만드네요 하시면서 그 사운드 트랙에서 리본이라는 노래도 신청하셨죠. 2017년에 영화로 만들어졌거든요.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에서 그 셀이라는 캐릭터가 부른 리본이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F.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가운데 영화로 만들어진 작품들 떠올려보고 있습니다. 영화로 만나는 히가시노 게이고. 두 곡 듣고 왔죠.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에서 리본. 야마시다 타치로의 노래를 카도와키 무기가 부른 노래 먼저 들려드렸고, 지금 끝난 노래는 녹나무의 파수꾼이라는 작품에서 멜로디 오브 메모리스. 였습니다. 칸노 유고의 스코어였고요. 김요한 씨께서 신청하셨어요.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별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소설 정말 많이 읽고 영화도 많이 봤는데 너무 아쉽네요. 남겨주신 작품들이 다른 사람에게 염원으로 남겠죠. 농나무의 파수꾼 가운데 멜로디 오브 메모리즈 신청합니다. 라고 하셔서 들려드렸고요. 2020년에 발표된 소설 녹나무의 파수꾼. 녹입니다. 녹. 기억받침. 소원을 들어준다고 소문난 신비한 녹나무와 그 녹나무의 염원을 빌려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 나무를 관리하게 된 녹나무의 파수꾼 레이토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 이걸 2026년, 얼마 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어요. 히카시노 게이고 작품 가운데 애니메이션은 처음이었대요. 그게 바로 녹나무의 파수꾼. 그리고 히가시노 게이고 부고 듣고 임여섭 씨는 인어가 잠든 집을 떠올려 주셨고, 구혜찬 씨, 아까 그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좋아하신다는 구혜찬 씨 역시도 인어가 잠든 집 책, 영화 다 좋았다고 해주셨거든요. 2015년에 히가시노 게이고의 데뷔 30주년 기념 작품으로 발표한 소설 인어가 잠든

있는 집을 이제 3년 뒤 2018년에 츠츠미 유키코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츠츠미 유키코 감독 영화 좀 많이 봤는데 연애사진, 내일의 기억, 붕대클럽, 또 20세기 소년, 또 백이라고 하는 음악 영화도 있었고요. 그 감독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한 인어가 잠든 집. 뇌사에 빠진 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부의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어가 잠든 집. 이 작품 역시 원작은 히가시노 게이고입니다. 2018년 영화 인어가 잠든 집에서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야카가 부릅니다. 아이코토바.

노래 두곡 듣고 왔습니다. 인어가 잠든 집에서 아이코토바 아야카의 노래, 그리고 지금 끝난 노래는 2018년 영화 라플라스의 마녀에서 페이디드 앨런 워커의 노래였습니다. 인어가 잠든 집과 같은 해 2015년에 발표한 소설 라플라스의 마녀. 이 작품은 미이케 다카시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어요. 라플라스의 마녀. 그 밖에도 2002년 소설 호숫가 살인사건은 아오야마 신지 감독이 야쿠쇼코지를 주연으로 2003년에 영화로 만들었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구혜찬 씨가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2021년에 발표한 소설 백조와 박쥐를 영화로 만들어서 올 가을에 이제 공개를 한다고 하네요. 마츠무라 호쿠토와 이마다 미오 배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 원작 정말 재밌게 봤는데 영화 어떻게 했을지 기대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은 히카시노 게이고의 편지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2006년 영화 편지라는 작품도 기억에 난다고. 많은 분들이 히카시노 게이고의 부고를 듣고 이렇게

김현우 씨. 저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가가 교이치로 시리즈를 꽤 좋아해서 아베 히로시 배우가 주연을 맡은 그 작품들이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신참자, 기린의 날개, 기도의 막이 내릴 때 이런 작품들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 관계를 풀어가는 흐름을 아끼고 좋아했습니다. 언젠가 유가와 교수와 같이 만나 한 공간에 있을 세상을 꿈꿨는데 너무 이른 작별에 먹먹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 흐르는 곡이 2018년에 영화로 만들어진 기도의 막이 내릴 때, 역시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그 작품에서 주주의 도쿄라는 곡입니다. 유진영 씨의 사연이 저의 마지막 인사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히가시노 선생님 덕분에 책 속에서 즐거웠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면하소서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F 영화로 만나는 히가시노 게이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집 앞이야. 항상 내가 널 기다리던 오늘이야 할 날이야. 항상 내가 망설이던 무더운 열대야. 너와 걷고 싶은 너와 있고 싶은 나 기다릴게.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Thank you.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0: 1833-6515 GS건설.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한 잔, 또 한 잔을 마시고 취하는 건 마찬가지지. 이 밤도 외로움에 잠 못 이루고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작정 하나 지금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흔히 집을 나서는 순간 다 돈이다 라는 말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주말에 굳이 집을 나서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쩌면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가는 그 기분을 돈을 주고 사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살다 보면 때때로 너무 신나서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하면서 깜짝 놀라는 그 기분이 그리워지기도 하잖아요. 요즘도 휴가철이라 집을 나서서 어디론가 향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왕 돈 쓰는 거. 아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 싶을 만큼 즐거운 시간 보내고 그 짜릿한 기분을 제대로 만끽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8월 2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8월 2일 일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김건모의 여행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삼겹살 1인분의 평균 가격이 2만 원이 넘었다는 거예요. 아니 삼겹살은 가성비 좋아서 먹는 거 아닌가요? 물론 맛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고기류 중에서 싸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삼겹살이어서 전 정말 좋아하고 자주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없는 고기가 됐더라고요. 하지만 여행을 가서는 우리 가성비보다는 가심비를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 나의 심리적 만족도가 얼만큼인지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여행 가서 삼겹살 먹으면 좋죠. 특히 제주도 삼겹살 너무 맛있잖아요. 갑자기 먹고 싶네요. 네, 매주 일요일엔 클래식한 라디오 함께하죠. 김기...

0: 작가님과의 만남 준비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새아침 문자창, 미니창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7: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9: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클래식은 영원하다. 클래식한 라디오. 새 아침 일요일의 남자입니다. 김경 작가님 어서 오세요.
6: 네, 반갑습니다. 클래식 읽어주는 남자 김경입니다.
5: 네, 저 깜짝 놀랐잖아요. 오늘 보고 작가님이 언젠가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요즘은 새벽에 택배 알바를 하신다고요?
6: 그렇죠.
5: 너무 깜짝 놀랐어요.
6: 네, 새벽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가 정말 하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새벽에 이제 우유 알바, 우유 배달 알바를 제가 한 5개월, 6개월 정도 했을 네. 때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택배 알바 하고 있습니다.
5: 그렇게 부지런하게 살면서 더 일을 하시다니 진짜 존경스럽기까지 하네요.
6: 네, 왜냐하면 새벽이 아니면 제가 사실 추가적인 어떤 일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뭐 연습도 있고 네. 특히 공연이 언제 어떻게 잡힐지 그쵸. 모르니까 새벽에 공연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5: 맞아요,
6: 네, 그래서 새벽 시간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5: 아, 그러니까 반성하게 되네요. 항상 게으르게 이것조차 힘들다고 하는 나 자신, 나 너무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6: 보통 기상 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5: 저는 뭐 늦게 일어날 수 있으면 늦게 일어나고 싶어하죠. 네. 좀 빈둥거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부지런하고 좀 보람차게 사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6: 그렇죠.
5: 네,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평균을 맞추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 양 극단에서 이제 네. 가운데를 맞추는. 네. 좋습니다.
5: 어쨌든 대단하시네요. 체력이 제일 부러워요. 그 할 수 있는 체력.
6: 아무래도 매일 꾸준히 러닝을 뛰기 때문에 이제. 러닝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5: 감탄을 금치 못하네요, 제가. 반성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클래식한 라디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함께할 주제는 무엇인가요?
6: 네, 오늘의 클래식한 라디오 주제.

0: 는 작곡가 집중 탐구 까미유 생상스입니다. 네. 19세기 프랑스 음악을 대표하는 거장이죠. 네. 모차르트에 비견될 만큼 천재적인 신동으로 이 음악 활동을 시작해서 80이 넘는 나이까지 장수하면서 수많은 작품을 남겼던 작곡가인데요. 이 생상스의 탄생부터 말년까지 생애 연대기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서 그가 남긴 명곡들 한번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1: 네, 놀라운데요. 모차르트에 비견될 만큼 천재적인 신동으로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어느 정도였길래 신동 소리를 들었나요?
0: 네, 일단 1835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고요. 이 만 2살에서 3살부터 친척에게 피아노를 배우고 그때부터 치기 시작했다고
1: 일찍
0: 합니다.
1: 시작했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5살 무렵에 자신의 첫 번째 작품을 작곡했고 10살 이전에 이미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작품으로 대중들 앞에서 연주하면서 자신의 천재적인 이 재능을 알렸다고 합니다.
1: 네, 5살에 근데 작품을 작곡했다는 거는 악보를 남겨뒀다는 의미죠?
0: 그렇죠.
1: 네. 어떻게 그런 5살이 이렇게 악보를 그릴 생각을 했을까요?
0: 만 5살이니까 이제 우리나라 나이 아니,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 정도 되겠죠.
1: 네.
0: 네. 이러한 천재성을 바탕으로 파리 음악원에 입학한 이후로부터는 체계적인 연주와 작곡 공부를 통해 젊은 음악가로서의 기반을 쭉쭉 다져 나갔습니다. 여러 콩쿠르를 석권하면서 뛰어난 피아노 연주 실력과 창작력으로 일찍부터 프랑스 음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인물로 생상스가 이 음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 탄탄했네요.
0: 그렇죠.
1: 네.
0: 자, 생상스의 첫 번째 작품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피아노 협주곡 2번 G단조 중 2악장 준비해 봤는데 30대 초반에 작곡한 작품입니다. 피아니스트였던 안톤 루빈슈타인의 요청으로 단 3주 만에 완성한 작품이고요. 일반적으로 협주곡의 2악장은 느린 악장으로 주로 작곡이 되고 꼽히지만 네. 이 생상스는 이 곡의 2악장을 톡톡 튀는 리듬과 경쾌한 피아노 선율이 펼쳐지도록 작곡했습니다.
1: 다르게 했군요.
0: 그렇습니다. 네. 청년 생상스의 재기 발랄함과 화려한 테크닉이 잘 드러나는 아주 유쾌한 그런 선율 속으로 첫 번째 곡 빠져보겠습니다.
1: 네, 청년 생상스 어떻게 작곡을 했는지 함께 감상해 보시죠. 피아노 협주곡 2번 G단조 2악장입니다.

0: 생상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지단조 2악장 감상하고 오셨습니다.
1: 네.
0: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발랄하게 통통 튀는 느낌이네요.
1: 그렇죠.
0: 피아노를 건반을 가볍게 친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듣기 편했던 것 같아요.
1: 네. 일반적인 2악장이랑 확실히 다른 느낌이죠.
0: 네. 말씀하셨잖아요. 보통 클래식 협주곡의 2악장은 느리고 서정적인 악장으로 배치가 된다고. 왜 생상스는 다르게 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 여기에 대한 음악적인 평가는 어땠나요?
1: 이 곡이 이렇게 유쾌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폴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였던 지그문트 스토요프스키라는 피아니스트가 이 협주곡을 또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바흐로 시작해서 오펜바흐로 끝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0: 네.
1: 바흐는 뭐 잘 아시죠?
0: 네네.
1: 여기서 오펜바흐라는 작곡가는 또 경쾌하고 유머러스한 오페레타를 쓰던 작곡가가 바로 오펜바흐였습니다.
0: 그래서 생상스가 이렇게 결이 비슷하게 간다 이런
1: 그렇죠.
0: 의미겠군요.
1: 네.
0: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청년 생상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어요. 계속 이어가 볼까요? 프랑스 음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 됐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기대였을까요?
1: 네, 1860년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생상스는 파리 음악계의 중심 인물로 자리 잡으면서 여러 거장들과 또 깊이 교류했는데요. 특히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파블로 데 사라사테와의 만남은 그의 음악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 사라사테의 뛰어난 연주에 매료된 생상스는 그를 위한 바이올린 작품들을 또 쭉쭉 써내려갔는데요.
0: 그렇군요.
1: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라는 작품입니다.
0: 네?
1: 제목이 좀 어렵게 느껴지죠.
0: 네. 네.
1: 이게 하나하나 뜯어보면 또 쉬운데 느린 도입부인 서주로 시작되고요. 그리고 주제가 반복되는 론도 형식이 쭉 펼쳐지면서
0: 네.
1: 카프리치오소 즉 자유롭고 경쾌한 기상곡풍으로 이 곡이 펼쳐진다라는 뜻입니다.
0: 그 형식을 그냥 그대로 나열을 한 거라고
1: 맞아요,
0: 보면
1: 맞아요.
0: 되겠네요.
1: 제목을 알면 제목을 보면
0: 네.
1: 이 음악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딱 보이는 네, 그런 형식이라고
0: 그렇군요.
1: 볼 수 있겠죠. 사라사테에게 현정된 이 곡은 바이올린의 화려한 연주 기교와 생상스의 정교한 관현악법이 조화를 이루면서 오늘날까지 사랑받는 명곡이 됐습니다.
0: 네.
1: 조금 익숙한

0: 선물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 그래요?
0: 네네. 바이올리니스트 이작 펄만의 연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1: 네, 귀 기울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스입니다.

0: 네, 클래식한 라디오 이번 주에는 작곡가 집중탐구 카미오 생상스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들으신 곡은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였습니다.
1: 네.
0: 확실히 처음에는 느리게 갔다가 갑자기 막판에 휘몰아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네요.
1: 그렇죠.
0: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와, 바이올리니스트들 힘들겠다. 이게
1: 그렇죠.
0: 확확
1: 예.
0: 분위기가 바뀌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1: 맞아요.
0: 그 표현이 너무 잘 되는 악기가 바이올린이라고 해야 할까요? 듣다 보면은 연주자들이 연주하기에 엄청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1: 맞습니다.
0: 네.
1: 이 연주자들의 기술적 역량과 이 음악적 매력을 동시에 증명해야 하는 곡이기 때문에 뭐 이작 펄만, 정경화, 뭐 야샤 하이페츠 같은 세계의 거장들부터 젊은 연주자들에 이르기까지 꼭 거쳐

0: 하는 이 필수 레퍼토리로 꼽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바이올리니스트들에게 약간 시험대에 오르는 느낌을 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또 할 수 있겠죠.
1: 그러니까요. 만만치 않겠다 싶었어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1: 제가 약간 다 불안불안하달까요?
0: 근데 이런 곡들이 딱 이 연주 레퍼토리에 써 있으면 시작하기 전부터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걸 한다고?
1: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이 리스트, 그러니까 어떤 곡을 연주하겠다는 그 리스트들이 있잖아요.
0: 그쵸.
1: 그거는 보통 누가 정해요?
0: 그 연주자가 이제 정하는 거죠.
1: 연주자가 나 이 곡 하겠다?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면 본인도 어느 정도 자신 있고 내 실력이 이쯤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또 고른 걸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맞습니다.
1: 그 본인의 어떤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도 하고요.
0: 맞습니다.
1: 그렇군요. 앞서서 이렇게 생상스가 파리 음악계 중심 인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까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생상스 그 이후 행보는 또 어땠나요?
0: 네, 1870년대 생상스는 이 주도권을 쥐고 있던 독일 음악으로부터 프랑스 음악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프랑스 국립음악협회 창립을 주도했습니다. 자신의 작품에도 또 이러한 정신을 담았는데 특히 문학적 서사를 관현악으로 풀어내는 이 교향시라는 장르를 프랑스 음악 적극적으로 도입했는데요.
1: 네.
0: 이 독일식의 고전적인 규칙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악기의 다채로운 음색을 실험하며 프랑스만의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간 이 1870년대 생상스였습니다.
1: 네.
0: 이러한 혁신적인 시도의 중심에 있는 대표 작품이 바로 죽음의 무도라는 작품인데 한밤중 해골들이 바이올린 선율에 맞춰서 춤을 춘다라는 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로서는 드물게 오케스트라의 실로폰을 도입해서 이 해골들의 뼈가 달그락달그락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를 실로폰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1: 그렇군요.
0: 네, 기괴하면서도 유쾌한 이 무도풍 선율이 뒤섞이는 이 곡은 이후 큰 인기를 얻으면서 또 생상스의 대표 작품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1: 네, 김연아 선수가 또 이 곡으로 안무를
0: 그렇죠.
1: 짠 적 있죠.
0: 아주
1: 네.
0: 유명한 무대였죠.
1: 네, 작가님의 설명만 들으면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 또 그려지기도 하거든요. 해골들이 달그락달그락거리는 그 음악의 표현을 어떻게 했을지 이 곡은 어디에 중점을 둬서 들으면 좋을까요?
0: 이게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하셨는데 네. 사실 전혀 무서운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1: 아, 그래요?
0: 일단 무도 그러니까 네. 죽음의 무도 중에 죽음보다 무도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해골들이 무도회를 추는 네. 이 12시 종이 처음 시작하면 종이 댕댕댕 12번 울리거든요.
1: 아, 그래요? 12번?
0: 거기에 이제 해골들이 깨어나서 이제 무덤가에서 다 같이 춤을 추다가 마지막에 오보에가 빡빡빡빡 하고 이렇게 닭소리를 표현을 해요. 숱하게 울음소리를.
1: 경쾌한 곡이니까.
0: 네, 그걸 마무리로 이제 해골들이 다시 시무룩하게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그 서사가 있는 곡입니다.
1: 약간
0: 네.
1: 애니메이션 중에 유령들의 결혼식을
0: 약간
1: 하는.
0: 그런 느낌이에요.
1: 그렇죠. 네. 그런 걸 상상하면서 들으면 되겠네요.
0: 그렇죠.
1: 바로 감상해보겠습니다.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입니다.

0: 네,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 함께 들어봤는데요.
1: 네.
0: 아, 제가 이 김연아 선수의 쇼트 프로그램 이 작품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 작품으로 2009년 세계선수권 우승을 차지했어요. 근데 이제서야 이 안무를 이해했어요. 이 설명을 듣고.
1: 근데
0: 처음에 도입부가 빰빰빰빰빰 이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약간 뭔가 깨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요. 그게 유령들이 일어나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1: 그쵸.
0: 이거 알아야 된다니까요. 모르면 그냥 하는구나. 아름답다 이렇게만
1: 이쁘다.
0: 생각하는데
1: 그쵸.
0: 안무 하나에 어쨌든 다 의미가 있었을 텐데 어린 이영은은 네, 그냥 보기만 했다.
1: 보면서 감탄했다.
0: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죽음의 무도까지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명곡을 남긴 생상스한테도 힘든 시기는 물론 있었겠죠. 어땠나요?
1: 그렇죠. 저희가 이제 작곡가 집중 탐구하면서 항상 한 곡지 정도는 힘들었던 순간을
0: 그쵸.
1: 저도 늘려고 하는데
0: 네.
1: 생상스의 삶에도 1878년 아주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두 아들을 불과 6주 간격으로 모두 잃게 된 것인데요. 장남이었던 앙드레는 아파트 창문에서 떨어져서 에? 사망했고요. 6주 뒤 차남 역시 병으로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0: 네.
1: 이 비극의 원인이 아내의 부주의와 태만이라고 여기면서 생상스는 아내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결국 아내와의 이별로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가정이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던
0: 네.
1: 그런 생상스였습니다. 이 대외적인 성공 뒤 깊은 슬픔을 홀로 견뎌야 했던 그런 아픈 시기였는데 이 시련 속에서도 감정을 과장해서 음악에서 터뜨리기보다 절제된 형식 속에서 담아내고자 노력했던 생상스였어요. 그래서 다음 작품인 이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 이 작품 역시 약간 생상스의 그런 면모가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0: 네.
1: 생상스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잔잔하게 흔들리는 피아노 반주 위로 첼로가 우아하고 서정적인 선율을 쭉 펼쳐나가는데 그 모습이 이제 백조와 닮아 있고요. 동물의 사육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총 14곡 중에서 생상스가 생전에 유일하게 출판을 허락했던 곡입니다.
0: 출판을 허락했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도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는 뜻인가요?
1: 그렇죠. 세상에 공개했다는 뜻인데 이 생상스가 동물의 사육제가 발표되면 약간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을까. 좀 음악이
0: 그렇구나.
1: 단순하고 쉽고 뭐 동물을 표현한 거니까. 그래서 공개하지 않았어요. 딱 유일하게 한 곡, 이 백조만 공개했습니다.
0: 그만큼 이제 자신을
1: 맞아요,
0: 잘 표현을
1: 맞아요.
0: 했다는 뜻이겠죠.
1: 네.
0: 바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4: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3: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5: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네,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생생스의 동물의 사육대 중 백조였습니다.
3: 네.
2: 아, 마음이 확 편안해지네요.
3: 그렇죠.
2: 침대에 누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3: 맞아요, 맞아요. 네. 피아노 반주 위로 이렇게 네. 쭉 깔리는 첼로 선율이었습니다.
2: 그 약간 호수 위에서 백조들이 이제 지나다니는 그런 모습을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3: 네, 맞습니다.
2: 곡의 제목이 동물의 사육대 중 백조예요. 그러면 다른 동물들을 담은 곡들도 있는 거겠네요.
3: 맞습니다. 동물의 사육대는 제목 그대로 이 다양한 동물들의 특징과 습성을 음악으로 유쾌하게 묘사한 모음곡이었는데 총 14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암탉과 수탉, 당나귀, 거북이, 코끼리, 캥거루 등등 곡마다 다양한 동물을 또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2: 전혀 상상이 안 되는데요. 당나귀, 코끼리, 코끼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캥거루는 어떻게 표현했을지.
3: 언제 한번 준비해봐야겠네요.
2: 네.
3: 근데 그 음악을 듣고 있으면 진짜 그 동물들이 떠올라요.
2: 아, 그래요? 네. 약간 세뇌 아니고요?
3: 아, 진짜 기가 막히게 묘사합니다.
2: 정말요?
3: 정말로.
2: 언제 한번 준비해주세요.
3: 준비해야겠네요.
2: 네,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클래식한 라디오 작곡가 집중탐구 카미유 생상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역시 귀를 사로잡는 흥미로운 곡들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벌써 마지막으로 가야 하네요.
3: 네.
2: 어떤 작품이죠?
3: 자, 1870년대 후반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생상스에게 큰 성공을 안겨준 또 다른 작품이 하나 탄생했는데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라는 오페라였어요.
2: 네.
3: 80세가 넘는 고령에도 지휘자와 피아니스트로서 세계 각지를 누비면서 왕성한 연주 활동을 이어갔던 생상스였는데 특히 따뜻한 날씨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년에 북아프리카 알제리를 자주 찾으면서 휴식과 창작 활동을 병행했다고 해요. 그러다 1921년 알제리 여행 중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굉장히 장수한 작곡가예요.
2: 그러네요.
3: 사실 그때 당시로서는 네, 86세니까. 프랑스 기악 음악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거장 생상스의 삶을 오늘 한번 알아봤고요.
2: 네.
3: 마지막 작품은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바카날이라는 곡 들으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페라의 산막에 등장하는 관현악 무곡이고요. 술과 쾌락의 신 바쿠스를 찬미하는 광기 어린 축제 분위기와 이국적인 중동풍 선율이 특징인 곡입니다. 제가 생상스 작품 중에서
2: 네.
3: 이 작품에 최근에 꽂혔어요.
2: 아, 그래요?
3: 진짜 그 약간 이국적인 중동풍 느낌이 여름이어서 그런지 약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뻗어가는 선율들에 좀 귀가 가더라고요.
2: 아, 그렇군요. 이 곡도 무곡이기도 하고요.
3: 맞아요.
2: 술과 쾌락의 신이어서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광기 어린 축제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이런 분위기는 어떤 음악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3: 일단 처음에는 굉장히 나른하고 요염한 오보의 솔로로 시작이 됩니다.
2: 중동풍이니까요.
3: 그렇죠.
2: 네.
3: 그러다가 점점 리듬이 빨라지고 악기들이 늘어나면서 마음을 홀리는 듯한 그런 묘한 긴장감을 주고요. 그 후 곡이 진행될수록 아주 폭발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웅장한 관현악과 타악기 소리가 들려오고 축제의 절정을 그려냅니다.
2: 아, 그렇군요. 어떤 곡인지는 마지막 끝까지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아쉽지만 이번 주 클래식한 라디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곡으로 생상스의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바카날 남겨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이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영은.
3: 저는 김기영이었고요.
2: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입니다. 요즘 밖에 잠깐만 나갔다 와도 온몸에 기운이 쭉 빠집니다. 그래서 주말만 되면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하루 종일 잠이나 자야겠다 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게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해요. 개구리가 겨울잠을 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달팽이는 여름잠을 잔다고 합니다. 더위가 심해지면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껍데기 안으로 쏙 들어가서 입구를 딱 막고 잠을 잔다고 해요. 사실 이렇게 더운 날에는 무리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달팽이처럼 잘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일요일이에요. 집에서 푹 쉬면서 체력도 비축하고 에너지 충전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0: 8월 2일 일요일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첫 곡은 꿍따리 샤바라였는데 박은빈 배우 버전으로 듣고 왔습니다. 너무 노래도 잘하시네요. 자, 진짜 더워요. 그래서 좀 지치기도 한데 꼭 더워서가 아니더라도 쉬는 날 뭘 해야겠다가 오히려 에너지를 깎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나도 인지 못하고 있다가 왜 이렇게 쉬고 잘 놀았는데 더 피곤하지? 할 때가 있는데 한 번쯤은 다 내려놓고 그냥 진짜 온전히 푹 쉬는 것도 필요한데 오늘 그런 날 되실까요, 여러분들한테는? 저도 사실은 열심히 진짜 일을 하는 타입이고 시간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해서 일 혹은 뭐 사람 만나고 혹은 취미 뭐 심지어 뭐 연프까지 다 챙겨보니까 정말 끊임없이 막 쉬지 않고 뭔가 움직이는 타입이라 가끔 이렇게 쉴 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캠핑을 가서 막 하는 것 좋아하는데 그중에 제일 좋은 시간이 불멍하는 시간. 불멍 저 거의 한 3시간 할걸요. 장작을 계속 패면서 계속 던지면서 저는 불멍을 계속 이렇게 봅니다. 그런 시간에 조금 힐링이, 예, 체력적인 어떤 충전이 정서적으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때요? 여름에 여름잠 필요해요? 어떻게든, 예,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들으시면서 좀 편안한 일요일의 시작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일요일에도 파이팅 있게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일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이 문자나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행복 준비가 되어 있고요. 2부는요, 우리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스포츠 영웅들의 인생을 들어보는 시간, 관중석 1열. MBC 김태훈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3, 4부는요, 특별한 게스트의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몽환적인 음색의 싱어송라이터 김뚜똘 씨와 뚜똘 뮤직 함께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라이브도 준비를 해주셨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이나 사진 첨부는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돌아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특허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의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1901번님 3년 동안 모은 적금을 주식에 싹 넣었는데요. 제가 사자마자 파란 나라가 됐어요. 한숨이 나지만 그래도 버티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런 마음으로 힘을 내봅니다. 저희가 위로가 되는 노래는 이 아이의 한숨이에요. 하... 하셨는데 이런 마음 우리 2901번님 뿐만이겠어요. 진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저 때문에 주식에 들어온 우리 작가들 괜찮아요? 표정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고개를 잘 못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나마 그래도 좀 해봤다고 한 2-3년 안에 오르지 않을까? 2-3년이면은 괜찮지 않을까 마음으로 생활에 쓸 돈이 아니니까 주식 어플을 지웠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소문이 막 들썩들썩하면 한번 열어보려고요. 어떻게 견디실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힘들 때 버티게 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노래 버팀송 사연들 좀 만나볼까 해요. 2901번님처럼 한숨이 푹푹 나올 만큼 힘들었던 순간 위로가 된 노래 있으시다면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보내실 거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한숨 EIC의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 볼게요.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이 아이 한숨 듣고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버팀송. 예. 주신 사연들 많아서 더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행복. 8807번님. 제 결혼식에서 직접 축가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결혼한 지 이제 5년이 지났고 쌍둥이 아빠가 됐는데요. 아직도 그때가 새록새록 기억이 나네요. 힘들 때 이 노래를 들으면 자동으로 행복해져요. 후후 하셨어요. 맞아. 아, 또 이렇게 힘든 감정을 힘든 또 감정으로 위로가 돼서

뭔가 밑에서 위로가 될 때가 있는데 오히려 행복했던 순간을 끌어옴으로써 이 힘든 순간을 잠깐 벗어나는 또 위로가 될 때가 있죠.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이 노래가 그 노래예요. 오, 그때 행복 다시 돌아오니까 행복하신가요?

우울해하던 저를 꺼내준 노래가 바로 쿨의 원 썸머 드라이브랍니다. 앞으로 다시 나아가려는 가사가 너무 제 얘기 같아서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와, 7년간 만난 누군가와 이렇게 헤어지게 된다. 근데 그 이별의 그 순간 기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연인의 헤어짐이 예쁘고 아름답게 헤어지기가 쉽지 않아서 그 7년이 좀 허무해질 때가 있죠. 또 미워질 때가 있고. 태희의 7년을 하루 만에 다 끝낼 수 있구나라는 아주 기가 막힌 노래가 있거든요. 예, 쿨 노래 들으시고 그 노래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172번님의 신청곡 쿨의 원 서머 드라이브 들려드릴 건데 그 전에 88071님이 신청해 주신 직접 축가로 또 불렀다고 한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먼저 듣고 쿨의 노래까지 들을게요.

이석훈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쿨 원 썸머 드라이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아침에 행복. 좋은 노래 들으니까 시간이 금방 가네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434번님 저는 힘들 때마다 god의 촛불 하나를 듣습니다. 학창시절 시험 망쳤을 때 들었었고요. 회사 다닐 때는 상사한테 깨졌을 때 찾아 듣곤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육아 때문에 힘들면 촛불 하나 들으면서 긍정 파워를 끌어올리고 있네요 하셨어요. 아 이렇게 또 내가 좋아하는 애정곡 하나 있으면 노동요가 될 때도 있고 위로곡이 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예 또 목적으로 쓰게 되는데 god의 촛불 하나 오늘 아침에 띄워드리면 어떤 의미로 들으실까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MBC 김태훈 기자와 함께 관중석 1열 시작할게요.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 부릅니다.

0: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결과는 기록으로 남지만 과정은 이야기로 남는다.
1: 스포츠 영웅들의 뜨거웠던 인생을 두 귀로 직관해보는 시간.
0: 관중석 1열.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응원했던 그 뜨거운 순간을 다시 만나봅니다. 함께해 주실 분 MBC 김태훈 기자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십니까.
0: 어서 오십시오. 아, 방송 끝나자마자 이제 여행 계획을 또 아, 네.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2: 여름 휴가철이잖아요.
0: 아하.
2: 달려야죠.
0: 어디로 가십니까?
2: 아, 강원도 고성으로.
0: 거기 선택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 지역을?
2: 뭐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가족여행이다 보니.
0: 예, 예. 아, 가족여행도 네. 선택을 할 수 있죠. 왜?
2: 저에게 별로 이 집안에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0: 아, 없어요. 네.
2: 네. 저희 이제 가족들하고 가는데 예. 저희 누나가 고른 숙소여가지고 네. 고성으로.
0: 아, 늘 그렇게 리드해 주시는 분이 누나신가요 그러면?
2: 뭐 아니면 뭐 그냥 어쩌다 보니
0: 네.
2: 저희 약간 낑겨가는 입장이어가지고.
0: 아, 그렇군요. 네.
2: 군소리 없이 가야죠 이럴 때.
0: 예, 잘 다녀오십시오. 좋은 추억으로 또 힐링하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여행 갈 때 스타일은 어떠세요? 좀 계획해서 가시나요? 아니면 그냥 즉흥적으로 가시나요?
2: 아, 제가 이 MBTI라고 하죠. 제가 J거든요.
0: J.
2: 근데 저희 아내가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넌 J일 리가 없다. 너는 P다. 아.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0: 예.
2: 제가 어떤 J냐면 그 여행 가기 하루 전날에 짜는 J예요.
0: 아.
2: 그게 무슨 소리냐 이제 이런 아.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많은데
0: 예.
2: 이게 하루 전에 짭니다.
0: 야.
2: 다음 날 계획은 있어야 돼요.
0: 예.
2: 근데 미리 하긴 좀 귀찮다.
0: 아주 귀찮다. 그럼 P인데요.
2: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0: 귀찮은 P인데 MBTI 검사를 더 자세하게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뭐 추구형을 말고
2: 네.
0: 진짜를 하셔야 돼요. 진짜. 자, 얼른 일을 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 볼 텐데 관중석 1열에서 만나볼 스포츠 영웅, 오늘의 영웅 누구신지 기자님이 소개해 주십니다.

0: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수영장. 출발 신호음과 함께 물속으로 힘차게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50m, 특유의 폭발적인 스퍼트로 물살을 가르며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는 순간. 3분 41초 86, 아시아 신기록이자 대한민국 수영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 백인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수영, 자유형 종목에서 세계의 편견을 완벽하게 깨부순 순간이었습니다. 물속에서 가장 빛났던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입니다.
1: 박태환 선수를 만나는군요. 박태환 선수 하면은 뭐 경기 시작 전에 늘 헤드폰 쓰고 나오셔가지고
2: 상징과도 같은 말씀이시죠.
1: 발라드를 듣는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 노래도 플레이리스트에 있을까요? 이런 것도 궁금한데.
2: 그 시기가 또 2007년에 같은 백에 나왔을 때.
1: 아, 그렇죠, 그렇죠.
2: 베이징 올림픽 이때니까.
1: 그래, 그래.
2: 그때 그 명곡을 안 들었을 수 있었을까요?
1: 있었을 수 있겠다. 오, 너무 영광이다, 그러면. 관중석 1열. 오늘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가볼까요?
0: 네, 첫 번째 챕터는 아테네의 눈물과 폭풍 성장입니다.
1: 박태환 선수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0: 네, 1989년 서울에서 색소폰 연주자인 아버지와 무용 전공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박태환은 어릴 적 기관지가 유독 약했습니다. 의사가 건강과 기관지 강화를 위해 수영을 권유하면서 5살 때 처음 물과 인연을 맺었는데요. 이 한간엔 천식 치료 목적이라고 와전되기도 했는데 훗날 방송에서 천식이 아니라 약한 기관지 때문이었다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1: 예.
0: 또 어릴 땐 물을 무서워했지만 막상 물속에 들어가자 타고난 감각을 보여줬고 중학생 시절엔 재미로 출전했던 강남구 대표 육상 800m 경기에서 1등을 차지했을 정도로 타고난 운동신경과 체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대청중학교 3학년이던 2004년 만 14살이라는 최연소의 나이로 아테네 올림픽 국가대표에 발탁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생애 첫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중압감을 견디기엔 박태환 선수가 너무 어렸습니다.
1: 아이고.
0: 자유형 400m 예선에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출발 신호 구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물에 먼저 뛰어드는 부정 출발 실격을 당했는데요. 이 경기를 뛰어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실격당한 박태환 선수는 경기장 화장실로 달려가 2시간 동안 홀로 펑펑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1: 아, 얼마나 절망적이었을 것 같은데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0: 네, 하지만 이 지독했던 아테네의 시련은 박태환 선수를 전설로 만든 최고의 예방주사가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 자유형 한국 신기록을 무서운 속도로 갈아치웠고요.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200m, 400m, 1500m를 싹쓸이하며 3관왕에 올랐고 이 개형 메달까지 포함해 총 7개의 메달을 목에 걸면서 대회 MVP로 선정되는 기록을 씁니다. 이때부터 좀 박태환 선수가 이 한국 언론에도 많은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1: 예.
0: 이어 2007년 멜버른 세계선수권 자유형 400m 결승에선 한국 수영 역사상 최초의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따내는 기적을 만듭니다.
1: 와우.
0: 보통 박태환 선수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이 떡 벌어진 어깨, 큰 키와 손발 이렇게 떠올릴 수도 있는데 사실 박태환 선수의 신체 조건이 수영 선수로는 그렇게 특출난 수준이 아닙니다. 키가 184cm, 발이 270mm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영 황제 펠프스가 키가 193에 발이 무려 350이었어요.
1: 말도 안 돼.
2: 오리발 낀 거예요. 이 정도로 이 박태환 선수의 신체 조건이 좀 불리한 편이었는데요.
1: 예.
2: 이 자신만의 영법을 통해 이런 신체 조건을 극복하고 또 폭발적인 막판 스퍼트가 장점이었거든요. 그래서 막판의 승부를 보여주는 게 박태환 선수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일반인의 평균 폐활량이 3000에서 3500cc인데 이 두 개의 심장으로 알려진 박지성 선수가 5000cc 수준인데 반해 박태환 선수의 폐활량은 무려 7200cc라는 괴물 같은 수치를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레이스 막판에 상대를 찍어 누르는 스타일로 세계 수영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박태환 선수가 양쪽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수영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유형을 하면은 익숙한 한쪽으로 고개를 들어서 호흡을 보통 하는데 박태환 선수는 이 왼쪽 오른쪽 호흡하는 게 되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수영을 하면서 경기를 하면서 라이벌 선수들의 레이스를 필요에 따라 왼쪽 오른쪽을 확인해가면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1: 멋지다. 다음 챕터 바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챕터는 베이징을 삼킨 마린보이입니다.
1: 베이징 올림픽에서 말 그대로 역

0: 기사를 이제 썼습니다.
1: 네, 자유형 단 중거리는 이 육상의 100m처럼 압도적인 체격과 파워. 절대적인 종목인데요.
0: 예.
1: 그래서 수십 년간 아시아 선수가 올림픽 결선에 오르는 것조차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었습니다.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유선형 자세, 양쪽 호흡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유연성으로 신체적 불리함을 극복했고요. 그리고 마침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앞서 소개해드린 명장면이 탄생합니다. 이 공교롭게도 당시 결승전엔 박태환 선수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선수들이 당대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전신 수영복을 입고 있었는데요. 박태환 선수만 하반신을 덮는 반신 수영복 차림으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이 전신 수영복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물의 저항을 줄여주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기록 단축을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사용을 했고요. 이 베이징 올림픽 2년 후인 2010년에 들어서야 이 과도할 정도로 기록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해 전신 수영복 사용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박태환 선수는 왜 전신 수영복을 안 입었냐? 이 전신 수영복을 입어도 오히려 기록이 떨어지고 특히 이 팔이 좀 걸리적거린다고 해요. 그래서 팔의 움직임을 방해한다고 느껴서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승전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에 3레인의 배정을 받았거든요. 이게 운이 또 나름대로 좋았습니다. 수영이 특히 옆레인에 어떤 선수가 있느냐로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바로 옆 2레인에 호주의 수영 전설 해키 선수가 있었는데 초중반에 함께 선두권을 형성하면서 박태환 선수가 페이스를 조절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박태환 선수의 장점이죠. 레이스 후반부터 뒷심을 발휘하면서 경쟁자들과 격차를 점점 더 벌려갔는데요. 최종 기록 3분 41초 86으로 중국의 장린을 0.58초 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 자유형 400m 결승전이 당시에 지상파 3사 합산 시청률이 무려 41.1%였는데요. 얼마나 큰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는지 알 수 있죠.
2: 다 기억납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여러분들도. 2등과 0.58초 차. 압도적인 1등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어 자유형 200m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하면서 온 국민을 환호하게 만들었는데요. 미국의 벤더 케이가 금메달, 박태환 선수가 은메달, 우리에게 잘 알려진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가 동메달이었습니다.
2: 오.
1: 이 박태환 선수가 당시에 너무 잘하니까요. 이런 말도 있었어요. 동시에 한국 축구가 그때 좀 부진했었거든요. 그래서 야, 축구장에 물 채워라. 우리 태환이 수영하게. 라는 농담이 인터넷을 도배할 정도로 국민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소개해드린 김연아 선수와 함께 여름은 박태환, 겨울은 김연아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2: 예.
1: 그래서 또 아까 축구장에 물 채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름엔 우리 태환이 수영하게. 그리고 겨울엔 그물 얼려라.
2: 야.
1: 우리 연아 스케이트 타게.
2: 스케이트 타게.
1: 이런 네. 말까지 이어붙을 정도였습니다.
2: 축구 선수들이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야?
1: 네. 하지만 왕좌에 오른 직후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다음 해죠. 2009년에 로마 세계선수권에서 이 과도한 관심에 따른 심리적 부담, 전담팀과의 갈등, 훈련 부진 등이 겹치며 출전한 전 종목에서 예선 탈락이라는 로마 쇼크를 겪었는데요. 당시에 언론의 무자비한 비판에 큰 상처를 입은 박태환 선수가 한때 수영 자체에 흥미를 잃고 깊은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를 일으켜 세운 은인이 바로 호주의 명장 마이클 볼 코치였는데요. 볼 코치의 따뜻한 지도 아래 수영의 즐거움을 되찾은 박태환 선수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3관왕으로 부활을 했고요. 2011년 상하이 세계선수권에선 또 하나의 전설을 씁니다. 예선에서 컨디션 조절 실패로 전체 7위라는 턱걸이 성적으로 결승에 올랐는데요. 이 성적 순으로 레인을 배치하다 보니 이 수영장 벽면에서 부딪혀 나오는 물살 저항 때문에 가장 불리하다고 이야기하는 1번 레인을 배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1번 레인이 왜 불리하냐? 이게 보통 성적이 좋은 선수들은 4레인, 5레인
2: 그쵸,
1: 그러니까
2: 가운데.
1: 한가운데를 치고 나가거든요. 그럼 이 치고 나가는 먼저 물살이 1번 레인하고 가장 끝에 있는 레인의 벽에 맞고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1번 레인 쪽, 이 양끝 레인에 있는 선수들은 그 튀어나온 물살을 다시 몸으로 저항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성적을 내기 어려웠는데 박태환 선수가 전략을 정말 그때 잘 짰어요. 이 초반부터 먼저 치고 나간다. 400m다 보니까 대부분 마지막 바퀴에 스퍼트를 내는 편이거든요. 근데 초반부터 먼저 치고 나가서 앞 선수들의 물살의 영향을 덜 받는 전략을 택한 거죠. 근데 이게 또 마음 먹은 대로 되냐 그게 아니죠. 체력이 되니까 이 전략이 먹힐 수 있었던 거거든요. 막판까지 그 초반 스퍼트를 쭉 유지해 나가면서 이 대담한 변칙 작전을 성공시킨 끝에 라이벌 순양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 아, 너무 멋지네요. 너무 멋져. 이게 뭐 전략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고 나중에 치고 나가고 이야기는 하지만 돼야지 말이죠.
1: 그죠?
2: 예. 네.
1: 이게 다 생각은 있거든요.
2: 생각 다 하고 있지.
1: 마음 먹은 대로 되면 그게 얼마나 좋아요.
2: 그래.
1: 근데 이게 몸이 안 따라준다는 게
2: 그렇지.
1: 보통은 이제 그 문제인데 얼마나 그때 몸이 좋고 체력이 대단했으면.
2: 아, 멋지다, 멋져.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이유의 어프.

0: 아이유의 어프 듣고 오셨어요. 굿모닝 FM 태입니다. MBC 김태훈 기자와 함께 스포츠 영웅 인생을 들어보는 관중석 1열. 오늘은 한국 수영 레전드 박태환 선수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벌써 마지막 챕터인데 들려주시죠.
1: 네, 마지막 챕터는 뼈 아팠던 약물 논란, 씁쓸했던 전설의 마지막입니다.
0: 맞아요. 마지막에 약물 복용 논란이 있었어요.
1: 네, 그에 앞서 일단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박태환 선수의 클래스는 여전했는데요. 이 시작부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건이 터집니다. 이 자유형 400m 예선에서 1위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출발 시에 미세하게 몸이 흔들렸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출발 오심 실격 처리가 내려진 겁니다. 이 한국 대표팀의 강한 항의 끝에 몇 시간 만에 판정이 번복되어 가까스로 결승에 올라갔지만 이게 결승전이 치러지기까지 몇 시간 정도에 내가 올라갈 수 있나 없나 이게 사람 마음이 이게 내가 결승전을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정상적인 컨디션을 펼치기가 어렵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가까스로 결승에 올라갔지만 이 멘탈이 사정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치명적인 오심이었습니다. 당시 그래도 박태환 선수는

0: 이 혼란 속에서도 의연함을 잃지 않았고요. 결승 레이스에서 온 힘을 다해 순양에 이어 값진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200m에서도 공동 은메달을 목에 걸면서 두 대회 연속 올림픽 멀티메달이라는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박태환 선수는 커리어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2015년 1월에 도핑 테스트 결과 양성이 나왔고요. 2014년 아시안게임 전지훈련 이후에 한 국내 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는데 이때 금지 약물 성분인 남성 호르몬 주사제 네비도가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검찰은 수사 결과 박태환이 모르고 투약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의료법 위반 등으로 당시 의료진을 기소했고요. 법원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태환 선수가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따낸 모든 메달을 자동으로 박탈당했고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힘겹게 2016년 리우 올림픽까지 출전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100m, 200m, 400m 등 예선에서 줄줄이 탈락하면서 마지막 올림픽을 씁쓸하게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커리어 후반부에 약물 투여 논란과 재판 등 여러 가지 시련을 겪긴 했는데요. 그래도 박태환 선수가 약 15년 동안 자유형 100m, 200m, 400m, 800m, 1500m까지 단거리와 장거리를 가리지 않고 한국 신기록을 모조리 독식했던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또 무엇보다 아시아인은 수영 중거리는 안 된다라는 세계의 편견을 깨뜨리고 길을 터준 덕분에 오늘날에 황선우 선수, 김우민 선수 등 이 박태환을 보며 꿈을 키운 박태환 키즈들이 세계 무대를 누비고 있는데요.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박태환 선수가 해설위원으로 마이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후배 김우민 선수가 동메달을 따는 순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 경기보다 더 흥분하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은 또 많은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박태환 선수는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선수 생활 뒤에 방송도 조금씩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여러 가지 모습, 여러 가지 유쾌한 또 모습을 보여주셔서 더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관중석 1년 박태환 선수 이야기 쫙 들어봤는데 너무 마음에 좀 마지막에 조금 그렇네요.
0: 아쉬움이 남죠.
1: 너무 아쉽네. 아, 멋지게 마지막까지 쫙 모습을 보여주실 수도 있는데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수영 선수 레전드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5: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1: 굿모닝 팬테입니다. 스포츠 스타의 인생을 들어보는 관중석 1열 MBC 김태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0: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레전드들이 말로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1: 있어요. 종종 있죠.
0: 네. 종종 있죠. 그래서 참 정말 한국 수영의 레전드, 한국 스포츠의 레전드 중에 한 명인데 끝이 정말 아쉬웠다. 그래도 그가 세운 업적은 대단하다.
1: 맞습니다. 그리고 박태환 선수의 뭐 스포츠 스타로서의 인생은 아직 끝이 아니니까 또 어떤 행보를 또 이어갈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스포츠 영역도 기대가 되는데 다음 주에 준비가 지금 되어 있나요?
0: 휴가를
1: 휴가 가서 그러면 생각나는 걸 얼른
0: 좋은 공기, 좋은 물 마시면서
1: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0: 네,
1: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0: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2부 끝곡으로 아웃시티의 Swimming in Miami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여름이 다른 계절에 비해 월등한 점은 유년 시절의 추억이 제일 많다는 건데요. 시골 외갓집의 뜨거웠던 마당, 사촌들과 등이 새까매지도록 놀던 파도와 개울, 친구들과 아이스크림 사러 뛰어가던 슈퍼, 쫄딱 비를 맞았던 오후가 어느새 파랗게 개고 저 구름은 널 닮아서 못생겼다며 서로 낄낄대던 형제자매. 여름의 추억이 몰려있는 건 방학으로 휴가로 다른 계절보다 많이 놀았던 덕분이겠죠.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만드는 계절, 그 한복판인데 어떻게 좀 놀고들 계신가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3: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0: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2: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3: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4: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3: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4: 경농이 만듭니다.
5: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 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 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용,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3부 시작됐습니다. 일요일 3, 4부 함께할 코너는요. 귀한 게스트를 모시고 인생에 얽힌 음악 얘기를 듣고요. 추천곡까지 탈탈 털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요. 2021년 제18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올해 신인상을 수상한 싱어송라이터 김뜻돌님과 뜻돌 뮤직 함께할 거예요. 멋진 라이브를 또 이 아침에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귀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뜻돌 뮤직 시작해 볼게요.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4: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5: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

0: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환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일요일 아침에 반짝이는 음악 충전 타임. 특별한 게스트의 빛나는 선곡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싱어송라이터 김뜻돌과 함께하는 뜻돌 뮤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역사에는 고인돌이 있고 바둑에는 이세돌 있고 음악에는 김뜻돌. 돌로 끝나는 이은계에 떠오르는 스타입니다. 싱어송라이터 김뜻돌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유, 또 처음 뵙겠습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쉽지 않았죠?
3: 좀 어렵습니다.
2: 어젯밤 잠은 주무셨고요.
3: 아, 설레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2: 아, 정말. 네. 아, 또 아침 라이브 또 선물까지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네. 오히려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3: 네.
2: 또 이렇게 해주신다 해서 감사합니다.
3: 네. 목이 안 풀린 맛으로 하는 노래가 있죠.
2: 좋다. 뜻돌답다. 뜻돌다워. 아, 굿모닝 FM 청취자분들이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김뜻돌이라고 하고요. 요즘엔 록 하고 있습니다. 록 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2: 아, 멋져.
3: 반갑습니다.
2: 영상 찾아보시면은 기타 메고 있는 모습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너무 멋진 뮤지션이신데 일단 이름 굉장히 특이해요. 본명이신가요?
3: 본명이고 싶은데 가명 예명입니다.
2: 예, 뜻돌 어떤 뜻이에요?
3: 돌 하나에도 뜻이 있다. 제 본명이 김지민인데
2: 지민 씨 네.
3: 뜻이 옥돌민이라서 왜 그렇게 지었을까 떠올리다가 뭔가 뜻돌 되게 중성적이고 좋은데 그래서 이제 예명으로 하게 됐습니다.
2: 너무 좋네요. 저는 본명이 이제 호경이에요.
3: 호경.
2: 근데 남비 호자에 서울 경자예요.
3: 그러니까
2: 서울 냄비인데.
3: 냄비 호자요.
2: 냄비 호자. 그래서 이제 무슨 뜻이 있나, 왜 이렇게 지으셨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릇이 크다라는 뜻이 있대요. 네, 그릇이 크다. 네. 지금 밥그릇을 크게 먹고 있습니다. 팬덤 이름이 이제 돌멩이가 됐어요. 그래서
3: 네.
2: 팬들하고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3: 팬들이 팬 단톡방에서 이제 계속 뒤에 돌을 붙여서 네네네 서로 이름도 뭐 짱돌 무슨돌 무슨돌 이렇게 다 본인 이제
2: 돌멩이들이 많아지네요. 그러면
3: 네네네
2: 귀엽다.
3: 네.
2: 안녕하세요 돌 뭐 이렇게 하는구나.
3: 네 맞아요.
2: 안녕하세요 돌 밥 드셨어 돌.
3: 약간 제주도 방언 같은.
2: 그렇네. 약간 사랑스러운데요 좀. 이게 이제 실제로 만난 사람 하지 않고 그 글로 이제 쓸 때
3: 네.
2: 하시는 거겠죠? 타이핑할
3: 그렇죠,
2: 때.
3: 아무래도.
2: 재밌다. 네. 이렇게 또 방송 나오셨으니까 우리 돌멩이들한테 그러면 돌 붙이셔가지고 한마디 해주시면 안 돼요? 타이핑이다 생각하고.
3: 실제로 말해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
2: 우리 팬들한테.
3: 네. 돌멩이들에게 얘들아 오늘도 구르느라 수고가 많다. 나 태희 씨 실제로 만나고 왔다. 같은 베개 오늘 만나고 왔다. 오늘도 열심히 구르고 사랑한다. 또 보자.
2: 돌 못 붙이네 뒤에.
3: 못 붙이겠어요. 오그라도 못 붙이겠어요.
2: 야 쉽지 않은 건데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예. 네.
2: 아, 제 노래 중에 같은 베개를 또 알고 계시는군요.
3: 아, 초등학생 때 예. 같은 베개가 그냥 너무 유행이었어요.
2: 아, 초등학생이 또 테이테이 할 때죠.
3: 네.
2: 넘어가겠습니다. 뜻돌 씨가 일단 굉장히 실력파 싱어송라이터이신데 제18회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실인상 수상을 하셨어요.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줄 아셨나요? 솔직히 어땠나요?
3: 저는...
2: 이 앨범 만들 때 좀 있잖아 근데.
3: 저는 상이 이 상이 있는지 몰랐어. 한국 대중음악 상이라는 게 있는지 몰랐어요.
2: 긁힌다 긁혀. 지금 상 주신 분들 긁힌다 지금. 받았을 때는 어떤 기분이셨어요 그러면?
3: 음악을 계속 해도 되겠다 하라는 뜻인 것 같다. 왜냐면 사실 뮤지션이라는 게 저는 직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고 인기가 많아지면 직업이 되는 거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좀 아니라 생각이 들었는데 상을 받고 나서는 나 좀 뭐 되나 보다 약간 그냥 감사하다 계속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2: 음악이 근데 거꾸로 이제 질문을 하면은 네. 만약에 사랑을 안 받아 못 받아 그리고 이제 내 음악을 찾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3: 네.
2: 그러면은 중간에 멈출 생각도 했던 거예요?
3: 아니, 딱히 애초에 기대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뭔가를 분출하고 표현하는 게 더 급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0: 뮤지션이 되겠다라는 큰뭐 포부나 꿈보다도 내 음악이 너무 좋다 느끼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빨리 들려주고 싶다. 그래서 그냥 발매도 안 하고 유튜브에 막 올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1: 어떤 시절을 보냈길래 그렇게 분출하고 싶은 에너지들이 많이 쌓여 있죠? 너무 궁금한데.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신곡을 또 발매를 하셨어요. 어떤 곡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0: 네, 이 곡은 1 더하기 1은 0이라는 이제 수식어가 아니지. 이제 말도 안 되는
1: 1 더하기 1은
0: 0.
1: 0이면은
0: 네.
1: 이거는 어린 시절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건가요? 잘못된 건데, 많이
0: 저희
1: 잘못됐는데.
0: 어머니가 또 수학 선생님이신데
1: 어머나, 아유, 죄송합니다.
0: 제가
1: 어머님
0: 정말
1: 죄송해요.
0: 수학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네.
1: 예.
0: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이제 0이라는 결과를 냈는데
1: 네.
0: 이게 어쨌든 사랑이라는 사랑 노래예요.
1: 사랑 노래.
0: 근데 상식적으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면은 뭔가 더 시너지가 나고 뭔가 사람들은 더 좋은 것만 기대하는데
1: 그렇지.
0: 이게 생각보다 그 환상 너머에는 사실은 뭐 실망하는 과정도 있고 근데 그 과정을 모두 다 겪었을 때에 더 뭐랄까 0은 무한의 숫자잖아요.
1: 그
0: 네, 그
1: 의미로.
0: 의미로 되게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의미로서 이제 한 사람과 한 사람을 만나면 이제 오히려 무한한 그것이 사랑이다. 이런 저의 결론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1: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0: 네.
1: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제이솜 씨와 함께 했더라고요.
0: 네.
1: 이것 때문에 미국을 직접 가셨다라는 기사도 본것 같은데
0: 네.
1: 어떤 인연이에요?
0: 인연은 없었고요.
1: 그냥 막상.
0: 그냥 제가 너무 좋아했던 뮤지션이라서
1: 예.
0: DM을 보냈어요. 한번 보자. 내가 LA에 간다, 마침. 그래서 봤는데, 흔쾌히, 그래, 커피 마시면서, 내가 프로듀싱 할게. 이래서, 그럼 피처링도 해줘.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됐어요.
1: 야, 그큰뭐 설득이랑 이런 게 필요 없어. 이미 해온 음악들이 서로 존중과 존경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작업으로 이어지네요. 멋집니다. 이런 거 진짜 멋져. 영어 노래로 발매한 특별한 또 이유는 있을까요? 다 영어인데 보니까.
0: 제가 영어 노래가 별로 없는데 제 청취자 중에 미국이 제 가장 많더라고요, 국가가. 그래서 또 뭔가 미국 싱어송라이터기도 하고 미국 팬들 또 해외 팬들을 위한 또 곡을 만들고 싶었어서 영어로 좀 써봤습니다.
1: 너무 멋지네요. 자, 이제 싱어송라이터 김뜻돌과 함께하는 뜻돌뮤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어떤 주제로 또 음악을 골라오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주제 어떤 주제일까요?
0: 저의 주제는 나를 뮤지션으로 이끈 노래입니다.
1: 뮤지션으로 이끌었던 노래들. 그럼 이 얘기하면 이제 어린 시절 궁금했던 시절도 쭉 나오겠네.
0: 네.
1: 예. 첫 번째 곡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를 첫 곡으로 가져와 주셨어요.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0: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노래는 그 사랑 이야기고요. 우리가 흔히 사랑을 뭔가 어떤 득이 되는 무언가라고 늘 기대하고 시작하지만 사실은
1: 맞아.
0: 사랑 그 너무 사랑의 본질에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 모두를 품고 있다는 의미로 이제 1 더하기 1은 0이라는 노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1: 1 더하기 1이 0이라고 해서 사실 아까 설명하신 중간에는 그런 득이 될 거라는 생각을 더하기를 보호를 썼지만
0: 네.
1: 사실은 마이너스. 어떤 현실적인 아픔을 그렸나
0: 네.
1: 생각을 하기도
0: 아,
1: 했거든요.
0: 네네.
1: 근데 그게 아니었어.
0: 그건 아니었어요. 네.
1: 무한대를 대신 0으로.
0: 맞습니다. 네.
1: 가늠할 수 없는 숫자.
0: 그럼요. 0은 가장 큰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1: 멋집니다. 1 더하기 1은 0. 따끈한 신곡입니다. 김뜻돌님의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0: 김뜻돌을 뮤지션으로 이끈 노래 뜻돌 뮤직 이제 두 번째 곡 흐르고 있는데 명곡입니다. 어떤 노래죠?
1: 노래는 The Cranberries의 Dreams라는 곡입니다.
0: 아 너무 명곡이에요, 그죠?
1: 네 맞아요.
0: 이 노래는 근데 어린 시절에 들었던 노래일까요?
1: 네, 이 노래는 저희 집에 그 배철수 음악 캠프 CD가 있었는데 그때 90년대 음악이 막 모여 있는 CD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CD집을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서 크랜베리스를 알게 됐는데 그때 와, 나 이런 음악을 하고 싶다라고 가슴을 울리는 밴드였습니다.
0: 실제로 이제 학교 밴드부 같은 거 할 때 또 네. 장르가 이쪽으로 가면은 거의 기본 교과서처럼 예, 카피하고 하는 곡인데 맞습니다. 당연히 해봤겠죠 이런 연주도.
1: 네네. 최근에도 한 바가 있습니다.
0: 정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네. 좋습니다. 명곡 크랜베리스의 드림스 처음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0: 임태또를 뮤지션으로 이끈 노래 세 번째 곡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이죠?
1: 이 노래는 브로콜리 너마저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입니다.
0: 아하, 음악 장르를 다양하게 좋아하시네요.
1: 네,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0: 네. 이 노래는 어떤 의미로 이제 뽑아오셨을까요?
1: 이 노래는 제가 고등학생 때 밴드부 하면서 커버를 한 영상이 있는데 되게 저화질에 떠올려보니 제가 2023년도에 브로콜리 너마저 선배님들과 함께 공연을 했어요. 그때 그 고등학생 때 커버했던 영상을 이제 틀면서 공연을 했던 기억이 나서 이 노래가 되게 나 그래도 뮤지션이 되고 싶어 한 불씨를 좀 심어준 노래이기도 해서 갖고 왔습니다.
0: 그 영상은 우리도 지금 찾으면 볼 수 있는가요?
1: 그거 어딘가에 올라가 있을 있나? 수도 있어요.
0: 네. 오, 궁금하다. 궁금해. 그때와 지금은 확실히 많은 차이가 있나요? 어떤 음악을 표현하는 방법이나
1: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뭔가 무대 서는 게 아직도 좀 너무 떨리고 설레고
0: 긴장되고.
1: 네. 근데 지금은 뭐 약간
0: 즐기고
1: 네 확실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0: 멋지다. 멋져. 성장했던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이어주는 노래 브로콜리 너마저의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듣고 오겠습니다.

0: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이쯤에서 깜짝 퀴즈 타임 가보겠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김뜻돌 씨 관련 문제이거든요. 뜻돌 씨가 직접 문제 내주실까요?
1: 네, 오늘 김뜻돌을 뮤지션으로 이끈 노래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 김뜻돌은 학창시절에 이 동아리에 속해 있었는데요. 보컬, 일렉기타, 베이스, 드럼, 건반 등의 악기를 함께 연주하며 음악을 맞추는 이 동아리는 무엇일까요? 1번 밴드부, 2번 댄스부, 3번 고무부. 자, 너무 어렵다.
0: 어려워. 힌트 부탁드려요. 힌트 없으면 못 맞출 것 같아요.
1: 아, 저 고무를 좋아합니다. 고무부도 좋아하고. 예. 근데 일단 춤은 좀 못 춰서 이제 댄스부는 아니긴 했고. 아하. 밴드 약간 그때 많이 다치긴 했으니까 밴드를 많이 붙이기도 했었고.
0: 가장 많이 사용하기도 했고.
1: 예. 조금 어렵네요. 썩 어려운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 중 5분 뽑아서 조각 케이크 선물로 보내드릴 거예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정답 발표를 할 건데, 이번에 들을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1: 이번 곡은 엘리엇 스미스의 로즈 퍼레이드라는 노래입니다.
0: 노래. 이 노래 선곡의 이유가 있을까요?
1: 제가 엘리엇 스미스라는 뮤지션을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냥 갖고 와서 보고 싶었습니다.
0: 아, 그냥 듣고 싶은 노래가 진짜
1: 그냥 제가 듣고 싶어서요.
0: 그게 최고의 추천곡이에요, 사실. 네. 이 노래 들으시고 엘리엇 스미스의 로즈 퍼레이드 들으시고 광고까지 들으시고 4부로 돌아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입니다. 뜻돌 뮤직 싱어송라이터 김뜻돌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깜짝 퀴즈 내드렸었는데 뜻돌 씨가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바로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정답은 밴드부였습니다.
0: 맞춰주신 다섯 분 장난기가 많으신데 보니 조각케이크 선물로 준비하겠습니다. 명단은요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밴드부 하셨을 때 네. 밴드부 이름이 뭐였는지 너무 궁금해요.
1: 기억이 안 나요.
0: 이 서운하다.
1: 와, 그거 정말 오래된.
0: 진짜?
1: 제가 저 고등학교 동창 친구 놈이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네. 걔한테 물어보겠습니다.
0: 진짜 기억이 안 나?
1: 네. 왜냐면 저희가 학교 정원이 같은 반 애들이 7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좀 특이한 학교를 다녔어서.
0: 그랬군요. 네.
1: 그래서 밴드부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전교에. 그래서 그걸 그냥 밴드부라 불렀지 이름이 필요 없긴 했었어요.
0: 야, 너무 궁금한데.
1: 하지만 있었을 거예요.
0: 있지. 와. 무조건 있지. 그냥 밴드부라 불렀구나.
1: 네.
0: 제가 고등학교 때 밴드를 했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1: 네.
0: 저희 밴드부 이름이 청산가리였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청산의 가리.
1: 아, 청산의 가리.
0: 약간 느낌을 그렇게 바꿨습니다만 어쨌든 저도 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센 이름 나올 것 같아서 기대했는데 그냥 밴드부였네.
1: 청산 가리는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것으로도.
0: 윤도현 선배님이 이제 단두대.
1: 잠깐만요.
0: 그때 시절은 이렇게 살벌했습니다. 자, 일단 계속 이어갑니다. 김뜻돌을 뮤지션으로 이끈 노래 뜻돌 뮤직. 다음 곡을 이제 만나봐야 되는데 이 다음 곡이 저에게 또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 감사하게 이 아침에 라이브를 또 준비해 주셨는데
1: 네.
0: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을까요?
1: 이 곡은 화렵수라는 곡이고요. 제 곡이고요. 보통 아침에 좀 하루를 시작하실 때 이렇게 자연에서 눈 뜬 것처럼 나무에 기대는 아침처럼 좀 상큼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준비했습니다.
0: 너무 예쁜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라이브 서울로 이동해 주시고요.
1: 네.
0: 박수로 참여 듣겠습니다.

0: 김태떨 화리없스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와, 아침에 진짜 뭔가 피가 확 돌게 하는 활기를 주는 라이브였습니다. 너무 좋네요. 방금 뜻돌씨가 부른 라이브 영상 방송이 끝난 뒤에 MBC 라디오 공식 너튜브 채널 무흐즈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침 라이브 어떠세요?
1: 쉽지 않습니다.
0: 쉽지 않죠. 이 아침 라이브 그래도 약간 맛이 있잖아요, 이 나름에.
1: 네, 걸걸하니.
0: 걸걸했다고요?
1: 네네. 이렇게 아침에 그 러닝을 한번 뛰고 온 그런 느낌.
0: 약간 피맛돈다 이제. 피맛돌아. 만족도는 오늘 점수를 준다면?
1: 매번 라이브는 또 라이브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의 라이브였다고 생각해서 점수 생각하겠습니다.
0: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이렇게 생생하게 사실 늘 오늘의 컨디션과 오늘의 장소와 오늘의 관객이 있는 곳에서 노래하는 맛으로 사는 게 또 뮤지션인데 즐기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멋집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김뜻돌을 뮤지션으로 이끈 노래 뜻돌 뮤직 라이브까지 선물로 받았지만 더 우리가 선물 받을 추천곡들이 많습니다. 계속 다음 곡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거기 누구 없어.
0: 오, 뭔가 비슷해. 느낌 비슷해. 지금 노래 목소리 듣자마자 라이브랑 딱 이어지면서. 어떤 노래이죠?
1: 한영의 누구 없어라는 곡입니다.
0: 예. 이런 느낌 좀 추구하는 게 있죠, 확실히.
1: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슴 속에 한영의 선생님이랑 같은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있어. 톤이 약간

제가 한양희 선생님 잘 모르지만 네. 캐릭터도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그래요? 하고 뮤지션으로서의 그 캐릭터 좀 멋짐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영의 누구 없어 듣고 올게요.

0: 또 오랜만에 듣는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죠?
1: 곡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You Belong With Me라는 곡입니다.
0: 언제 들었던 노래예요, 이 노래?
1: 이 곡은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도 들었었는데 그때 우연히 이제 포크하는 테일러 스위프트를 알게 되고 내한 공연까지 보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야, 직접 봤을 때 너무 멋지죠.

0: 네, 정말 크고
1: 진짜 커.
0: 그 압도적임에 약간 그 압도당했던 것 같아요.
1: 그래, 네. 와. 아 실제로 키가 크시니까 또 테일러 네. 스위프트가 네. 그 오는 포스 같은 게 또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음악도 너무 멋지게 잘하고. 네. 아 이때는 그러면 음악을 즐기고 하는데 투자를 꽤 많이 하신 거네요. 이게 보통 한두 편이 아닌데.
0: 근데 그냥 아, 그, 아, 테일러 스위프트 내한 공연.
1: 내한 공연 보고 막 이런 거.
0: 아, 그때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모으고 이렇게 한 방에 터트리는 용돈을 최대한 이제 네, 많이 모았었죠.
1: 진짜 네. 많이 투자하고 많이 즐기고 했던 것 같네요. 그 영향이 지금의 이제 뜨돌림의 음악에 묻어 나오는 거니까. 테일러 스위프트의 You Belong With Me 듣겠습니다.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동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앞으로

0: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온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 유리명가 상원에서 김치전 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4: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3: 굿모닝 FM태입니다. 굿모닝 FM 일요일 3, 4부 싱어송라이터 김뜻돌님과 뜻돌뮤직 1시간 동안 함께 달렸는데 벌써 마칠 시간까지 왔습니다.
5: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3: 금방 가죠.
5: 네.
3: 예, 안 잔 거에 비해서 금방 끝나요. 어떠셨나요 오늘?
5: 아, 오늘 태희님 실제로 봐서 너무 기뻤고.
3: 아유, 감사합니다.
5: 네, 이른 아침 방송국 와서 이제 그 좋은 기운 받아갑니다.
3: 아, 네. 네. 또 기회 되면 또 놀러 오세요.
5: 네. 불러주시면 네. 언제든지 아, 출동합니다.
3: 캐릭터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더 재밌을 것 같은 캐릭터. 지금 약간 낯가리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은데 네. 오, 보통 아니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뜻돌뮤직. 이제 마지막 곡 네. 뮤지션들이 이끈 노래 소개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곡 준비해 주셨을까요?
5: 아, 이 곡은 또 아유 대음악계 대모라 할 수 있는 조니 미첼의 Both Sides Now라는 곡으로 따뜻하게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3: 전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이 노래.
5: 네. 오, 정말 네. 대곡이죠.
3: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이 노래 선곡을 마지막으로 한 이유가?
5: 제가 뭔가 뮤지션 어떤 뮤지션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 스스로 자문할 때가 많은데 늘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은 태희님처럼 오래 살아남는 오래오래 아, 하고 싶은 말이 있는
3: 버티는 게 실력이죠.
5: 네. 네. 그래서 조니 미첼한테 되게 많이 위로받고 또 이 음악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양쪽 좋은 면과 나쁜 면 모두가 있는데 옛날에는 좋기만 하나 생각했는데 이런 면을 알게 됐어. 근데 난 아직도 사랑을 모르겠어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어떤 노래보다 더 명료하게 사랑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얘기한 노래라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3: 아,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명곡 조니 미첼의 Both Sides Now 띄워드리면서 굿모닝 FM 태희입니다도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뜨도 씨 이제 우리 마지막 인사 같이 해야 되는데
5: 네.
3: 저희가 Have a good day 이렇게 외치면서 끝나거든요. 외치실 수 있겠어요?
5: 그럼요.
3: 같이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우리 만나요.
5: 네.
3: 여러분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0: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상적인 혀의 위치가 있다면서요. 예, 영어 알파벳 L 발음할 때처럼 혀끝이 윗니 뒤에 가볍게 닿아 있어야 입이 아닌 코로 숨을 쉬게 되고 턱과 목의 긴장 또한 훨씬 줄여준다고 하네요. 한번 해볼까요? 이런 느낌이구나. 근데 뭐든 제자리에 있으면 힘이 좀 덜 들고 몸도 마음도 편해지기 마련이죠. 자, 한 주 동안 힘에 부친 일이 있었다면, 네, 내 것이 아닌 다른 남의 걸 붙잡고 있었진 않았는지 오늘 같은 날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일요일 8월 2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